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0: 윤정연이 망가진 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 걔가 너한테 뭔데?
1: 너 때문에 슬프다. 결국 네가 다 망쳐버렸어.
0: 도대체 내가 뭘 망쳤다는 거야 진짜! 옥경아,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돼. 앞으로도 메란의 간판스타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소리하고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돼, 어?
1: 어울뿐인 국국왕자. 그게 다 무슨 의미라고.
0: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너랑 같이 서는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1: 아까 정연이 소리, 처음에 그 소리, 날 뛰어넘는 누군가 마침내 나왔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0: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오디션은 네가 붙었는데 축하 전화는 내가 받는구나.
2: 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사모님, 손님 오셨습니다.
0: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3: 예.
0: 마침 잘 왔다. 이 기회에 너도 인사드려.
2: 누구신데요?
0: 어서 오세요. 자리가 늦었습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인사드려라. 명창 김노식 선생님이시다.
4: 아, 이번에 오디션 붙었다는 따님이 이 친구군요. 어때요, 영세양? 국립국극단이 만들어지면 영세양도 그곳에서 활약할 준비가 됐나요?
2: 국립국극단이요?
0: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국내 최고의 국극단이 만들어질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너도 평생이 보장되는 거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넌 이번에 오디션에 합격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힘써주시기로 하셨어.
2: 아니요. 전 그 합동 공연에 서지 않을 거예요. 원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어머니 뵈러 온 거예요.
0: 예,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2: 국립국극단 제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텐 너무 과분한 자리라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0: 영서야? 영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가서 사과 못 드려?
2: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셨어요? 메란국극단에서 절 끄집어내고 다른 곳에 집어넣으려고?
0: 그럼 넌 언제까지 메란에서 국극을 할 생각이었니? 지금 다른 국극단들 다 위태위태해. 메란이라고 뭐 다를 줄 아니?
2: 이번 오디션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에 그날 그걸 한건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0: 아니, 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합동 공연 끝나면 그날로 메란에서 나와.
2: 아니요. 전 앞으로도 계속 메란에서 국극을 할 거예요.
0: 타이밍 놓치면 넌 갈 데도 없어. 내가 널 이 오디션에 합격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2: 설마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쓰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0: 물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니? 영서야,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들 마음으로.
2: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디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소프라노 한기주 위신을 깎아먹지 않을 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0: 그게 나쁜 거니? 어디든 내놓을 수 있는 자식을 갖고 싶은 게 그렇게 과한 욕심인 거야?
2: 그동안 전 한 번도 허영서를 산 적이 없어요. 아세요? 한기주 딸로만 살아왔다고요. 영인 언니만큼, 아니 언니 반만큼만이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고요. 우리 영서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최고다. 그 한마디를 듣겠다고 나는 나예요. 앞으로는 한기주 딸로 안 살 거예요.
5: 합동공연을 못하겠다니?
2: 저희 어머니가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썼어요. 그날 오디션에서 합격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5: 그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널 뽑았다.
2: 만장일치로요?
5: 그래, 나도 널 뽑았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널 뽑을 거야.
2: 하지만 윤정연 목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5: 그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물론 정연이가 그날 폭발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지. 하지만 너도 그날 소리, 춤, 연기 모두 다 훌륭했어. 정연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상대역하고 호흡도 완벽하게 좋았어. 너희 엄마한테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아니? 남의 딸 견제하려다가 자기 딸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너희 엄마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

0: 목소리가 많이 회복됐으니 말할 땐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를 다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연습이나 더 해라.
2: 오셨으라.
3: 아따, 단장님 합동공연 준비한다고 바쁘실 것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4: 당연히 와야지.
3: 언능 태어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땅게요. 저 태어나면 진로 먼저 한약포부터 가고 약부터 지어먹을라요. 목소리 다시 튀우게 하는 약을 지가 다 알아놨으라.
4: 목소리 다시 나오게 하는 약?
3: 예. 아이 당분간 소리가 안 나올게. 소리 나오는 데만 전념을 해야지라.
4: 정년이 너 목 상태 의사 선생님께 들었지?
3: 두 번 다시 소리 못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아이 그것은 저 의사 선생님이 소리꾼에 대해서 잘 모른 게 하신 소리고. 아 저도 고향에서 종종 봤단게요. 소리꾼이 소리하다가 일시적으로 떡먹대는 것은 어떤 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어라. 잘 쉬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면 금세 좋아지고 그러던디요.
5: 어? 찐빵 냄새. 찐빵이지? 우리 두려고 사온 거야? 손대지 마. 정년이 거야.
6: 정년이 주려고 찐빵까지 사온 거야?
5: 정년이 찐빵 좋아하잖아. 병원에서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
6: 박초록, 너 어떻게 우리 둘한테 이럴 수가 있어?
5: 너가 정년이랑 얼마나 친했다고? 어? 맞아! 시끄러! 너네들도 태어나는 친구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사와봐라 좀.
6: 치사하게 찐빵 가지고.
5: 아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찐빵 찐빵 찐빵 찐빵.
3: 예제 나보만.
5: 아유 윤재 언니야.
3: 에이그 부잡아라 부잡해. 그냥 너희들 떠드는 소리가 아주 대문 밖까지 들려야.
5: 너 이제 목은 괜찮은 거야? 내가 너 보러 병원 갔었는데 자고 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어.
3: 너 왔던 거 내가 다 알지. 아이고 우리 초록이 그냥 속정은 은근히 깊어갖거인.
6: 근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거야?
3: 그럼 암시랑도 안 해.
6: 아 진짜? 너 그날 피까지도 해가지고 우린 너 다시 소리 못하는 줄 알고.
3: 아따 내 모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곡간일로 다시 소리를 못하기는. 잘 붙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건게 걱정할 거 없이야. 잠깐 어디서 찐빵 냄새가 폴폴 난디?
5: 너 주려고 사왔지.
3: 어메, 내 거요?
4: 어메, 잘한다 우리 초록이.
3: 하나. 야, 너들 또 먹어. 아, 맛있는 것은 너나 먹어야 더 맛있어.
5: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3: 어메. 아야, 네가 내 방 청소까지 다 한 거야?
6: 아, 그거 주란이가 한 거야. 너 태어난다고 아침부터 쓸고 닦고 정신없던데?

0: 낭군을 찾으리다 논물 젖은 소맷볼이 끊어내고 일편단심 혼인맥이야.
1: 미안, 다시 해볼게.
2: 오늘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내일 다시 하자.
1: 먼저 가. 난 혼자서 연습 좀 더 하다 들어갈게.
2: 그렇게 무서워?
1: 어?
2: 지금 들어갔다가 윤정년이랑 마주칠까 봐. 너도 무서운 거잖아.
1: 아니야, 그런 거.

0: 나 오늘 퇴원했다 해.
1: 어, 들었어. 몸은?
0: 자, 괜찮해. 봐, 목소리도 멀쩡 안 하냐.
1: 그래, 다행이다.
0: 너 붙었단 얘기 들었어. 축하한다. 나도 이겨불고 댕근께 너 내 몫만큼 잘해왔어.
1: 그날 붙었어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사실
0: 난 그날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 떨어진 거여. 그게 다여. 근데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마라. 좀 좋아해라 가시나야. 아, 그러고 원하던 자리를 가져가 놓고 웃지도 않으냐.

0: 어, 왔어.
1: 뭐야, 이 분위기? 어째 우리 국극단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데?
0: 주연 둘도 메란에서, 주연 아역 둘도 메란에서 나왔잖아. 자기네들은 들러리 서는 것 같다고 아주 불만이 잔뜩이야.
1: 오디션 보고 뽑은 건데 뭐가 불만이야?
0: 그 트집을 잡으려니까 그러는 거지.
2: 뭐야.

0: 우나,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내랑군님 보고 지고 백년가야 호량 맺은 해랑군님 보고 지고
1: 다음 조연 장면부터.
2: 공주궁에 사내 아이가 드나든다더니, 하! 과연 사실이구나. 왕을 궁지에 몰 절호의 기회였다.
1: 다시 감정이 과하다. 가닥기라고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야비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 다시 해봐.
3: 싫은데요.
4: 싫은데.
3: 가닥기는 누가 봐도 가닥기 같아야 돼요. 강렬해야죠. 게다가 가닥기의 첫 등장인데 관객들의 뇌리에 남으려면 과할 정도로 세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1: 해석을 제대로 안 했구나. 조현은 계산적이고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3: 그건 반장님 해석일 뿐이죠.
1: 너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5: 금주 얘기가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은데요. 메라는 단장님 한 사람의 해석을 따랐는지 몰라도 우리 국극단에선 배우들의 해석도 존중해줬어요. 그게 제 방침이고요.
1: 극 전체 조화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가닥기가 저렇게 맥락에도 안 맞게 튀는 연기를 하는데 그걸 존중해 주자고?
5: 그럼 안 되나요? 이미 이 합동공연 주요 배역들 상당수가 메란 배우들이에요. 우리 금주가 거기 묻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1: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5: 지금 상황이 언니로선 최고 남는 장사죠. 옥경이랑 해랑이 내세워 홍보하면서 허영서, 홍주랑 같은 다음 후계자들 밀어주고.
1: 그럼 넌 옥경이랑 해랑이를 공연에서 빼잔 말이냐?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옥경이랑 해랑이를 보러 오는 거야.

0: 특히 옥경이. 옥경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티켓 판매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 알기나 해?
1: 맞아요. 옥경이 못 빼죠. 대신 나 같으면 아역 오디션에 아예 메란 연구생들은 내보내지 않고 기회를 양보했을 거예요. 이 합동공인이 그렇게 언니한테 소중하다면서 언니는 정작 이 합동공인에 참여하는 국국단들 불만이 뭐가 있는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 알 생각도 없겠지만.
2: 다음엔 우리끼리 연습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3: 나 먼저 들어갈게.
2: 어디 가는 거야?
4: 윤정년! 너 또 용화단 의원 찾아가는 거야? 이번엔 어딘데?
5: 저 청주에 용화단 의원이 있대.
4: 청주까지 어떻게 가려고?
5: 정씨 아저씨가 청주 갈 일 있다고 차 태워주신다가네. 지금 가면은 뭐 밤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야. 나 갔다 온다이.
4: 기대 안고 갔다 실망해서 돌아오고. 이게 몇 번째야. 이번엔 좀 달라야 할 텐데. 근데 정년이 목은 낫긴 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러지.

0: 잠깐 기다릴 때 들어가세요.
1: 성함이
2: 윤정년이구만요.
1: 목이 부러졌다고?
2: 아이, 부러진 것은 아니고 그
1: 예. 에이, 손 좀 줘봐요.
2: 그 그러지 말고 그 이짝도 좀 짚어보시면.
1: 100번 1000번 짚어보면 뭐여? 척 보면 척이지. 한번 부러진 목을 뭔 재주로 고쳐내? 그냥 받아들이고 사슈.
2: 속이 다 죽은디. 용하시다고 해서 멀리서 이라고 찾아오지 않았겠어. 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디 뭐라도 일러주실 말씀 없다요?
1: 아, 그러고 양귀비라도 타려 먹어보든가.
2: 양귀비요? 아니, 그거 아편 아니대요?
1: 그래, 아편. 아편을 하면 목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슈. 혹시 모르지, 아가씨처럼 부러진 목도 아편을 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될지.
2: 그러다 그 아편쟁이라도 되면.
1: 아휴, 참. 아,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다면서? 아이고 참. 아, 됐어 됐어. 다음. 만선아! 뭐 한다냐?
3: 아, 네네. 네, 다음 분이요. 들어오세요.

0: 뭐야 이게?
1: 앞에 늘하면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다 하나요?
0: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왔어? 아편에 기댔다가 인생 망친 소리꾼이 여럿이다. 너도 그 꼴라고 싶어?
1: 그러면 속먹고 있을까라. 뭐라도 해야지라.
0: 언제까지 이렇게 제자리만 돌 참이니. 퇴원해서 지금까지 목이 부러졌단 사실을 죽자 사자 부정하고만 있잖아.
1: 인정하면요?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뭔디요? 소리꾼들아,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심서 저한테 어떻게... 아직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지. 지 목은 낫을 수 있으라.
0: 정연아,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다는구나. 이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소리를 듣는 분이야.
1: 그러면 그분이 지 목도 고칠 수 있단가요?
0: 선생님이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은 못해. 그분한테 진찰받아 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나도 몇 년이라도 널 기다려줄 거다. 하지만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땐 너도 네 현실을 받아.

0: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아야, 앞으로는 일할 거 없어. 그런 거 욕심 아니야. 나 사지 욕심 멀쩡해. 난 너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뭐가 미안한디? 다 내 탓이잖아.
1: 아니, 그 일은 너랑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결정한 내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그게 일하지 마. 부담스러운 게. 알았어.

0: 아니야. 뭐가 자기 탓이라는 거야.
1: 야, 이 상태에서 소리를 아 하고 내볼까요?
0: 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지가 낫을 수 있겠소?
1: 보통 정력량처럼 무리하게 목을 혹사해서 생기는 이런 음성질환은 몇 달간 목을 쓰지 않고 푹 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0: 아이고, 그러면 저도...
1: 그런데 정력량은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서 예전처럼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화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0: 아니, 그 말은 그렇다 치고 그 소리는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아니지라? 그 언젠가는 소리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라?
1: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0: 아이고, 이게 무슨... 선생님은 명의시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지가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할랑게. 그 제발, 제발 지 목장 고쳐주세요. 예, 그... 외국에서는 칼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가던디. 저도 수술 시켜주세요.
1: 불가능해요. 유감입니다.

0: 정연아.
1: 저 선생님의 병한 거 맞나요? 아니,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때 목이 너무 상한 거야.
1: 놈들은 목 상해도 다 다시 돌아오던데 왜 나만 그러고 안 되는데요? 왜 나만?
0: 정연아. 정연아.

올 하.

0: 이런다고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만 네 현실을 받아들여. 목이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1: 엇을 받아들이란 소리요. 지가 떡목이 됐다는 거요. 소리를 잃은 소리꾼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디요?
0: 이밤중에 또 어딜 가려고?
2: 산에 갈라요. 산에서 소리를 잃어버렸은 게 다시 산에 가갖고 내 소리 찾아올라요.
0: 제정신이야? 이밤중에 산에 올라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산짐승밥이 되고 싶어?
2: 여러분 사는 이 산짐승밥이 되는 게 낫지?
0: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런다고 예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2: 그러면 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디요? 오만 가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디 어쩌란 말이오? 지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지요? 제발 그 방법 좀 알려주시오.

0: 어서들 돌아가. 연습 안 끝났어.
1: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0: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1: 반장님,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사 못 드리고 떠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윤정년.
2: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합동공연 준비 철저히 해.

미니

아이고. 아이고.

0: 딸이요.
1: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챙겨 묵어. 이 얼굴이 아주 가만 갈수록 못 쓰겄어.
0: 언니는 목 부러지고 얼마 만에 괜찮아졌는가? 속에서 자꾸 천불이 올라와서

청년아, 어떤 날은냐 가슴이 묵직하고 눈이 답답하고 또 그 다음날은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어떤 날은 화병이 나갔고 기운이 쭉 빠지도록 울고 그러고 몸살을 치면서 살다 보면 그러고 또 사라진다. 그렇게 두고 온 자리 자꾸 돌아보지 말고 한만 보면서 살아. 그래야지가 견디지. 아따 매한 거. 아유.

0: 앉아, 앉아. 자, 오늘은 사철가로 목을 한번 풀어보자. 정년이가 선창해봐라. 아니, 영서. 영서가 선창해봐라.
1: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0: 단장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이제 정연이도 떠난 마당에 단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1: 혜랑이가 그랬던 걸 네가 직접 다 보고 들었단 말이지?
0: 네.
2: 합동 공연 끝나고 나가라뇨?
1: 말 그대로야. 이번 합동 공연까지만 하고 메란 국극단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2: 제가 나가면 누굴 제자리에 세우실 건데요?
1: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0: 이런 식으로 절 내쫓을 순 없으세요. 제가 그동안 메란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메란 국극단 초창기부터 밤낮으로 제 발로 직접 뛰고 홍보하면서 여길 키웠어요.
1: 그래 맞아. 메란은 너랑 옥경이랑 같이 성장했어. 그럼 메란의 얼굴답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생들을 돌봤어야지. 그 애들 하나씩 잡아먹을 게 아니라
0: 후배들이 하나씩 치고 올라오는데 태어날 사람이 어딨나요? 내 자리 뺏기고 그대로 밀려날 정신이 어디냐고!
1: 그래서 악착같이 그 애들 하나씩 해코지해서 너한테 남은 게 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옥경이 껍데기만 붙잡고 살 거야? 네가 이 지경으로 망가질 때까지 손을 못 쓴 내가 제일 죄인이다.
0: 좋아요. 이번 공연 끝나고 얼마든지 나가드릴게요. 근데 알아두세요. 제가 나가면 옥경이도 나간다고 할 거예요.
1: 아직도 옥경이를 모르니? 옥경이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0: 처음부터 좀 더 천진난만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사랑스런 울보 공주,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햇살 같은 공주님 느낌이라.
1: 영서야.
0: 미안. 형광 얘기하다가 말았지? 내 생각에도 그 평강의 해맑은 모습이 좀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미안. 어디부터 한다고 했지?

0: 야야야 내가 할랄게 그만 가서 쉬어.
1: 아이고 언니는 가서 쉬어.
0: 얼마나 안 귀여워.
2: 엄마 오늘도 어떻게 지금 좋아해. 엄마 이게 누구네? 그 따박따박 들리던 가시나 아니여? 서울 갔다든만 돌아왔는갑네.
0: 예, 예. 아슈, 아슈.
2: 에따 마침 잘 만났다. 그쵸? 오늘도 소리 한 자락 해보자. 오늘은 이 오라버니 주머니가 아주 그냥 빠박한디.
0: 예, 예, 예, 예. 예, 알겠고요. 예, 예. 이거나 갖고 싸게 갖추시오. 어? 야가 많이 아프요.
2: 하라면 하는 거지. 아프단 핑계는 확 씨. 접대는 시키지도 않아도 잘 말하던디. 인자는 못 하겠다.
1: 소리 같은 거 할 줄 모르요. 장사 방해된 게 비키쇼.
2: 왔다 씨. 야가. 너 쥐드새도 모르게 죽고 잡냐?
1: 죽여보시오 그러면.
2: 뭐야?
1: 죽여보란 말이오.
3: 서울 댕기 왔다더만 제대로 미쳐갖고 돌아왔네.
2: 어쩌냐? 그럴 땐 몽둥이가 명약이라던디.
4: 아야! 오늘 더 퍼버려!
0: 야야! 거짓말! 안아! 안아! 아니!
4: 누구 봤냐?
0: 아, 진짜 환장하겠네. 나 생선들을 팔지도 못해 어째서? 이거 찢어 먹고 발라 먹을 놈들.
5: 가다가 벼락에다 팽 맞아라.
6: 이란다 정말 사파는 년. 강원도 금강산 차라차차차 1만 2천 동 8만 구암자 석달여를 백일삼재 화초가리 더덕가리 홍삼가리가 다 들어간 엿 열아홉 달 먹은 큰내 귓가 홍삼물로 제조를 했다.
5: 야야야야 다 타겠다.
1: 언니 정년이 괜찮겠지라? 아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한 게 불안해 죽겠어라. 그러다 가끔 동나간 사람 아니야 멈춰 저 먼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5: 냅둬버려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야.

싸다파는 년 강원도 금강산 짜라짜짜짜 12,000봉 8만구왕자 흑다이어를 배드강에 아주다리며

0: 마기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편쟁이라니 감히 누구한테? 해명? 잘못한 게 없는데 옥경이 보고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거야? 당장 정정 보내!
1: 사실입니까? 메라코 국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2: 오늘 잘 말씀하셨네, 진짜!
0: 지금 투자자들 돈 빼겠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편이라니!
3: 그동안 공연 연습한다고 정남이 단장님께서 가까이 보셨으니 아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가 아편쟁이처럼 보인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국극단들 메란에 불만 많은데 연습 때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였으면 진작 문제 삼으셨겠죠. 아닌가요?
0: 안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믿건 밖에서는 안 믿어줘.
3: 아니요. 안에서 믿지 않으면 밖에선 당연히 안 믿어줍니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밖에선 늘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으니까요.
4: 옥경이 말이 맞아. 이런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옥경이를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0: 언니!
4: 투자를 빼겠다고 했지 아직 뺀 건 아니야. 투자자들은 내가 만나서 설득하마. 그리고 옥경이는 지금 당장 기자들을 만나서 반박 보도를 내라.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 나온 기사들 모조리 조목조목 다 반박해.
3: 네.
0: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합동 공연을 기어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 사태가 점점 더 커지면요. 난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극단들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4: 이번 합동공연 적자라면 우리 메란에서 다 책임지마.
0: 진심이에요?
4: 이번 합동공연은 우리 메란뿐만 아니라 여성국극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어. 과거에도 지금도 여성국극의 얼굴은 늘 문옥경이었어. 왕자를 지키지 못하면 이번 공연뿐 아니라 여성국극 자체가 위태로워질 거다.
5: 다른 애들은?
6: 몰라. 다들 지금 옥경 선배 기사 때문에 어수선해서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아. 어딜 가나 그 기사 얘기뿐이야. 주란아! 밖에 누가 너 찾아왔어. 주란아! 엄마, 어쩐 일이세요? 언니 어디 아파요? 혹시 다시 입원한 거예요?
7: 다행히 어제 퇴원했어.
6: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 주말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7: 주란아, 너 국극단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6: 설마 또 그만두란 얘기예요? 엄마,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이제 제대로 된 역할 맡기 시작했어요. 그 출연료 오르면 집에 돈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7: 너한테 좋은 선자리 들어왔어. 공무원인데 아주 건실한 사람이야.
6: 엄마.
7: 너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네 언니 병원비랑 약값 남은 평생 책임져준다고 했어. 이게 하늘이 중계가 아니면 뭐니. 네 언니 상태 뻔히 알면서 너 계속 거기서 국국 노름이나 하고 살래?

0: 언젠가 너는 남자 주인공으로 나는 여자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연기해보자.
1: 그럼 나야 좋지.

0: 과거에 손을 댔던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극을 시작하고는 한 번도 아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 하지만 이 기사에 보면 문옥경 씨가 최근에 친구들과 어울려 아편굴에 드나드는 걸 봤다는 목격자 얘기가 있는데요.
0: 국극 공연을 한 번 올리려면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 꼬박 두 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아편굴에 드나들 정도의 아편쟁이라면 그 강인군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 기사에 나온 목격자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정말 최근에 저 아편굴에서 본 적이 있다면 떳떳하게 제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항상 늦게까지 연습하네?
2: 네.
0: 이번 공연 긴장돼? 아,
2: 온달은 거물 다루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요.
0: 합동 공연이라고 긴장할 거 없어. 원래 네 실력대로 하면 돼.
2: 그게 아니라 선배님 아역이잖아요. 저한테는 의미가 큰 공연이에요.
0: 그래.
2: 문옥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곧 여성 국극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선배의 아역을 맡았으니까 완벽한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0: 그런 각오로 임해준다니 내가 더 고마운데? 치열한 경쟁 뚫고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어.
2: 정말요?
0: 그럼.

0: 윤정년은요?
1: 정년이 한때는 정년이가 날 많이 설레게 했어요.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 애가 원석 그 자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그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그럼 뭐 하겠니? 정년이는 결국 자기 발로 떠났잖아. 버티고 버텨서 계속 무대에 오르는 자만이 관객들 박수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왕자에게는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지지.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0: 관객들 박수도 좋지만 전 선배님의 박수를 받고 싶어요.
1: 영사,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0: 눈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장.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2: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2: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2: 나와긴.
4: 예. 제가 만드네서.
2: 위 위 위. 세 노트.
4: 네. It's my best game. 아, 영광이네요. Not heavy. Very. Yeah.
5: We come for camp, camp, djembe camp.
2: Djembe camp?
5: Yeah, we're gonna enjoy uh-huh. with friends and play together.
2: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아민디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6: 안녕하세요.
7: 리시니. 오, 몇 살?
5: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족이 불려. 불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거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0: Parlophone입니다. Parlophone.
1: Parlophone.
0: Marimba, xylophone, xylophone, piano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거 지어.
2: 내 와도 야라 야라 가니 야라 야라 야라 야라.
3: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것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4: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Yes. 슬로리 천천히 네. 천천히 3, 4.

기분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과 너무 참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이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73대째 음악한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TV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에요.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은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아프리카 타키랑 한국과 타키랑 다른 거가 많지 않아요. 영준인 스타일만 조금 달라. 왜냐하면 장구 보면 제메랑 장구 문양 똑같아요.
1: 오케이,
0: 그냥
1: 네.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1: 모자 없어?
2: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하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연습하는데 갈 거예요. 이럴 저거리 연습.
2: 왔네요. 에이플랜.
0: 아니 그거
2: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이거 이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0: 이거 샵이야 샵.
3: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미두 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아미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아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눈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5, 4, 3, 2, 엔진 점화.

0: 내가 오늘 학교에서 진짜 잘 나는 종이 비행기 접는 법 배웠거든? 한번 볼래?
1: 비행기가 아니라 낙하산 아니야?
2: 아닌데? 학교에서는 진짜 잘 날았는데?
1: 내가 맞는 게 더 낫겠다. 내 실력 한번 볼래?

0: 오빠도 똑같은 볼.
1: 에이, 이거 색종이가 좀 이상하네. 잘못 봤어. 좀 더 두꺼운 종이가 필요해.
2: 모두 제자리.
1: 야, 우리 이제 사격놀이 하자.
2: 사격놀이?
1: 인형을 세워놓고 총으로 맞히는 거야. 나 먼저 한다.

0: 행복한데?
1: 바닥에 떨어진 걸로 다시 하면 되잖아.
0: 언제 다 주워? 아, 여기 로봇에 세워놓고 하자.
2: 얘들아, 간식 먹자.
3: 와, 과자다.
4: 아니, 이게 뭐야? 방에 도대체 이게 뭐니? 발 디딜 틈이 없잖니.
0: 이것만 먹고 청소할게요.
3: 저 좋아.
2: 간식 다 먹고 꼭 청소해야 한다.
3: 네.
0: 진짜.
3: 오빠, 이제 청소하자.
0: 아, 귀찮아. 배부르니까 졸렸다.
3: 엄마가 간식 다 먹고 청소하라고 했잖아.
0: 너 먼저 하고 있어. 난 좀 쉬었다 할게.
3: 엄마 하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얼른 일어나. 에휴, 판조리 이게 정말.
0: 야, 감히 나한테 공 던졌어?
3: 이 정도야 쉽지. 내가 진짜 세게 던지면 오빠는 못 받을걸.
0: 야,
2: 왜 이렇게 시끄럽니? 청소는 다 했어?

0: 엄마가 청소 안 했지 더 어지럽히라고 했어.
1: 어머,

0: 이거 언제 다 치우지? 그러니까.
1: 아유, 애들아. 여기 앉아봐.
2: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놀아야지. 한꺼번에 치우려니까 힘들지? 에이.
0: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2: 어? 어?
0: 아빠 제발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치워도 안 될 것 같아요.
2: 아, 맞다. 아빠는 그 엄마가 심부름 시킨 게 있어서 그거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치우고 있어. 알았지.
0: 아빠! 아, 아빠 치사해. 이거 언제 다 치웠지? 난 이 세상에서 청소가 제일 싫어. 어차피 내일 또 가지고 놀 건데 굳이 정리해야 하나? 소리야, 그냥 우리 대충 한 곳에 다 넣자.
3: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청소 끝! 하이파이브!
0: 어? 이게 어디 갔지? 오빠 뭐 찾아? 내일 준비물이 가위랑 풀인데 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야, 너 풀 있으면 나 하나만 빌려줘.
3: 나도 내일 가져봐야 돼. 하나밖에 없어.
0: 뭐? 아이 참, 이게 어디로 간 거야?
3: 어제 비행기 만들면서 풀 쓰지 않았어?
0: 아, 맞다. 반설이 똑똑한데. 아, 근데 어디다 놨더라?
3: 어제 저기 상자에다 넣었잖아.
0: 어, 그럼 여기 있겠네. 언제 찾냐? 물건 다 꺼내야겠는데?
3: 아, 안 돼. 이거 다 꺼내면 또 언제 정리해?
0: 근데 나 내일 준비물 못 가져가면 선생님한테 혼난단 말이야.
3: 그럼 엄마한테 사달라고 얘기해봐.
4: 과연 선생님이 더 무서울까요? 엄마가 더 무서울까요?
0: 야, 반소리, 지금 너 나 놀리냐? 이게 정말?
3: 엄마, 아빠가 나 때리려고 해요.
0: 야, 쉿, 쉿. 조용히 안 해?
5: 얘들아, 무슨 일이야? 니네 또 싸우면 엄마한테 혼나려고.
6: 아, 큰일 났어요.
5: 큰일?
6: 내일 준비물이 풀인데 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5: 지금 어디다 뒀는데?
6: 그게...
5: 어제 청소했잖아. 제자리 안 줬어?
3: 청소하긴 했는데 여기.
5: 아우, 이렇게 뒤죽박죽 정리를 하면 찾을 수가 없지.
7: 이리 오너라!
5: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가보자.
3: 어? 이 소리는?
8: 현미감님이다.
7: 두리와 소리가 이번에도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판대감이 도와주랴?
9: 네, 대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10: 아까부터 듣자 하니 우리 소리와 두리가 정리정돈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느냐?
0: 네, 물건을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3: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요.
10: 그렇지. 청소라는 것이 귀찮고 힘들지 알다 마다. 하지만 이 청소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어? 청소를 할 때는 말이다. 이 흥을 돋가서 이렇게. 아, 이렇게. 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욱 즐겁고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지금부터 이 반대감의 방식대로 흥나는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9: 네!
10: 좋다! 자, 얼씨구!
9: 좋다!

0: 자, 틀린 그림 찾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옆에 보면은 이 서랍장, 수납장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정리전동했던 대로 다시 찾아서 넣으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준비 됐나요? 자, 그럼 틀린 그림 찾기 준비 시작! 많이 바뀌었지?
1: 네.
0: 자, 그럼 지금부터 200초 동안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대로 해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소리팀 준비하시고 시작!

0: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맞았을지. 자, 이쪽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1: 자, 이거 이렇게 가운데 와 있었어요.
0: 가운데였습니다. 아이고.
1: 자, 또 볼까.
0: 자, 마이너스 1점. 또 뭐가 있지.
1: 이거.
0: 요거.
1: 이렇게 뒤집어 있었어요.
0: 뒤집어져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저런.
1: 보자.
0: 보자, 보자.
1: 다 맞았어.
0: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팀은 17초를 남겨두고 마이너스 2점으로 맞췄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두리팀의 차례. 자,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2: 네!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리팀 들린 그림 찾기 준비 시작!

0: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빠와 함께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는 다 맞았어요.
0: 정답. 자, 이쪽 줄은 일단 다 맞았습니다.
1: 자, 아직 끝난
0: 자,
1: 게 아니니까.
0: 그럼 이제 아직 자 아빠의 채점.
1: 자, 지금 여기 위에 틀렸어요.
0: 어? 어디가 틀렸죠?
1: 자, 어떻게 틀렸냐? 요렇게 됐고.
2: 아, 순서까지.
1: 두 번째 칸에도.
0: 두 번째 칸도.
1: 예, 여기 가야 되고.
0: 여기 가야 되고.
1: 요렇게 갔어야 되는데.
0: 아이고야.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팀은 총 17문제 중에

0: 다섯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12점! 물건 정리 전도를 도와주는 게임의 최종 승리팀은 우리 소리팀! 와, 이겼다!
1: 저녁 먹자! 이게 다 뭐야?
2: 아빠 지금 치우려고 했어요.
1: 아무튼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치우자.
2: 저녁 먹으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와요? 엄마.
1: 여보, 아이, 걱정하지 말. 여보, 내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치울 수 있어서 화내지 말고.
2: 내가 왜 화를 내요? 나도 같이 도와주려고 그러지. 엄마가 빨리 정리하는 방법 알려줄까?

0: 방이 진짜 금방 깨끗해졌어요.
1: 엄마가 알려준 방법 어렵지 않지?
0: 야, 신난다. 그럼 이제 청소 걱정 안 하고 마음 놓고 어지르고 놀아도 되는 거죠?
1: 뭐?
0: 반주리?
2: 아무튼 우리는 못 말린다니까.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0: 조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데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말어 하라니 허리다. 말을 하라니 허리다. 대산이 봉태 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비가는 배를 발라 무고히 저기한 선들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나오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주 꿈을 응시고고 탕수병즉 설릉어노 신수병즉 기불릉정어고 간수병즉 꽃불능실 한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가 인즉 원륜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촌에 빼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 돌며 의조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고 봉하유수 벗개변에 탁주가로 내려

0: 다리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탈을 막아 못난 니가 어찌 관을 내고 누리고 이모 출입을 헌단 말이냐
1: 대왕

먹고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는 한 번 대왕 옥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

0: 내버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더 많은 사고.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0: 주눅들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낸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은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지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저를 포함한 토리다오의 친구들의 심청가중 화초타령입니다. 심청가중 화초타령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환생하기 이전 황후를 잃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제가 궁전뜰에 세상에 온갖 화초를 심고 조석으로 감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전작께 없어 세상의 화유초래 황극전 어른들의 다들 기심을 놓고 초석으로 화초구경을 하시란

두 번째 무대는 최슬아 언니의 춘향가중 적성가입니다. 이몽룡이 광한루에 올라가 경치를 노래하는 대목으로 왕발의 시 임고대를 차용해 광한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오작교를 보며 연분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곡 성격을 가진 대목입니다. 그럼 최슬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대난 임고

우리 이름이로 호구.

보다는 김사진 친구의 삼도 설당구입니다. 삼도 설당구는 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우리나라의 삼도의 독특한 가락을 모아 하나의 연주곡으로 재구성한 장구 독주곡입니다. 화려한 가락과 정교한 호흡, 다채로운 장단 변화를 통해 장구가 가진 최고의 매력을 선보이는 역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김사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달아.

네 번째 무대는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 합설입니다. 작은 제금인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무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서 공중 전체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 정제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 정제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의 흥부가중 화초장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입니다. 흥부가는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어 부자가 되고 이를 시기하고 따라한 형 노이브는 패망하고 만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을 대목은 노이브가 부자가 된 흥부 집을 찾아가서 은금부화가 들어있는 화초장을 받고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집에 돌아가는 대목과 제비를 잡겠다며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소원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골!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내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 어느 누가 부자가 된 흥부집을 찾아가서
3: 야 뭐야 처음 보게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0: 예, 저것은 형님께 들려는 은금보화가 담뿍 든 화주장이옵니다.

0: 도장.
1: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0: 불불한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 듯이 묻었다.
1: 여보 마누라, 때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야.
1: 방정 맞은 놈이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진경서 그런지 그것 보고 화초장이라 없지라.
0: 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쁘세요. 제비를 부리러 나가는 니.

합창소단 친구들의 부채춤입니다. 한국 무용의 대표적인 무용 부채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양손에 화사한 꽃그림 부채를 든 채 부채를 펼치고 잡고 휘감

부대는 예음 전통연희단 친구들의 강령 탈춘극 꽃보다 미할 영감함이 거두가 날 찾나입니다. 황해도 강령 지방에서 전승되었던 탈춤으로 탈을 쓴 연희자가 사자, 마부, 목중, 미할 영감

미아의 할멈 등의 배역을 맡아서 진행하는 가무극입니다. 예음은 국가무용유산 제34호 강령탈춤 제7과장인 미아 영감 할미를 재연출 및 각색하였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키는 거 누가 날 찾나는 관객의 흥을 돋구며 파랑후랑이와 신맥나게 한판 놀아보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채연이었습니다. 어이 시궁!

0: 떨어질 땐 그런 노왕 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이 영감이 뭘 먹는 것이요? 나도 존재 없어.
0: 에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1: 이보시오.
0: 거기서 청춘 때리지 말고 이리 좀 와봅소.
1: 흥, 알겠소. 그러나 저러나
0: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1: 여러분,

참말이지요. 앞장방 부탁봐요.

0: 우리 이렇게 쓰담 이렇게 쓰담 쓰담 쓰담 쓰담 쓰담 쓰담 해주시오. 자식들 키우느라 애쓰셨소.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
1: 네!
0: 새끼손가락 들어보시오! 이 할미하고 약속한 합소 큰 소리로 따라하시오! 지금처럼 많이 웃고
1: 지금처럼 많이 웃고
0: 많은 걸 궁금해하고
1: 많은 걸 궁금해하고
0: 항상 건강하고
1: 항상 건강하고
0: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0: 그렇지 그렇지!
2: 이보시게 영감님!
0: 아이고 학사양반들!
3: 무슨 일이 있어?
2: 5월 가정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가져왔소!
0: 신통방통한 물건?
2: 이것은 죽방울이란 물건이요! 잘 보시오! 학사양반 부탁하!

0: 여러분! 멋진 재주를 보여준 학생분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1: 영감님, 이것은 나라입니다. 독을 전하는 강명이도 내리고 왔어!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름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네? 국악의 날 지정진님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여덟 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열대 안막의 균형은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1: 아,
0: 여덟 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긴장감이 싹 돌아.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예죠. 네.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 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 수상을 차지하면서 네?
1: 네.
0: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1: 네.
0: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우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1: 네.
0: 전국 노래자랑 연말 왕중왕 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네. 돼야 되니까.
1: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0: 네.
1: 내일은 미스터 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0: 네.
1: 네, 기세는 좋았으나
0: 네.
1: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그런데
1: 네.
0: 하동근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1: 네.
0: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1타 네. 강사인 수학 강사인 정승재를 찾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뤄라 하면서 하동근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 네.
0: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너트북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1: 네.
0: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1: 거지요. 네. 네. 네.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1: 네.
0: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1: 네.
0: 연습을 1000번 이상 하고 100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상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3: 준비되죠.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1: 그러게요.
3: 올락든가
0: 노래가 앞에 장소 없지요.
1: 네.
0: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3: 전국 노래자랑 왕중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중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크게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1: 네.
0: 진짜 갈지 안 갈지
1: 네.
0: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0: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1: 네.
0: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병창은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1: 네.
0: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그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1: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아니, 곧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니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엄마.

0: 특별히 얘기했어요. 곧 된답니다. 그다음 곧 엄마가 되는데. 아니,
1: 하여튼, 네. 엄마가 된다면 네.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0: 와.
1: 그래야 이렇게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0: 솔로 가지요. 네. 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알았다, 오버.
1: 네.
0: 이 고영렬 팔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추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소절만.
2: 한 소절만?
1: 네. 말해도 됩니다.
0: 민초 보지 말고.
2: 피아노를 치면서 네. 네, 이제 피아노 코드를 짚으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거기까지.
1: 와. 오. 와.
0: 내공이
1: 네. 진짜 뭔가 달라요.
0: 네, 네. 진짜 뭐가 업고 노는 사람이 네. 때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구나.
1: 네. 오. 네. 너무 기대돼요. 진짜
0: 피아노. 이것이 바로 네. 젊은 소리꾼 고영렬이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1: 네, 떠오르는 소리꾼 고영렬 5단,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부루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서 국악의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고영렬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예, 아,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까지.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까지.
0: 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뭔지는 뭐 아직
1: 뭐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0: 그러니까
1: 있죠.
0: 분분합니다만은 네. 이제 고영렬 5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감사할 따름이지요.
1: 네. 네? 근데 적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2: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네. 강약 조절. 네.
1: 와! 오, 잘하셨는데요? 어,
0: 연습.
1: 오.
0: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대구,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시내들
1: 네.
0: 공부할 체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없어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서로 정중하게 인사, 예의를 갖추고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례. 자, 보석해 주시죠. 보석은 자유입니다. 한동근 5단 말이죠?
1: 네.
0: 100.
1: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0: 네. 아, 그런 식으로.
1: 고영렬 5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0: 고영렬
1: 있어요.
0: 고영렬 5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5단과 한동근 5단의 1차전 흑도를 잡은 고영렬 5단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1: 양손잡인가요?
0: 그걸 첫수로. 와! 성공!
1: 와!
0: 멋진 수입니다.
1: 네.
0: 야, 상당히 먼 거리에.
1: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0: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하동으로 다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1: 네. 네.
0: 반격에 나섰어. 장군 몽구로 하면 됩니다.
1: 네.
0: 그,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1: 네.
0: 내가 할 길로
1: 네.
0: 저 뭐 넉 점, 석 점을 향해서
1: 네.
0: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1: 네.
0: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1: 네. 아쉽게
0: 추가 나왔습니다.
1: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0: 두 대국자 고영렬 5단은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꽥으로 끝났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반 첫수 끝난 상태에서 2점 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 아, 맞네요.
0: 네. 자, 또 손을 푸는 고영렬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야,
1: 와.
0: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1: 우와.
0: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와,
1: 아.
0: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1: 네.
0: 네. 미칠 거 없다.
1: 네, 같이 떨어졌지만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0: 앞서고 있지요. 네. 잘 풀리고 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아래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네.
0: 꽥만 지금 두 번.
1: 네.
0: 꽥꽥.
1: 네. 오리.
0: 오리인가요? 오리 꽥꽥. 네.
1: 네.
0: 자, 고용료로 다 대단합니다. 오른손이 왼손
1: 네.
0: 자유자재.
1: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0: 어유, 매우 유리하지요.
1: 와.
0: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1: 네.
0: 야.
1: 와. 근데 또 이,
0: 네, 그렇습니다.
1: 시계까지. 아,
0: 네.
1: 시계가 아니네요.
0: 시계
1: 네,
0: 아닙니다. 네.
1: 팔찌를
0: 안과에
1: 불렀어요.
0: 가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네.
1: 팔찌를
0: 팔찌라고.
1: 불렀습니다.
0: 네. 자,
1: 네.
0: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 네.
0: 그냥 공격을 하네요. 그거로. 저 같으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 할 텐데, 그 멀리서. 그래도!
1: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0: 네.
1: 네, 결혼을 발표했어요.
0: 결혼 발
1: 네.
0: 야, 그래서 신나서 그런 건가요?
1: 네, 지금 아주 기분이 좋죠.
0: 네, 너무 좋죠.
1: 어땠는데 네.
0: 오늘 알까기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소리꾼 고영렬과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1: 네.
0: 예, 하다하다 결혼도 이제 크로스오버로.
1: 그러니까요.
0: 장르를 넘나들며 한다는
1: 진짜.
0: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는 당연히 예쁠 거고 국악과 양악을 네? 양쪽 체력 다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너무 부러워요.
0: 예.
1: 네, 와. 여유가 넘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0: 갑자기 초라해진 하동준 5단.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1: 침착하게.
0: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뭐 살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드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또 모릅니다.
0: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용료로다는
1: 아, 일곱발.
0: 네.
1: 한 알밖에 안 떨어졌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점이 1점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하동건 5단은 떨렁 두 알 남았는데, 네?
1: 아...
0: 좀 애처로운 입장입니다.
1: 근데 또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그쵸? 네.
0: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역전.
1: 맞아요.
0: 자, 네.
1: 네.
0: 본인이
1: 오.
0: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그 멀리서.
1: 우와, 너무 깔끔해요. 우와.
0: 우와, 저 멀리서.
1: 와.
0: 눈 깜짝할 사이에.
1: 진짜.
0: 네?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고영열 5단.
1: 네, 하동근 5단은 뭔가 풀었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1: 일단 하동근
0: 다른 분들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사이드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부러지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네. 보여주고 말이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아주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날렸어요.
0: 뒤로 빼진 않겠다. 네. 아직까지 주더라도.
1: 이 하동근 5단은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0: 그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배터리. 네. 아니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있었죠.
1: 네, 맞아요.
0: 네.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0: 홍진영 씨. 노래 잘 하시는데요. 홍진영 씨가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0: 네.
1: 복세편사를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편사.
0: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 아세요?
0: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 오, 뭐 맞아요.
0: 네, 근데 노래 제목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1: 안 복잡합니다. 복세편살. 이게 신조어예요. 네.
0: 나는 복잡하게 느끼는데 왜 안 복잡하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1: 안 복잡합니다.
0: 안 복잡한 거로
1: 지금
0: 하고.
1: 아마 하동근 5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1: 와.
0: 오른손이 더 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열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열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열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2 2차전 시작합니다.
1: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고영열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네. 네.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아주 복손이에요, 더 텀한 네.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시토시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네.
0: 알도 잘까 하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1: 네, 나쁘지 않았어요.
0: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 너에게 넘긴다.
1: 네.
0: 어떻게 처리를 할래?
1: 네.
0: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1: 네.
0: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1: 네. 네.
0: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0: 2차전
1: 담배 회사 그 정규 직기를 되기 위해서 네.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훈 5단 네?
0: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1: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영렬 5단입니다.
0: 네.
1: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와!
0: 와!
1: 깔끔합니다.
0: 진짜 깔끔해요.
1: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와. 멋진 수였습니다.
0: 네.
1: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0: 네.
1: 손이 풀렸어.
0: 네.
1: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2차전은 네. 또 하동근 5단이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네!
0: 같이
1: 네.
0: 네, 떨어졌어요. 네.
1: 네.
0: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득과실이 없는
0: 네. 네. 이 하동근 5단에게는요. 네. 그 짭 GD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1: 이제 그러니까 GD라고 있잖아요.
0: 네.
1: 네? 이게

0: 비슷해. 지디. 네.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네. 지디하고 비슷한
1: 오늘 디자인. 오늘 되게 화려해요.
0: 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 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도 못 온다니 이제 나타나면은 오 지디. 아니네. 짭이네. 해서 짭 지디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도 뭐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네. 듣는 거지.
1: 오늘도 아주 귀여워요.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아유. 네. 네. 좋습니다. 반면 고영렬보다는 상의는 100. 네. 하의는
1: 바둑알. 네. 네. 알까기에 맞춰서
0: 컨셉이 자세가 된 거예요. 네. 준비된 고영렬보다.
1: 네.
0: 왼손 오른손 차유자재. 와. 이번에는 서로
1: 네. 네. 알 수 없어요.
0: 너무 몸살이지 않고 네. 시원시원하게 네. 까고 있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최종
1: 지금.
0: 결과는 두고 보자 이거죠.
1: 네. 네.
0: 그래. 지금 막상막합니다.
1: 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1차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1: 네. 네.
0: 저걸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저거를 하면 뭐가 네. 잘 되나 봐요.
0: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짓을 다 하는 저건 이제 골퍼들이 네. 바람 방향 보려고 네.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1: 와!
0: 구사일 때 달았어요. 와! 되는 날입니다. 와! 이렇게 좀 역전.
1: 네, 미워보세요.
0: 그다음 지금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0: 이야. 와! 대단합니다.
2: 자,

0: 당황하고 있는 고영유 로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굉장히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그러나, 나 고영열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정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하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곳이고,
1: 네.
0: 고영열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1: 네.
0: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아. 이제 루틴이죠. 네.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네. 네, 고영열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와!
1: 와!
0: 네, 이 텐디기 나왔나요? 네, 눈 네, 깜짝할 사이에.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주아리.
0: 와, 탄수미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이 고영열 5단, 네. 뭐,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판소리나 네. 민요가 마치 대중음악 유행가처럼
1: 네.
0: 널리 네. 불리워지는 날이 바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 날이겠지요.
1: 네, 유행가가 히트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을 당하고 있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파동군 5단입니다.
1: 네.
0: 또 이상한 또 포즈를 취하겠지요. 그냥 가나요? 이번에는?
1: 아, 집중하고 그,
0: 집중의
1: 있어요.
0: 집중해야 됩니다. 네. 1타 2득.
1: 아. 아주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1: 네.
0: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0: 공개타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아, 지금은 이제 고영열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0: 네.
1: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복만대 감독은요.
0: 네.
1: 하동근 5단에게 배우가 될 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어, 그런데 그 봉 감독님, 복만대 감독님은 에로 영화 하시는 분 아닌가요?
1: 많이 보셨나 봐요.
0: 네, 몇 편 봐, 공부하고. 네. 자, 하동근 5단이 했던 이 영화 배우로 데뷔한 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네,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0: 뉴스. 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아,
1: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자, 이렇게 해서 2차전 고영렬 5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렬 5단이 차지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2: 잘했어요. 진짜 어, 잘했어요.
3: 잘했는데 잘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4: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잘까지 인정하셨고.
4: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1: 네.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3: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네.
1: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2!
3: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년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잡고 호흡 유지해 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앱으로 앞으로 밀어내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가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에너지 전략도 전략대로 하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2: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3: 한 번에 빠져갑니다.
1: 26도로 걸어선 거 전략을 전략적으로.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을 꾸준히 창작하며 전통 음악극의 매력을 알리는 곳, 바로 국립창극단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지난 2021년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창극 귀토를 선보였는데요. 2021년 초연과 이듬해 재연 무대까지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작 귀토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준비했는데요. 귀토의 주인공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갔다가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인데요. 토자 역은 깊이 있는 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 김수인이 맡았고요. 토자와 함께 수궁을 간 토녀는 김우정. 토자와 토녀를 꿰어 수궁으로 데리고 가는 자라 역엔 최용석이 맡아 관객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과 무대 연출로 돌아온 창극 귀토를 문화인 공감이 미리 만나봤는데요. 수궁과 그 이후의 이야기 귀토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 이번엔 아들 토끼가 수궁으로 떠났다.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 귀토. 판소리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유쾌한 상상력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0: 2026년 국립극장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초연부터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가 2021년 초연, 2022년 재연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1: 제 공연이고 아마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공연 작품이라서 관심이 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맛을 더하는 새로운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만큼 제가 더 정말 멋진 작품성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창극 귀토는 초연과 재연에 이어 연극과 뮤지컬, 창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유쾌함과 감동을 전하는 고선웅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귀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 그 공연을 다시 하면 꼭 맨날 그 달라진 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철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저게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자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대본을 훨씬 더 명료하게 좀 잘라내고 없앤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선명하게 기복을 조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이 새 역할이 마침 그 김준수, 태평양 씨가 했던 역할이 이제 우리 김수인 씨, 최영석 씨가 이제 처음으로 캐스팅 됐고 민은경 씨가 했던 역할을 이제 김우성 씨가 하게 됐는데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기존의 바닥 LED에 무대 뒷면 LED를 더해 산중과 바닷속을 넘나드는 공간을 한층 생생하게 구현한 것도 돌아온 귀토의 특징입니다. 귀토는 판소리 수궁가에 상상력과 현대적 연출을 더한 창극으로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의 아들인 토자가 겪는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토자의 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수궁에서 돌아온 아버지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어머니 토끼는 포수에게 목숨을 잃죠.
3: 하늘에서 비입고 땅

0: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우리 토끼끼리 오손도손 살아야지.
1: 난 인자부터 토끼 안 할라요.
2: 토자는 육지에서 겪는 갖가지 고난, 즉 탈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궁이 있는 바다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3: 저것이 무엇이냐? 이 산대가 원척이로 보라. 너 반갑다. 물살로라.
2: 돌아온 귀토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찰부지 토자역은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소리를 지닌 국립창극단의 김수인이 맡았는데요.
4: 준수 선배가 했던 토자는 되게 굉장히 귀엽고 활발하고 되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약간 까칠함을 좀 더 했어요. 이 토자라는 캐릭터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바다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 자리에 현실에서 주저앉았을 텐데 워낙에 낙천적인 캐릭터고 또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토자와 바다로 여정을 떠나는 토자의 연인 토녀는 창극 춘향과 심청의 주역 국립창극단 김우정이 맡았습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0: 토녀가 되게 테토 묘? 테토 묘? 네, 테토 묘예요. 약간 그런 포인트를 이제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 지난 귀토에서는 토자와 토녀를 돕는 주꾸미 대신을 맡았던 소리꾼 최용석이 이번엔 토자의 간을 노리는 자라를 연기합니다.
2: 또 이 자라 역을 통해서 용왕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충원을 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불사지르면서 이제 한몸 희생하려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1: 용왕에게 바칠 토끼를 놓쳤던 자라. 새로운 토끼를 찾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다 제 발로 수궁에 가겠다는 토자를 만납니다.
3: 어라, 이상하다. 토끼는 토끼란만 다른 토끼였다. 혹여 나란 존재를 아시오?
4: 몰라요.
3: 들은 풍월도 없으시고?
4: 몰라요.
3: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갑시다. 아이, 용 가시겠다며? 아니, 그러면 이 속국 찾고 가면 되지.
5: 대박장로 가신대요.
1: 이상향이라고 여겼던 바다에서도 고난이 닥치는데요. 과연 토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6: 여기를 떠나서 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이민을 간다든지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피하면 꼭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서사는 어느 때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공연하는데도 역시 그래 맞아. 저도 살면서 또 그래 있는 곳에서 발 디딘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딴 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또 저도 했었거든요.
1: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는 제2회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데요.
7: 올해 두 번째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대표적인 그 아시아권 나라의 대표적인 두 나라 작품이 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의 경극 또 그리고 태국의 콘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체 9개 작품

0: 작품을 선보이는 음악극 축제가 되겠습니다.
1: 4년 만에 돌아온 판소리 수금과 그 이후의 이야기. 전통의 상상력을 더해 유쾌하게 전하는 삶의 지혜. 창극 귀토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고전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2: 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돌아와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과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귀토의 부제는 토끼의 팔란입니다. 팔란은 토자가 육지에서 겪는 가진 고난을 뜻하는데요. 토자와 토녀는 팔란을 피해 찾아간 수궁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토자의 좌충우돌 모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국립극장의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는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인데요. 오는 9월 26일까지 태국, 중국 등 해외 초청작을 비롯한 9편의 세계 음악극이 펼쳐진다고 하니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세계 음악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대학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벌써 34회째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우리의 용감한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초청작 5편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내 창작극까지 총 10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3: 매년 여름 찾아오는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무대 위로 펼쳐지는 상상력.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예술 축제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이 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4: 아스테이지 축제는 90년대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국내 예술가들이 창작극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에게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창작 작품을 준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월에는 해외 공연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3: 올해는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해외 초청작 5편과 하늘 공동창작 1편, 국내 창작 4편까지 모두 10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첫 무대, 체코 드락시어터의 잠들고 싶지 않아.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진행돼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아쉬운 아이들과 빨리 재우고 싶은 아빠의 유쾌한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4: 드락시어터는 체코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극단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신체극, 무용극, 비언어 공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45분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공연입니다.
3: 이번 작품은 오스트리아 토이하우스 시어터의 이리저리 팔랑팔랑입니다. 생생한 라이브 연주 속에 몸의 움직임과 소리, 천의 질감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비언어 신체극인데요.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천. 둥실둥실, 팔랑팔랑. 살아 움직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아주 즐거워하네요.
5: Flatterland piece. It's a piece which is focusing on a sensori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nd also for the artists that are on stage. Through moving the fabric and moving the air on stage, they can dive into this simple idea, which is basically moving the fabrics, but they're diving deep in it with us. Mm-hmm. So I feel happy that we can share it.
6: Und das ein Raum mit dem Gefühl zu geben. Ich meine Rolle ist das einfach schon unbewusst ein Gefühl zu geben.
3: 여기는 서울 연극 창작센터.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는 대학로 일대 다양한 극장에서 함께 열립니다. 이곳에선 2026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받은 걸리버 여행기 주민 아웃 공연이 한창입니다. 학교에 가던 주인공 바다가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연극인데요.
7: 주인공 바다가 학교 가는 등굣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작은 눈들레 하나에 한눈 팔려서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 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학교 가는 내용을 핫당새가 핸드폰, 프로젝션, 영상 이렇게 활용하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3: 아이들에게 익숙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법을 활용. 그림 자극과 영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8: 야!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야!
9: 학교에서 안 배웠어?
8: 죄송합니다!
9: 아주 조그만 게 조심히 가라고!
3: 등굣길 어른들에게 혼이나 잔뜩 위축된 주인공 바다. 거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몸이 작아져 버리는데요. 카메라 줌인과 일상용품을 활용해 작아진 바다의 모험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이번엔 주인공 바다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 됩니다. 거대해진 주인공은 환상적인 그림 자극으로 표현됩니다.
2: 창작 과정에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다라는 아이가 왜 크고 작아지고 이 세상이 왜 크고 작아지는지 그리고 크고 작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가족들이든 공연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초록 풍선이 샤인 머스켓으로 변하는 마법. 극장에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됩니다.
10: 재밌었고요. 약간 그 그림이랑 그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화면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고 그런 그냥 처음 봤어요.
11: 무대랑 좌석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되게 창의적인 발상들 그런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4: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사유를 합니다. 그럴 때 공연 예술이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유의 힘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쉼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스테이지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 약간 힘듦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에게 다시 어른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린이에게는 또 그런 쉼표와 또그 상상력의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축제를 꿈꾸고 있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열정이 만난 시간.
2: 2, 1.
1: 언어와 국경, 세대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된 특별한 기억. 무대 위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3: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봐도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비언어극 잠들고 싶지 않아와 이리저리 팔랑팔랑은 대사가 없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데다가 걸리버 여행기 줌인아웃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카메라라는 매체를 활용해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옷을 입고 마로니에 공원을 누비는 잠옷 플래시몹과 연주를 관람한 소감을 나누는 다이내믹 리뷰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시테지 축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어지니까요. 이번 여름 축제를 놓쳐서 아쉬우셨다면 다가오는 겨울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공연장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3대 아리랑 있죠.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리고 밀양 아리랑. 밀양의 아리랑 정신을 이으며 문화, 예술, 관광을 이끌어가는 곳.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밀양 문화관광재단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밀양 문화관광재단 박호성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4: 반갑습니다.
3: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4: 예.
3: 부탁드립니다.
4: 반갑습니다. 무대가 아닌 이렇게 주의자로서 공연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었던.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재단의 경영자, 국립미술관의 원장도 또 경험했었습니다만 그때는 행정가인데 오늘은 재단의 경영자로서 밀양문화관광 이해 그리고 밀양 아리랑에 대한 각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큼 또 많은 분들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하셨었고,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인 공간 VCR에 이제 국악관현악단 연주를 소개할 때마다 정말 작곡가님의, 아니, 대표님의 곡들이 예, 들려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먼저 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은
3: 네.
4: 1965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죠.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선도하고 현대화하고 실용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종음악 기행을 비롯해서 안양 그리고 서울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요 레파토리로 브랜드 공연을 했었죠. 특히 제가 재임 중에 제 15대 단장으로서는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인데
3: 그때였군요.
4: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금 마련을 통해서 중대재해본부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또 첫선음악회라 해서 초연음악회라는 개념 위촉이 아니라 젊은 작곡가들에게 공모에 의해서 현장에서 인기투표인가요? 이거를 우리 그 방송 그거를 약간 차용을 했죠.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이래서 작품률을 달리하기도 했었던 처음 선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신년음악회, 서연음악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민 끝에 세종로에 있는데 그래서 새해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신년보다는 새해 우리 순수한 말로 해서
3: 좋네요.
4: 새해 음악회를 또 브랜드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하기도 했었죠. 초대 단장은 세종국악관현악단 199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0: 순수 공연 국악관이랄 단이죠. 예,
1: 네.
0: 그래서 창단에서 창단 단장 초대해서 박코성의 신나는 국악 여행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그 배리어프리 공연을 또 전국으로 또 친절한 돼지시라는 프로그램으로
1: 네.
0: 전국의 또 국민들에게 만나기도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1: 네. 작곡하신 곡들 뭐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0: 예.
1: 대표곡들을 알려주신다면
0: 예.
1: 뭐가 있을까요?
0: 많이 가장 많이 사랑받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애정이 있는 애착이 있는 작품인데요.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때도
1: 네.
0: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 백성음악이 지금 국민음악인 거죠. 진정한
1: 그렇죠.
0: 국악이 국민음악으로 되는 거였기
1: 네.
0: 때문에 그 근본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할 때마다 그 고민을 했고 단명도 세종국악관이었고 또
1: 네.
0: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또 서울시국악관이었던 단장을
1: 네.
0: 하면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1: 오.
0: 작품을
1: 그렇죠.
0: 굉장히 전통적인 선율로 그러니까 서양의 박자보다는
1: 네.
0: 템포보다는 가락 중심의 작품으로 썼던 곡인데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1: 네.
0: 두 번째를 하나 더 꼽는다면 이걸 대중적으로
1: 네.
0: 좀 흥겹게 현대적 감각을 입힌 게 신여민동락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신여민동락.
0: 예, 그래서
1: 네.
0: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악기 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다양하게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리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남다른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난 8월에 이제
0: 예.
1: 정말 경영자가 되셨습니다. 제5대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취임을 이제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1: 네.
0: 그전에는 예술가로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서 관객들을 봤다면, 또 국립미술국악원 원장일 땐 행정가로서
1: 네.
0: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영가로서 어떤 효율성을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에 좀더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로서 공동체를 엮어가고 관광으로서는 세계와 대화하는
1: 네.
0: 소통하는 그래서 밀양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 네.
0: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기관이 굉장히 문화관광재단이다 보니까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도 해야 되고 단체나
1: 그렇군요.
0: 예술가에게
1: 네.
0: 그 외에 교육 그리고 전시 그리고 또 축제. 축제가 밀양 아리랑 대축제뿐만이 아니라 밀양강 오디세이 예 그것도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1: 네.
0: 최첨단 그런 축제거든요. 그리고 공연예술축제가 있습니다. 밀양 연극 그 밀양 아리랑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밀양 연극촌인데
1: 네.
0: 여기에 또 극장에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이
1: 그렇군요.
0: 3,400석짜리들이 그래서 그거 운영하면서 또 축제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름 축제도 또 하고 또 하반기도 축제가 많이 준비되는데 그 축제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설들이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주천문대 밀양 우주천문대도 운영을 하고
1: 오.
0: 있고요.
1: 야.
0: 그리고 또 의열단
1: 네.
0: 예, 그 기념관과 체험관을 비롯해서 아주 폭넓게 여행자 센터 문화센터도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10여 개의 아주 문화와 예술과 관광에 집약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성도 그렇고 또 완성도도 그렇고 또는 공공성, 공익성도
1: 네.
0: 그리고 또 효율성도 가져야 되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밀양 문화 관광 재단입니다.
1: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창립 10주년을
0: 10주년이요.
1: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고 또 하반기에도 열릴 예정일 텐데 어떤가요?
0: 대표적인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바로 10주년 즈음에서 그 클래식 KM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1: 네.
0: 방송국의 부합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음악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마켓 행사들을 잘 치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삼양식품이 밀양에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는 게 밀양이더라고요.
1: 어머, 그래요? 네,
0: 그래서
1: 예, 우리 전 세계인의 사랑을
0: 받는 그렇죠. 그래서 K컬처는 물론이고 이제 K푸드를 앞세워가는 밀양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문체부와 함께 매운맛 축제, 밀양 매운맛 축제를 지금 생각을 해서 네.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아리랑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뭐 BTS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 많은 사랑을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밀양시에서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도 열리죠.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가요제 축제 사회도 보고 했었거든요. 예.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1957년에 네. 개최돼서 올해 68회를 했어요.
1: 벌써 68회요. 예.
0: 그래서 정부 지정 문화, 대표 문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계속 지정돼서 아주 많은 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네.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유관된 곳에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네.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교류, 지금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그 글로벌 세계의 K 아리랑 엑스포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엑스포를, 예, 네.
0: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100년, 이제 그 아리랑 100년인데, 네. 이 아리랑 10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100년을 주도하는 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네. 현대와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시민이 한 올해 보니까 한 7천여 분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각께서 그래서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러지는 관주도가 아닌 그런 축제로 지금 이제 안정 안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밀양 아리랑 이제 3대 아리랑 중에 예. 하나 밀양, 청선, 그다음에
0: 진도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양 아리랑이랑 다른 아리랑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0: 우리 그 한국인의 네. 어떤 정서를 이야기한다. 네. 특히 국악, 전통 예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그 한가 신명 딱 이렇게 그렇죠. 줄이죠 예. 줄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세 아리랑 중에 가장 큰 신명이 있죠.
1: 네. 예. 좀 신명 나요.
0: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직설적인 경상도의 그 분위기가 나를 좀 보면 안 보면 안 될 것
1: 예 그렇죠.
0: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경쾌한 장단도 경쾌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은 그래서 경남도 우영유산으로도 최초 먼저 가장 먼저 지정이 될 정도의 네. 그런 아리랑이죠. 밀양 아리랑이 그리고 또 아리랑이 올해 100주년인데 나우규 네. 아리랑의 영화가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밀양 아리랑도 음반 취입한 게 똑같아요. 1920년
1: 그래요?
0: 똑같습니다. 그래서
1: 100주년
0: 100주년의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네. 하반기에 아주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미가 두 배 더 커진 의미가 있습니다. 밀양 네. 아리랑
1: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맞습니다.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제2회 국악의 날의 주제도 맞습니다. 또 아리랑이었습니다. 예. 박구성 대표님께서도 아리랑에 늘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0: 그러게요. 그 아직 정말 남다른. 네. 그래서 국립미술관의 재임 중에 그 전국 창작 국악 그 창극 네. 공모전을 했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왜 아리랑이 드라마나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창극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에 제가 그때 당시 땅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저희 국민속과원에 이제 기악단, 이제 무용단, 창극단, 연인단 다 있는데
1: 네.
0: 총체극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우리 전통예술로

0: 아리랑 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1: 아리랑 학교.
0: 그러니까 전국의 아리랑들을 다 배우고 가족들이 네. 그리고 우리 가훈 만들듯이 자기 집에 아리랑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 속의 교육과 네. 실전 전문적인 무대의 작품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것을 합으로 이제 함께 합치게 되면 네. 우리 미랑에선 더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올해 미량 아리랑 음반 출입도 100주년. 근데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공연이 열린다면서요? 예, 예. 어떤 공연일까요?
0: 일단 이제 우리 전통예술의 그 명인명창분들, 특히 아리랑 관련된
1: 네.
0: 예, 그리고 관계된 이제 단체나 이런 명인명창분들이 출연해서 함께 네. 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아리랑 예를 들면 진도가 됐든 또 정선이 됐든 네. 이런 예술단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미량 아리랑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거기에다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일본이라든가 그런 좋은 우수한 연주자 또 우리 또 관현악단들이 있으니까 또 박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교류하고 계신 것들이 예, 녹여서 함께 해갖고 그때 좀 큰 또 잔치를 네. 하려고 합니다.
1: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0: 예, 예.
1: 미량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연이 됩니다. 그러면 3대 아리랑이 다 뭉친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은 아니죠?
0: 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아리랑이 되면서
1: 네.
0: 이제 우리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1: 네.
0: 우리 미량과 진도와 정선에서 함께 이제 관계자들이 고민을 했죠.
1: 네.
0: 예. 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19년에 이제 그 일치 의견을 일치하고
1: 네.
0: 21년부터 이제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세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예 이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1: 3대 아리랑 공동 협의체.
0: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관련된 공연 행사에 참여도 하고
1: 네.
0: 함께 또 심포지엄 세미나도 열면서 발전적인 거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예, 그 공동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함께 오셔서 공연도 하고 중요한 건 전통에 머물지 않고
1: 네.
0: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불려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미량 정선, 진도 아리랑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자리가 되기도 하겠군요. 예. 아니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유지숙 명창도 이날 함께한다.
0: 예, 유지숙 명창 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번에 BTS 때 그때도
1: 맞아요.
0: 이렇게 예. 하셨. 것처럼
1: 그 강화문 가장 중앙에서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뭐 마음, 느낌,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거기에 최경망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의 모습도 그리고 이제 또 영남루가 있으니까
1: 네.
0: 또 미량강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꼭 저희 그 미량아리 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1: 네.
0: 도시 전체가 무대화할 수 있게끔 예, 공간 배치를 잘 해서
1: 네.
0: 적절하게 예, 이쪽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연희가 이루어진다면 이쪽에서는 뭐 민속학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1: 네.
0: 또 영남루나 이런 쪽에서는 또 궁중음악적인 양반의 어떤 선비음악적인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안고 집약된 게 이제 한민족의 정서인 이제 아리랑 미량아리랑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9월 12일, 13일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에.
0: 예.
1: 예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또 그 시원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량 문화관광재단 대표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0: 예. 우리 미량 아리랑 있어야 될 곳에 있어.

0: 있어야 되는, 꼭
1: 네.
0: 있어야 되는 가치가. 아, 우리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밀양아리랑을 콘텐츠화해서 우리 한국 문화 전체, 또 그거 자산이 되니까 문화가
1: 네.
0: 이거를 관광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같이 함께하고는 동반자로서 또는 관광에 성장하는 데 협력자로서 우리 밀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재단의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9월 12일부터 13일에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백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밀양문화관광재단과 또 밀양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박호성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아직 끝나지 않은 늦더위를 잊게 할 야외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국립국악원의 우면산 별밤축제인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2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첫 무대를 꾸몄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9월 5일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밴드 이상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9월 12일에는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새가 신명나는 연희의 밴드 리듬을 더한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공연인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출연해 재즈 선율에 우리 노래를 얹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매듭

만들기, 비즈 식물 만들기, 쪽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부스, 또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밤, 우면산 별밤 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동?

0: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0: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2: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4: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눈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해가 가장 일찍 뜨는 바다. 동해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바다. 그 바다 어디쯤에 방파제인데요. 엄청난 분이 저를 맞아줍니다. 방파제 저쪽 끝. 고래인데요. 방파제로 올라온 귀신 고래. 사실은 등대입니다.
1: 네, 고래등대 정말 높고 우람한데요. 마치 이 동해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같습니다.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울산을 찾았는데요. 울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동차,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조선소, 이런 산업도시가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요, 뜻밖의 울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울산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조금은 낯설고 그래서 더욱 반가운 울산을 만나보겠습니다.

울산의 신명 해변입니다. 풍광도 풍광이지만 독특한 바다 소리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몽돌 해변인데요. 파도와 몽돌이 만들어내는 소리 다채롭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0: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해변 위로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이 몽돌은 얼마나 많은 파도와 만났을까요?
1: 이 소리 하나하나가 먼 바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 반복의 소리. 여기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먼 동경을 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오케스트라입니다.
0: 오묘한 자연의 오케스트라. 마음을 씻어봅니다. 뜻밖의 울산. 또 다른 얼굴을 만나봅니다. 강동화암 주상절리. 20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바위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식으면서 이렇게 특별한 바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별, 지구의 나이 고작 40여억 년. 그동안 자연과 시간이 빚은 것 중에 어느 하나 감동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1: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파도가 빚고 시간이 새겨서 만들어진 걸작 중에 걸작. 그야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0: 아름다운 동해. 당연히 삶의 터전입니다. 동해가 내준 넉넉한 선물, 그야말로 싱싱함이 넘쳐납니다. 순식간에 거래가 끝나는 이 녀석들. 동해의 진객이자 진미, 가자미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인데요. 긴 담장을 장식한 벽화들. 해삼, 물고기, 문어, 문패가 참 재밌죠.
2: 귀여워. 이렇게. 귀엽지?
0: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우가 해양 레저 체험 마을.
2: 바다다.
0: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바로 해녀입니다. 네, 이곳은 해녀 마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해녀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닦아 들어가면 안개도 안 끼고.
0: 속으로 쓱쓱 물안경을 닦은 다음 서슴없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로지 맨몸으로 해야 하는 물질. 아무런 장비 없이 자신의 호흡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바다 밑바닥. 호미 하나로 속살을 헤집어야 하는 물질. 여기에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끝없는 자맥질. 바다와 자신의 숨을 겨루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게 물에 가면 욕심을 안 내야 되거든요. 내 숨을 다 쓰고 올라와야지 숨 그거 참고 한 마리 더 잡으려다 사고 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돼. 바다 일은.
1: 해녀 경력 40년이 넘었다는 김춘자 씨. 젊은 시절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들한테서 물질을 배웠다는데요. 그것이 평생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0: 살아도 다 받아쳐 먹어. 고랑차 가고 해삼 다 들어가고 없네.
1: 여느 날보다는 못하지만 성게, 소라 등등 골고루 건져냈습니다. 아직 물에서 나오기 전에 성게 한 마리를 열어보는데요. 와, 실하게 속이 꽉 찬 성게, 참성게라고 합니다.
0: 이건 자라갔다. 우리는 안 잡는 거라.
2: 어머니,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멀리서 오셨네.
2: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머니 여기 고향이세요?
0: 네. 예.
2: 아, 나고 자란 결혼도 여기서. 모든 걸 다 여기서?
0: 결혼은 제가 멀리 가겠는데 네. 여기 왔어.
2: 다시 오셔서. 아, 그럼 어머님 물질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0: 42년.
2: 42년. 와, 꽤 오래 하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물질을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0: 제주 해녀 할머니가 그 와가 계시는데 한 마을에
2: 예.
0: 내보고 세대가 놀지 말고 내 딸을 한번 가보자 해가 그래가 된, 이렇게 된 거예요.
2: 아, 근데 처음부터 쉽진 않았잖아요.
0: 근데 바닷가에 살고 하니까 수영은 기본적으로 할
2: 수 있는데
0: 아니까 그래 가가 처음에 이렇게 무태 앉아가 이제 오목가사리 그거
2: 네네.
0: 물안경도 이렇게 낄 줄 몰라고 손을 쥐고
2: 어머.
0: 이렇게
2: 처음에는 아니 위험한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위험하지는 않네. 물이 차가울 때 들어가면 여름에 이 냉수대가 오면 온도가 16도 15도 물 온도가 그래 되면 잠깐 들어가가 있어도 이 손발이 얼어.
2: 여름에도
0: 여름이 그래.
2: 여름에 그래.
0: 겨울에는 따뜻하고 반대로,
2: 아, 반대로.
0: 여름에는 냉수대가 오면 차가워서
2: 아,
0: 해녀들이 들어가는 걸 끓이지.
2: 그럼 예전에 비해서 바다도 변화됐죠?
0: 변하지.
2: 어때요?
0: 예전에는 여기 다 뭐 그 석화 있잖아요.
2: 네네.
0: 굴
2: 네.
0: 굴이 이만큼 했어.
2: 오.
0: 그랬고 지금 뭐야 섭 열압.
2: 자연홍합.
0: 자연홍합이 이랬어.
2: 이렇게 커서.
0: 그런 게 다 없어졌어.
2: 아.
0: 멍게도 여기에 나가면 장미꽃처럼
2: 지쳐네.
0: 그렇게 바위에 그래 붙어 있었거든.
2: 그럼 어머님이 잡으신 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0: 있어요?
1: 그냥 먹어볼 수 있어.
0: 오, 가시, 그래요?
1: 갑시다, 집에.
0: 어머님, 내가.
1: 집에.
0: 싸, 가시죠. 예. 어머니 먼저?
1: 전에는 현녀가 20명 넘었어.
0: 그 지금은 그렇게 없죠.
1: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아이고.
2: 어머니의 집인데요.
1: 80 넘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시고.
2: 미역도 하시나 봅니다.
1: 그렇죠. 요즘은 다. 미역 채채가 와서 건조하는 건조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2: 김춘자 씨가 공개하는 보물창고인데요. 우와, 정말 미역이네요.
1: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2: 검은 윤기가 흐르는 긴 미역다발. 이런 미역 보신 적 있어요?
1: 채채가 하루에 한 500kg 정도 해가 와요. 그럼 기는 기대로 가고, 요거 미역은 미역대로 해갖고, 고래 넣는 거예요.
2: 잘 건조한 돌미역.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네요.
1: 기이거는 요래 하나하나 뜨다가, 요렇게 뜨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물엿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요렇게 좀 무치면 맛이 있어요.
2: 울산의 돌미역. 어찌 그 맛을 안 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비법도 없다고 합니다. 돌미역에 성게를 푸짐하게 넣고 잘 끓여내면 성게 돌미역국 끝입니다.
1: 이거 미역기.
0: 미역기.
1: 이거 꿀소라.
0: 꿀소라.
2: 각종 해초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 그리고 성게 미역국 잘 차려진 한 상입니다.
0: 우와, 보이세요? 없어요. 와, 진짜 부드럽고 이 미역도 아주 이 쫄깃쫄깃 너무 맛있는데 성게 이게 무슨 임금님 수라상이죠? 네. 이야, 이 귀한 걸 먹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1: 그렇지, 신선도가 있지.
0: 이제 뭐 이 밭에서 어디 갔다가 오래 갔다 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네.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와,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 와,
1: 보물 같은 존재지.
0: 보물 같은 존재.
1: 욕심 안 내고 이게 미역돌이 네. 내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돌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확 이게 아니라 잘 보존을 해야 그 다음 후손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밥상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 이 손에서 여기 다녀오신 분의 건강을 어머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2: 한번 시작했던 물질 끝내 그 바다를 떠나지 않았더랍니다. 그 오랜 세월 무엇이 좋았을까요?
1: 잘했다 생각할 때는 내가 벌어서 형제들하고 나누고 이제 이웃에도 누가 오면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줄 수 있는 사람 다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푸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2: 바다가 확 달라진 느낌인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가마을.
0: 이렇게
3: 어깨 하나씩.
0: 아,
3: 이게 닭이랑 작게.
2: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0: 네네.
3: 자, 이제 출발합니다.
0: 네.
2: 구명조끼 꼭 챙겨 입고 나선 카누 체험. 노젓기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시작된 본격 체험.
4: 우리 아이들 도 시험했어요.
2: 초보인 저의 노질에도 생각보다 카누가 잘 나갔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제 뒤에 계신 숙달된 조견인 덕분이지요.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자유로웠습니다.
4: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파도는 정말 안전하거든요. 수심도 생각보다 여기는 깊지 않다고 하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도 제가 탔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높고요. 바람도 살랑살랑이고요. 우리가 어촌 체험마을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오정혜입니다. 만세!
2: 정말로 만세 소리 절로 나오는 체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울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의 울산은 역사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울산의 철문화유적지인데요. 울산은 2000년 전부터 철을 생산해왔다고 합니다. 그 오랜 철의 역사가 오늘날 산업도시 울산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울산 철의 역사,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5: 세종실록 지리지에 달천철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달천철장에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철이 나오는데 1년에 세공으로 1년에 12,500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는 20개의 철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2,500근이라는 세금은 가장 많은 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달천철장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제일 큰 광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철을 만드는 전통 기술을 쇠불이라고 했는데요. 그 옛 쇠불이 유적을 이곳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철을 다루었던 옛 사람들의 기술, 그 흔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DNA가 있는 걸까요? 철을 생산하고 다루던 옛 털을 가진 울산. 이제는 거대한 철의 산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5: 울산이 지금 그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조선 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으로 해서 울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기반에는 이 달천철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달천철장의 철을 이용해가지고 철광산, 철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2: 이제 울산이 낳은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봅니다. 일제강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나라와 역사 앞에 우뚝 섰던 인물, 바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입니다. 1884년 울산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박상진 열사. 그는 경주 최부자 집안의 독립운동가 최준의 처남이기도 했는데요. 강도를 위장해 최준에게서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쳤던 것이지요.
6: 만주라든지 우리 해외 그 독립운동 단체에 군자금을 갖다 지원하기 위한 국내에서 설립한 단체가 바로 우리 강북회인데 그 강북회의 주 정심이 뭐냐 하면 상덕태 상해하고 안동여관 등 이렇게 일본의 그 일경에 눈을 피한 여러 가지 그 상점과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이상 지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거점을 총 책임지는 사령이 바로 박상진 의사였죠.
2: 일제의 우편 마차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던 박상진 의사.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등 무장투쟁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6: 만주의 공관학교라든지 그리고 해외의 여러 그 독립단체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국내에서는 친일파라든지 일제 그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살해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을 했던 분이죠.
2: 판사 시험에 합격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박상진 의사. 그러나 그는 그 꽃길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투옥돼 마지막에는 3년 넘게 옥고를 치르다 순국했는데요. 의사가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0: 향년 38세로 대구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박상진 의사. 뜨거웠던 그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구름. 울산의 하늘이 이리도 예쁜데요. 그 구름 아래 또 하나 뜻밖의 울산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목장, 그것도 양떼 목장입니다. 목장으로 향하는 길. 울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이런 풍경을 두고 목가적이라고 했던가요?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
1: 와, 산 정상에서 만난 정말 반가운 동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양입니다. 아니, 바다하고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는 울산에 이렇게 푸른 초원과 양이라니요. 정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이 친구들이 왔어요. 어떡해.
0: 이 친구들 저한테는 관심이 1도 없네요.
1: 응? 맛있어?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이 목장이 주인 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 아, 먼 길 오셨네요.
1: 아, 그게 진짜 먼 길이에요. 이 산 정상에, 예. 그것도 울산에, 예. 상상도 못했어요.
2: 울산에 계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아, 그래요?
2: 울산에 30년 있었는데, 예. 목장이 있는지 몰랐다.
1: 그러니까요.
2: 대관령 안 가도 되겠다.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 말씀하세요.
0: 마치 울산의 보석처럼 숨어있는 이 목장.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2: 저는 10년 전에 와서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너무
2: 바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네네.
2: 그게 그 좀 반해서 한번 여기서 뭔가 한번 우산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저는 양떼 목장 컨셉을 딱 맞춰서, 그렇게 관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컨셉 자체가 틀렸던 거죠.
1: 네. 아니, 저도 울산에 공연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이 산 정상에서 양떼 목장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가요.
2: 아,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알죠.
1: 오늘 하늘 그래도 같아요.
2: 오늘 그래도, 근데 저기 방어진에 배도 보이고 하지만은,
1: 예.
2: 네,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아니까, 그래서 언뜻 하나씩 보이면, 이제 애기들이 와서, 예. 하는 말이, 예. 아주 기가 막힐 말이죠. 하늘에 배가 떠 있네. 네. 아, 표현이 기가 막혀요.
1: 오, 네. 애들이 솔직하니까.
2: 네.
0: 저 멀리로 바다를 두고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목장. 그런데 이곳에는 이 목장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2: 원래 24마리 나왔는데

0: 뭐 여기저기 좀 팔려가고도 요런 애들 털 있는 애들 있으면서 좀 덩치 작은 애들은 원래 태어난 애들이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약간 큰 애들은 이제 2년차, 3년차 이렇게 된 애들. 이제 다른 양떼 목장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다 울타리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이렇게 먹이 주기 하지. 아, 이렇게 풀어놓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다 100% 풀어놓고 하고. 그 다음에 양떼 먹이 좀 다녀보신 분들은 양 꼬리 있는 거 처음 본다고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꼬리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목장에는 뭐 관리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뒤에 꼬리를 고무줄을 묶어서 태어나면 한 일주일만에 잘라버리는데 저는 좀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냥 저는 그냥 놔둡니다.
1: 네. 김훈 대표의 네.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 녀석들. 이 정도면 양들에게는 천국이겠지요. 이 목장을 일군 김훈 대표. 대학교를 세 군데나 다니며 네 개 학과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목장을 열기 전에는 11년 동안 한옥을 짓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목장 일이라는 것이 잠시도 쉴 수 없다는 걸요. 말 못하는 동물, 제때 먹이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우리가 양 개체수가 한 70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우리가 초지가 이만큼 넓어도 한 30마리 정도면 적당한데 한 마리가 필요한 초지가 한 양 한 마리당 한 1000평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000평. 예. 근데 지금 해마다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해마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마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0마리 되다 보니까 풀이 감당이 좀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지금 7, 8월이 교미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교미해서 6개월 가임기간 거쳐서 또 1월에서 3월 사이 새끼 놓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사료도 좀 주고 풀도 주고 다른데 뭐 순두부집에서 비지 같은 것도 얻어가 주고 다양하게 에너지 공급원을 주지 않으면 양들이 영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2: 자, 얘들아 이리 와.
0: 네.
2: 야, 어떻게
1: 그래서 제가 영양 보충에 나섰습니다.
2: 무서워. 엄마! 어때? 어디다 던져?
0: 자. 하나 하나씩 뿌리세요.
2: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 무서워. 자.
1: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2: 사장님. 나 무서워요. 어서.
1: 결국 녀석들의 넘치는 식욕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0: 10년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잡았던 그 컨셉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제 자신이 우선 치유를 받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손님만 오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좀 느긋하게 즐기고 빡빡하게 시간 돌아가지 않고 예. 그래서 오랜 시간 저는 머물기를 원해요.
2: 미안해 없어서.
1: 없다고. 한바탕 소동이 끝났는데도 없어. 녀석들은 미련이 남는가 봅니다.
2: 아까 뿌렸어. 저기다 뿌렸어. 제 옷 색깔이 당근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당근을 줬던 냄새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냄새는 나는데 하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아.
1: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 오래 머물수록 좋은 곳. 느린 시간 속에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울산의 또 다른 풍경, 양떼 목장의 여유였습니다.

이제 바람을 따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봅니다. 유려한 디자인의 연포 전망대. 이곳에 서면 울산의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도시까지 한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 친근한 울산의 얼굴이 펼쳐지는데요. 얼음을 뒤집어 쓴 생선들이 육지로 오릅니다. 울산 앞바다는 이렇게 아낌없이 내주는군요. 싱싱한 활어들이 뱃전에 생기를 더하는데요. 이들은 물차에 실려 또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울산의 바다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활어 직판장입니다. 가히 수산물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아는 생선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1: 이거 봐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2: 아유,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님, 네.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하신 거예요?
2: 아, 한, 여기 들어온 지는 한 17년 정도?
1: 17년 정도? 여기가 원래 고향이세요?
2: 네.
1: 아, 타, 나고 자라기를, 그리고 남편분도 여기서 만나시고?
2: 네.
1: 아, 그러셨구나. 네. 이거 다 이 앞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동해에서?
2: 아니에요. 여기서 잡은 거는 가자미.
1: 가자미.
2: 도다리.
1: 도다리.
2: 저기, 가오리.
1: 가오리.
2: 네.
1: 가자미, 도다미, 가오리. 아, 그렇죠. 아, 힘이 엄청 좋아. 저희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철이 농어라고 네. 해서요. 농어로 한번. 예. 네. 제가 보기엔 다 똑같네.
2: 그렇죠.
1: 이거 넣고.
2: 이거.
1: 오고. 예전에는 그 고장에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했는데 요새는 관광객분들이 자기의 취향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철 맞아서 나온 친구가 난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농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0: 전국 각지에서 온 질 좋은 생선들. 이곳에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고른 횟감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3: 농어, 가을 농어 캐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겁니다.
0: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칼질이 가히 장인의 반열입니다.

0: 해서 판매하고 네. 있는 것 중에 이제 해물 전복.
1: 전복.
0: 요거는 자연산 돌멍게.
1: 우와.
0: 요거는 소라.
1: 소라.
0: 요거는 자연산, 그냥 자연산 멍게.
1: 멍게.
0: 자연산 멍게. 요거는 자연산 돌홍합.
1: 홍합, 돌홍합.
0: 우와. 네. 이건 새우. 요거는 벚굴. 헛굴이라고.
1: 헛굴, 아, 엄청 큰 거.
0: 큰 거, 예. 그거예요. 요거를.
1: 여기다 초장에다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0: 엄청 담백하고요.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역시 진짜 선도가 정말 다르네요.
1: 자연산 이거. 돌 멍게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0: 예, 그렇죠.
1: 이것도 그렇고 해녀분들이 주로 이렇게 네, 채취를 네, 많이 네. 하시는 네. 거죠. 이거는
0: 해녀가. 예. 네.
1: 요거 뿔소라죠?
0: 예, 네, 그건 뿔소라.
1: 한번 먹어볼게요. 뿔소라.
0: 어떡하죠?
1: 오독오독. 식감도 좋지만 바다 향을 품고 있어서 그 향기와 시각적인 바다를 보고 있으니 바다 안에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살아보시니까.
0: 아, 그러니까
1: 너무 많아.
0: 뭐라고 네. 해야 할지 마음이 이렇게 팍 트인다고 해야 하나?
1: 편안함.
0: 네, 편안함. 그 뭐 고향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겠죠.
1: 그러게요. 저는 울산의 물 빛깔이 너무 예뻐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물 빛깔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모습을 울산 시민분들이 이 표정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처럼.
0: 감사합니다.

0: 매미소리 요란한 이곳 울산이 감추고 있는 숨은 명소인데요. 울산 북구의 연암 정원입니다. 연암 정원 이름에서 짐작하셨죠. 이곳의 주인공은 연꽃입니다. 원래 이곳은 버려진 습지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름 한철 이렇게 예쁘고 신비롭기까지 한 연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암 정원을 품고 있는 원연암 마을인데요. 마을의 벽화들 온통 연꽃 연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마을이 도심 한가운데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개발의 바람이 피해갔을까요? 마을은 이렇게 옛 시간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오랜 마을의 토박이 어른을 한 분 만났는데요.
1: 이 집도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그 외국 사람들이 살아요. 자식들이 아오아오.
0: 그야말로 마을의 산 증인입니다.
1: 여기 집이 저희 집인데 여기 이제 큰 채고 큰 채인데요. 그게가 저희 군대에 가기 전에 66년도 집을 새로 지었는 집이라요. 옛날에 초가집이 이래대가 지었는 집이고 요 집은 거의 사랑채. 아버지가 요 사랑채로 계시고 그다음에 요 소음 마구가이고 그다음에 요 옆에 상하인데 요 창고가 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
0: 옛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1: 우리 마을 뭐 자랑이라 그런 거는 뭐 여기 공기 좋고

0: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이 밭하고 논 개자고 이거는 나무질 개장이 그 살기 좋은 동네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그게가 지기지고 여기 그대 뭐 나무하고 있는데 어른들 그 할 때 소 무게고 소 풀비고.
1: 그야말로 추억과 기억이 서린 마을입니다.
0: 이 나무 잘 생겼죠.
1: 어르신이 소개하는 나무 한 그루. 오래된 팽나무인데요. 그 모습이 참 당당하고 장합니다.
0: 한 100이 한 20년 됐어요. 어릴 때 뭐 여 와가 나무에 올라가가 놀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여기 이제 열매가 열어가 열매가 되게 달아요. 그걸 따먹고 그 나무 가지에서 이래 올라가고 막 저래 올라가고 많이 놀았어요.
1: 나무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요. 세월은 사람만 데려왔나 봅니다. 도심 한가운데라고는 믿기 어려운 공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여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냥 이 풍경 속에 저를 내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와, 좋다.
1: 풍경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2: 연분홍

속의 자연 정원, 뜻밖의 울산이었습니다. 오늘 울산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정말 다양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바다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사람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이곳 연암정원에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울산의 오늘을 봅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연꽃처럼 울산의 또 다른 모습은 저마다 다른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묘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의 울산 여행이 딱 그랬습니다. 무한히 아름답고 더없이 따뜻했던 울산과 울산 사람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울산아, 고마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5: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3: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2: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0: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1: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0: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1: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3: 아니대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2: 그래.
1: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2: 그럼 악학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0: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2: 정녕 그렇단 말이오?
0: 예, 전하.
2: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0: 예?
2: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예, 전하.
1: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0: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2: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1: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녹여낸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제곱 같던 정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오늘 이 가슴에 맺힌 한이 하늘 끝에 사무치는구나.

유비 스테이지라고 하여 2023년부터 이 시리즈가 쭉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유비, 새로운 얼굴을 뜻한다라는 그런 신조어이고요.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는 다섯 개의 작품은 이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처음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아주 뜨거운 온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처음으로 선보일 작품은 비하인드 서막이라는 작품입니다. 서막이라는 제목처럼 오늘의 문을 열어주는 작품인데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게 예비 예술가들은 지금 20대의

그 생각과 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기서 고백, 과감 없이 고백되는 일종의 고백체 예술로서의 작품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빛내 이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이 20대 때는 어떤 고민과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리얼리틱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문을 비하인드 서막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심경과 그런 마음속을 우리의 음악, 악기 그리고 여러 소리 어우러짐으로써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첫 무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알바를 마치고 연습실로 향한다. 몸은 지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무겁지 않다. 요즘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교수님과 함께 편락을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들어가는 순간이다.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틸지부터 먼저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음악보다 해야 하는 일이 더 많고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벅차다. 계속해도 되는 걸까? 끝까지 갈 수는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마음속을 맴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쪽 발이 없었다. 그런데도 비둘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모이를 쪼아먹고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도 괜찮아서 버티는 게 아니다. 힘들지 않아서 웃는 것도 아니다. 그저 멈출 수 없어서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또 하루를 걸어간다. 마치 발리즘 비둘기처럼.

2026년 7월 4일, 오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그때는 몰랐다. 평생 가장 사랑한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나는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도 계속해야 하는 걸까? 광주를 떠나 혼자 서울에 올라온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세상은 너무 빨랐고 나는 그 속에서 자꾸만 작아졌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저 버텼다. 그러다

문득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넌 정말 행복하니?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내 안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백남준의 걸음을 위한 선을 보게 되었다. 무거운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그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다.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었던 시간, 사랑해서 더 힘들었던 시간, 그 마음으로 완숙을 위한 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가야금을 내려놓았다. 신기하게도 이제 알게 되었다. 가야금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였고 그 시간들은 이미 내 삶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나는 예술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오늘도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 무게를 안고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깊이 묻을 수 있을 것 같다. 언제나 힘들 때 꺼내어 보면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나를 안아줄 것만 같아. 내 인생의 어느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던 마치 꼭 나의 일기장처럼.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동안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는 나에게 건네고 싶다.

네, 잘 보셨나요? 이 뉴비 스테이지가 202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 국악학과 학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뉴비 스테이지가 예술대학 안에 점점 소문이 나면서 다른 과 학생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없냐라는 그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만나보실 여민락 2.0은 오늘 5개의 무대 중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3명이 함께 하는 아주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을 준비하는 과정에 두 명의 그 서양 성악을 전공한 두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데요. 그들이 서양 오선보 외에도 그 세종대왕이 만든 여밀락이 들어가 있는 전통

경관보를 보면서 이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악에서만 사용되는 추성, 퇴성 혹은 식임새 같은 음을 올리고 내리고 떨게 하는 여러 가지 주법들도 자신들이 공부해온 서양 음악과 이렇게 한데 섞으면서 좀 새로운 창법들도 개발해봤다고 합니다. 자, 궁중의 담장을 넘어 관객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가 펼쳐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무대로 여밀락 2.0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 무대 열어주십시오.

0: 나무는 오진 바람 불어와도 굳은 기계를 두른 듯 흔들리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 지나 봄이 오면 송백수양 푸른 가지 새 송잎 나고 꽃과 열매 피우리라.
1: 샘이 깊은 물은 마른 가뭄 찾아와도 잠시 쉬지도 않고서 깊은 곳에 솟아나니 그 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한 곳으로 흘러들어 저 바다로 이르는도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 기획자 안예담입니다. 먼저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이젠 심박과 호흡, 감정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이 무대 위에는 한 인간의 몸이 있고 그 신호를 읽어내는 AI가 있으며 그 감정을 소리로 들려주는 AI 피아노와 해금 그리고 타악이 함께합니다. 기술은 신호를 읽어낼 수 있지만 아직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반대로 예술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결을 들려주죠.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무대 위에 많은 신호들을 따라가시면서 잠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그 AI 피아노 이봄입니다. 현장의 소리들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그 여러 선율들을 생성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던 그 피아노여서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UV 스테이지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은 다시래기입니다. 그 진도 식긴구 중에 하나인 진도 다시래기는 죽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주 코믹한 극입니다. 가상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을 당했지만은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의 현장에서 아주 웃긴 코믹극을 연출하고 사람들을 웃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눈물과 웃음이 맞닿아 있다. 그리고 또 죽음과 삶이 맞닿아 있다라는 이 예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전통 예술을 새롭게 각색해서 선보입니다. 이 작품을 기획한 총괄 기획자인 김서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UV 스테이지를 참여했는데 꾸준히 시리즈를 만드는 게 약간 음담패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처음 그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예, 그런 것들을 좀 과감 없이 드러낸다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진도 다시래기를 응용해가지고 그런 욕망의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에 궁중악기인 축이라고 큰 상자 안에다 절구 그 막대기 같은 것을 찧어가지고 또 재미난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다시래기.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아니, 이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이 축하를 받으니, 아이 배움을 받으니 얼마나 이렇게 이것도 복이제라. 안 그렇소?
1: 그러지.
2: 그러지.
0: 아이 그러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시오? 허허 참나. 아이 산다는 게 쉽소? 우리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이 살아가면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월세 내야지. 어? 아이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또 뭐 해야겠어? 아이 대금 물어야지. 그러지. 아이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숨이 그냥 턱 막히는 세상 아니오. 아이 그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망자를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겠소? 아이 그러면 안 되겠지라.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 이 나 가상제랑 내기 한번 합시다. 어떤 내긴고 하니? 이 우리 가시내기꾼들이 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웃기면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망자씨를 잘 보내도록 하고 만일 한 번이라도 웃지 않으면 우리 가시내기꾼들 돈 한 푼 안 받고 다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아이 어떻겠소?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한 것 같으니 자 그럼 한번 판을 한번 벌려봅시다. 더덩 척! 자, 이 판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유판이랬다. 이 유판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요? 바로 이 하늘에

마리오, 이 한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이 다 오듯이 우리네 인생도 이 유판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오. 자, 그러면 이 가상지인 나부터 오늘 판을 잘 열란가 못 열란가 한번 소리를 해보는데, 내가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쓰겠소? 옳지 옳지, 여기가 확실히 전라도긴 전라도구만. 자, 그러면 이 가상지부터 가짜 성주풀이를 한번 해보는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뭘 환호성을 지르고 있네 저. 아니 어떠요? 이 말하면 쓰겄소? 자 좋소. 자 이렇게 판도 열어진 것 같고 신명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재밌는 양반을 한 명 소개시켜 주겠소. 이것이 누구인고 하니? 자 거사 양반 나오시오. 어이. 옳지 옳지. 자 저기 보이지라. 저기 달려오는 거 보이지라. 자 언능언능 나오셔. 좀 더 빨리 나와봐. 옳지 옳지. 아이 저 아이 엄마. 아이 천천히 나와. 어허이 참. 저 나왔네. 저 나왔어. 자 이 양반이 누구인고 허니 아주 웃기는 양반이요. 어 아주 돈은 없는디 꿈은 아주 가뿐요. 아이 취업도 하기 전에 명함부터 파고 이 소개팅 한번 했는데.

바로 그냥 쉬는 집부터 알아보는 양반이요. 자, 이 양반이 근데도 대단한 것이 이렇게 하루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울상으로 있어도 다음날 되면은 그냥 얼굴을 그냥 씩 바로 웃는 이상한 양반이라니까. 아니, 그부터 거사 양반, 이 여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들어진 춤 한번 쳐볼란가? 아이!

0: 춤 잘 추재라.
1: 겁나게 잘 추요.
0: 그러지.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라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춤을 더 잘 추고 더 웃긴다니까요. 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메. 아 저렇게 춤을 잘 춰놓고 어째 또 울상인 거죠? 허허이 뭔가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어. 아니 한번 맞춰보자 그럼. 취업이 문제요? 아니라네. 그러면 월세가 문제요? 허허 얼치 이제 알았다. 여자 문제지? 엄마 아이고 난리 났어. 그래 내가 오늘 이 양반 소원 한번 들어드리리다. 어이 거사 양반, 이 많은 여러분들이 모였으니 이 한번 딱 보고 어디 한번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잘 찾아보게. 찾아. 계속 찾고 자빠졌네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거사 스타일이 다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느낀 게 너 거사 내 스타일 이제 알았다. 내가 너랑 아주 탁 어울리는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줄 텐께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번에는 사당 나오시오. 허이 허이 어이 곱다 고와. 좋아. 엄마 얼씨구 어이 나왔네 나왔어. 아니 저 뭐야 반한 것 같은데 벌써 저. 아니 거사 양바 어째 마음에 드시오? 엄마 아니 뭐라고?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다고? 아 그래 어이 사당 우리 거사를 위해서 얼굴 한번 보여줄란가? 어이구 얼씨구 엄마 난리 났어. 우메 저 부모님한테 저렇게 사랑을 줘야지 저. 얼씨구 엄마 아주 별도 따다 죽었다. 별도 따다 죽었어. 야 이 양반아 그렇게 그냥 멀리서 마음만 숨기지 말고 아 이번에는 그냥 확 꼬셔 한번 버려. 한번 꼬셔 봅시다.

났네 난리 났어. 아이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그냥 한 걸음 팍 물러나면은 거사는 그냥 두 번으로 이렇게 날아나고 허허이 참. 엄마? 아니 이제 막 옷도 벗기려 그러네요. 허허이 참. 어서 벗어라 잠자자. 어서 벗어라 잠자자. 에고 부끄러워 나는 못 벗고 쏘아서라 이게 집 안 될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와라 끼어 달려들어 저고리 치마 속적 싸움 벗겨 병풍 위에 걸어놓 고통뚱땅 법중류로 맞싸나온 상막 암말 덮치듯이 양각을 취하더니 비계는 노고로 속고 채고 이불이 벗겨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

잠깐만. 인자 사람이 한 명 태어날 것 같은데요. 어허. 33 점 도솔천 승불제성 삼신제왕님네 하우 동심하여 다구보 법소사 42 후나 흔자시 한 달 두 달 이슬 맺고 석 달에 피어리고 넉 달에 인형 삼경 다섯 달 오포 낳고 여섯 달 육경 삼경 일곱 달 칠규 열려 여덟 달에 38,000 털이 나고 아홉 달 규구 열려 10달 만에

잘아요. 아이고 고맙소. 아이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인자. 아이 태어날 때가 됐어. 오메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제 새끼요. 자, 제가 아까 말했지 않소. 인생이란 이 유판과도 같다고.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면은 백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탁 물러나기도 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던질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오듯이 우리네 인생이 이 유판과도 같소 그랴. 아니 안 그렇소? 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끝낼 수가 있겠소? 이 마지막으로 우리 망자 씨를 신명나게 잘 한번 보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상도꾼도 일어나고 우리 유족들도 일어나고 거사도 오고 사당도 오고,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그냥 손이 터지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신명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얼씨구 좋다.

네, 잘 보셨나요? 예, 다시래기라는 작품이었고요.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상상력을 다 모아가지고 기획자로서 펼칠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은 노프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처용설화가 있습니다. 처용이라는 남자가 밤에 집을 들어오니까 문을 여니까 이불 밑에 발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내의 발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왜 네 개였을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처용은 화를 내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 마음을 삭히면서 춤과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한 춤과 노래는 오늘날 처용무, 처용춤이라는 그 제목으로 전승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상력을 비틀었습니다. 다섯 명의 기획자들이 과연 처용은 그렇게 마음을 삭히기만 했을까? 아니다. 화를 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 설화를 뒤집어서 처용이 화를 어떻게 내었는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 작품 가운데는 UB 스테이지를 통해서 졸업한 여러 졸업생들이 함께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다른 작품에 참여했던 김민지라는 예술가가 원래는 거문고 전공이었지만 UB 스테이지를 통해 가지고 작곡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가 중간에 전자음악을 넣기도 했고요. 또 최수인이라는 기획자는 원래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은 이번 UB 스테이지를 통해 가지고 오디오 비주얼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워 가지고 중간에 또 화려한 조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후배들이 아주 든든하게 끌어주는 자리가 바로 UB 스테이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UB 스테이지가 또 새로운 예술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울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작품 노풀이, 화풀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은데요. 처용은 정말 용서했을까? 이 마지막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UB 스테이지 마지막 작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고 돌아와 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 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이더냐. 예전의 저흉은 웃음으로 삼재 발난을 물리쳤다 하나 오늘 이 몸은 그러지 못하겠구나. 그 몸 무화를 안겨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며 무슨 위안이 되건. 꽃 같던 믿음을 시들고 계곡 같던 정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오늘 이 가슴에 맺힌 한이 하늘 끝에 사무치는구나.

경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거늘 대장부가 노화가 된 천지가 불탈지어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조선 말 단열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맛을 찾아 전국 발도를 돌리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오늘도 참 맛있구나.
1: 아이 저거
2: 야, 이 보게, 에? 동해바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백성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 아, 수영 보고 챙겨왔으면 그냥 모터보트 타고 아이 좋을 텐데.
0: 오랜만에 즐기는 바다가 즐거워.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한가득한 미종.
1: 이놈들 천천히 와야지. 왜 과인이 물에 빠질 뻔했지 않느냐. 어디 가볼까 나. 오, 여기다. 오, 와봐라. 오. 여남들 못 잡았지.
3: 근데 맛집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지 맛집.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잠깐만,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나.
3: 그래, 자꾸 일 안 하시고 딴 거 하시면 물에 빠뜨릴 겁니다.
1: 오호, 무험하구나. 감히 임금한테 물에 빠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물에 앉아 같은 이라고.
2: 잠깐만, 물에? 물에 하구나. 물에 한 그릇 타거라. 아, 잠깐만, 물에 먹으러 가면 되겠네. 어? 잠깐만, 여기 물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집이 있는데.
0: 한 번 가보자.
2: 이쪽인가? 어?
0: 임금님, 그거 참 물회아오.
2: 어, 이상하다. 어? 여기 조그맣게 물회집이 하나 있었는데 웬 식당이 이렇게 있는 거야?
3: 물회집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2: 어, 이쪽이 아닌가?
3: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셔서 가물가물.
2: 어허, 물회아구나. 참, 우리 네 물회 한 잔, 내가 아무리 물회를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0: 어디 보자. 여기까지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유, 난, 응? 해전물에는 하나 먹어야 되겠고. 어? 어. 그치? 물에만 먹으면 좀 아쉽잖아. 아, 한상차리 먹어야 돼.
1: 얼씨구!
0: 어? 난 한상차리 먹을 거야. 어? 말리지 마. 자,
2: 저, 사장님! 사장님! 어?
3: 아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0: 아, 제가 오늘 물에 먹으러 왔는데. 네. 이 해전물회랑 네. 이거만 먹으면 아쉽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 네. 그리고 또 아쉬우니까 오징어순대. 아, 예. 순주까지 왔는데. 오. 예.
3: 한 분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시키시는 걸 보니까 네. 맛잘알이신 것 같은데요.
0: 어, 맛잘알이요? 그, 맛잘알이 무슨 말이에요?
3: 주문의 조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조합이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0: 아, 사실은 아, 좀 냉 있으면은 섭국도 시키고 또 뭐 저 성게 응? 미역국도 먹고 막 이러면 좋은데
4: 이미 너무 많이 시키네.
0: 이미 너무 많이 시켰다고 아이 충분히 먹어요. 이 정도는 내가 남겨줄까 봐 안 남겨줘.
1: 얼씨구.
0: 아니 내가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말이야 어 우리 그 장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내가 주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아, 가서 살짝.
5: 그렇지.
0: 갔다 와봐야지. 아우, 제가 그냥 네. 음식만 앉아서 기다리기가 너무 심심하고 또 작업하시는 거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 좀 볼 수 없을까요?
3: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때마침 잘 나오신 게 네네. 여기 이렇게 활어차가 지금 와 있습니다.
0: 오, 활어차네요?
3: 네, 작업을 거의 들어오면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고객님들께 좀 신선한 이런 생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0: 와, 엄청 크네요.
3: 네.
0: 저희가 지금
3: 사용하고 있는 생선이요. 이제 중방어라 그래갖고 네, 보통
0: 방어죠?
3: 예, 한 5kg에서 뭐 좀 적게 나가면 좀 한 7kg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나가는 중방어를 쓰고 있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방어 한 뭐 많게는 250마리 뭐 이렇게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방어 언제 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지 모르시니까 오신 김에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떻게
0: 제가요?
3: 예.
0: 어,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시면.
3: 그래서.
0: 자. 예. 오, 힘 찢었어요.
3: 꽉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조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0: 오,
3: 예.
0: 와. 오, 잠깐만. 오, 야. 우와. 오, 어떡해. 우와. 우와. 손맛이.
5: 또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얼씨구!
0: 우와, 어. 어떻게. 얘 내려줘도 되나요, 이제? 나 내려놓고 싶어. 내려! 우와, 나 무섭다! 잠시만요, 내려놓을게요.
3: 예, 예.
0: 우와.
6: 고양이 필요하신 건지, 운동이 필요하신 건지, 방어보다 약하신 것 같아요.
0: 오, 이 자가 참으로 무례하구나. 어? 임금한테, 어, 운동을 하라 그러더니. 이 PD 양반이 아주 그냥. 아니 제가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3: 예.
0: 주방에서 열심히 작업하시는데 응원하고 싶어서.
3: 아.
0: 예.
5: 한번 가보자.
3: 이게 한 5kg에서 6kg 정도 되는 애들.
0: 5, 6kg 정도.
3: 예. 예.
0: 아 5에서 6kg 사이.

0: 그렇지.
1: 다 껍질만.
2: 이제 손님 상에 얇게 썰어서 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아.
2: 네. 고객님 상에.
1: 혹시... 네. 이게 지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조그만 거 한
2: 조각. 네, 이거 한 조각 한번 드셔보시죠.
1: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오빠 거다. 우와.
3: 맛있구나.
1: 이야, 역시, 아 역시 방어다. 어, 얘네 저 뭐 저 선수촌에서 왔나요? 왜 이렇게 활동적이죠?
2: 산지 직송으로 거의 저희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여름에 이제 손님들이 더워서 물회를 찾는 그런 계절에는 많게는 한 2,500에 3,000마리 정도를 네, 하루에 작업을 합니다.
1: 제가 사실은 네.

0: 그렇죠.
1: 네, 거의 그런 저는 시스템입니다.
0: 막 하나 하는데 한 아, 5분씩 걸렸는데.
1: 어, 하실 줄 모르시면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네. 이제 그 노하우를 제가 전수를 아, 예. 예, 어, 해드리겠습니다.
0: 저도 좀.
1: 이제 여기가 입입니다. 아, 입이 안쪽으로 입이 예, 그렇죠. 안쪽으로 맞아. 들어오게 한 다음에요. 이 칼날을 이 껍질에 붙인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이 껍질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0: 어, 눌렀어요. 이렇게?
1: 예, 쭉 당기시면
0: 분리가 되네요?
1: 예.
0: 어머!
1: 그러면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손질을 할 수 있는 그게 아~ 되고
0: 어머!
1: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과 내장, 몸통을 이렇게 분리를
0: 돌려가지고.
1: 시킵니다.
0: 돌려가지고? 예. 어머!
1: 예.
0: 이야, 이렇게 쉬운 거를
1: 예.
0: 내장을 다 터뜨렸거든요.
1: 처음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가 이제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열심히 해갖고 알아낸 노하우인데 이 몸통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이제 물회와 네. 전복죽에 저희가 이제 주재료로 들어가고요 네. 이제 요 내장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아라리를 그대로 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전복죽에
0: 아, 네. 아 거의 급이까지 나오는 거군요
1: 100%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 내장 그대로가 거기 첨가가 되다 보니까
0: 아. 네.
1: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렇게 네. 한 마리로는 또 저희가 물회를 드시기가 양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0: 아.
1: 오늘 여기 있는 전복을 네. 잘 까시면 네. 제가 그 잘 까신 전복을 네. 물회에다가 특별히 아. 제가 넣어드려서 오늘 식사를
0: 그러면 네, 제가 깐 걸 제가 먹는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0: 표현이 좀 그렇다. 아, 이거 임금 채통이 그럼 내가 먹을 걸 내가 까겠노라. 아, 예.
1: 물에 한 마리밖에 못 넣으시겠는데요?
2: 아이고, 임금님! 오늘 전복 없는 전복죽 대령하겠나이다!
0: 어떻게 좀 잘하는 척 해보려고 좀 숙련돼 보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3: 조금 멍청하긴 하지만
4: 그렇지!
2: 자, 칼을 들었어. 손끝에 힘을 담고 한 점 또 한 점 바다의 보석들을 썰어보세. 채소들 위에 상큼한 육수를 얹어주고 향긋한 해초들과 뒹그런 방어까지 듬뿍. 아쉬울세라 새꼬시도 수부. 이건 뭐냐? 임금님이 좋아하는 전복 아니냐? 기하디 기하다는 해산, 성게알까지 이 한 그릇에 바다가 가득하구나. 온몸이 시원해지는 대전물의 대령이요. 임금님이 깐 전복은 없지만 후소한 내장까지 곱게 모아서 정성 가득 한 냄비 푹 끓이면 이 맛이 전복죽의 기본이라. 죽은 곳 정성이네 끈을 눌지 않게 잘 저 끓여주면 이것이 바로 전복죽 완성이요. 전복죽 위에 또 전복을 듬뿍.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가득하구나. 아이고, 임금님, 오늘은 저도 김이 조각에 해줘. 오늘 또 한 상 대령이요.
0: 오, 푸짐하다, 푸짐해. 아이고, 아이고,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네, 이놈. 너는 누구냐?
5: 저는 해전물회이옵니다.
0: 이야, 이야.
2: 그거 참 맛있겠소.
0: 이야, 이것이 보이느냐? 살얼음 육회가 밑에, 아니 육수가 밑에 이렇게. 우와, 비벼야지. 어우, 이거 뭐 문어, 전복, 아까 잡았던 방어. 와, 와, 이거 물회가 그냥. 와. 해삼에, 어? 자, 먹어보자. 아우, 상콤해. 아우, 상콤해.
2: 시원하고 맛있구나.
6: 이 살얼음 육수의 새콤한 맛이, 응? 이 물회에 신선한 향하고 어울려가지고, 야, 정말. 오, 약간 칼칼하면서 입안이 개운하게 되는데? 응?

0: 아니, 나는 그냥 육수가 맛있어서 살얼음 육수 맛이 난다고 얘기한 건데 왜 살얼음 육수가 맛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한번 드셔보세요.
1: 해조류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해초도.
0: 일반 가족 그냥
2: 아, 맛있구나.
0: 잠깐만. 살얼음 육수가 그냥 개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감칠맛이 나는데? 이따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이게. 아우, 이거 저거 감칠맛.
2: 살얼음이 동동동동동동동 한 숟갈 가득 떠올려서 입안 가득 넣고 나면 무더위야 물러가라.
0: 이거 뭐가 많이 들어갔네.
2: 멈출 수 없는 숟가락을 넣지 않고 임금님 손이 멈출 줄을 모르네.

0: 넣고 나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속초인지 천국인지 무릉도와 따로 없네.
1: 그렇지 않으면 오늘 김이 안 해주셨네.
2: 아 그러네. 김이를 안 해줬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김이를 시켜준 적이 없구나. 맛있는 음식만 등불을 해서 앞뒤를 안 가린다네 내가. 맛있는 것만 보면 내가 되는 게 없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앞뒤로 다 까먹는다. 됐나? 내가 오늘 전복 갔네. 전복 갔어.
3: 아니 속초 이쪽 오면은 오징어 순대를 꼭 먹어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응? 이거 명태 음식인가 이거? 응? 요거를
4: 맛있겠구나.
2: 먹음직스럽게.

0: 야. 어우, 잠깐만. 아니, 뭐, 야채랑 고기랑 가진 거 다 넣으셨나 봐. 응? 아, 진짜. 오징어의 그 쫄깃한 식감이 순대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계속 따뜻한 순대만 먹었으니까 물에를 좀, 아우, 좀 시원하게 더워진다. 먹다가 너무 이가 시지면 그때 순대 먹지 뭐. 아우, 아우, 싫어. 이렇게 차가울 때 순대를 하나 먹으면 돼요. 물에 한 숟갈, 순대 하나.
1: 맛있구나!
0: 아, 와우. 어우, 맛있다. 어? 아, 잠깐만. 아니, 내가 너무 열심히 먹느라고 내가 손질한 전복죽 이거 먹을 생각을 못했네? 아우, 잠깐만. 야.
2: 맛있겠구나.
0: 전복이야. 응? 야.
3: 전복 많이 안 까신 것 같았는데.
0: 많이 나 많이 깠어요. 많이 깠다고. 응? 열 개도 넘게 깠어. 이런 사람이야. 그 격하게 말하게 만들어요. 이 빛깔 봐. 우와. 이거 어떡하냐. 와. 전복 향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담백하고? 아. 이게 내장 많이 들어갔어. 딱 보니까 맛이 전복 내장 많이.

0: 입안에 팍팍 차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궁궐에 있을 때는 내가 정복죽을 한 숟갈 이렇게 뜨면 김상궁이 이렇게 딱
1: 전하 드시옵소서
0: 하면서 얹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겠지? 자, 물에는요 맛있게 드시고 물에만 이렇게 먹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시죠. 여기 오시면 소면을 줍니다. 소면. 소면을 넣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마무리하는 거. 근데 여기는
2: 홍국밥.
0: 요게 또 맛있거든. 응? 아, 얘를 넣어가지고, 아, 요렇게 해서 넣어서 밥은 면하고 좀 달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자자해 놓습니다. 이렇게. 뿌려두시고. 밑에서 슥 스며들고 할 때 위에서든지 얹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3: 맛있겠구나.
0: 자, 그때 숟가락에 국물이 좀 육수가 살짝 좀 있어야 돼. 자작하게. 응?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아.
2: 좋다.
0: 밥알이 싹 퍼지면서. 맛있구나. 이게 또 아까 회랑 이렇게 해서 먹을 때랑 또 육수 맛이 또 틀리니까 야 이게 몇 번을 다른 맛을 느끼는 거야. 응? 어. 맛있구나. 늘 먹던 물회인데 그 맛을 다르구나.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2: 그렇지.
0: 야, 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4: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워낙 또 잘 좋아하는 메뉴라서. 근데 예. 먹으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예. 아까 사람 딱 먹었는데 예. 감칠맛이 확 나요.
4: 네.
0: 입을 감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4: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사골 육수가 이 육수 저희 물에 이제 저희가 재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0: 그러니까.
4: 그렇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0: 네.
4: 아무래도 예,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게 감칠맛이나 아. 시원함까지도 조금 더 예, 더해질 수 있는 그런
0: 이게 산뜻하면서 깊은 맛도
4: 예,
0: 나는데
4: 맞습니다.
0: 감칠맛이 나면서 칼칼하니까
4: 예.
0: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아이들하고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예.
0: 전복하고도 어울리고 해삼하고도 어울리고 아 그래 그런 어떤 육수를 살얼음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니까
4: 예.
0: 지금 제가 이 세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얘를 좀 비교적 긴 시간 먹었거든요.
4: 네, 아무래도.
0: 그런데도 맞습니다. 아직도 차가워요.
4: 네, 맞습니다.
0: 와.
4: 그 이유는 바로 네. 여기 동그릇입니다. 예, 네, 이 동그릇이 온도 아. 유지를 저희가 오랜 시간 고객님들이 이 시원함으로 드실 수 있게끔 그걸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0: 이 그릇이 동이군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
0: 오, 저.
4: 네. 예, 네, 동입니다, 이게 다. 네.
0: 예. 제공하는 식기에도 또 나름 예. 노하우가 이유가 있었네요, 스토리가.
4: 예, 맞습니다.
0: 아무튼 수장님 너무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예.
4: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0: 뭐 더 먹으려면 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4: 예,
0: 고맙습니다.
4: 예.
0: 예.
2: 시원하게 차린 물회 한 사발. 이것이야말로 바다의 시원함 아니겠소? 깃떠 입에 넣으면 속초 바다가 쏙 뜨거우네. 영양 가득, 청성 가득, 토실한 전복 가득한 전복죽 한 사발하고 있으면 속초 앞바다가 내 눈앞에, 내 입속에 가득하게 펼쳐지는구나. 속도 시원하고 입도 시원한 속초 식도락 여행 빨리 떠나시오.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0: 강남이지 초당순두부 초당순두부. 아하,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초당순두부 맛있어.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 허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얀뜻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른 백설적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 산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2: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배우처럼

오늘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잘한다.

0: 네, 노래에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해학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명 빼고
0: 한명 빼고?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수 없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익명으로 그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생황부신의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2: 네.
1: 얼굴 동그래가지고
2: 동근 달 같다 아~ 되게 밝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 먼동마루도 네.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이제 바라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 걸

0: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네네.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다와 있어요.
1: 아~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네.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네.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네.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2: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0: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2: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 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아~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네.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2: 스탠딩 공연인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쫙 들어갔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네.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 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네.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2: 관객들이
1: 네, 관객들이 네.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2: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1: 매우 철합니다.
2: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2: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네.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네.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네, 네.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그분을 또 뵀어요. 네. 또 뵈서 스위스에 제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2: 그래서.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3: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2: 근데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1: 네네네 맞아요.
2: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기

0: 신비롭잖아요.
1: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0: 관객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1: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쿠시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도 들랑 캥캥 누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0: 쾅쾅쾅
2: 이렇게 네, 좀
0: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1: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네, 앞으로 가가지고
0: 불안해. 아,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아,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칠이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칠에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하는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칠을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1: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합니다.
0: 콘서트
1: 네,
0: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 Don't miss out.
0: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1: 아, 정말요? 네. Thank you.
0: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참여하게
2: 맞아요.
0: 됐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0: 타.
3: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0: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곳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봤습니다.
0: 기대됩니다. 보통 30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3: 지금 현재 12곡.
0: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3: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

0: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그
1: 네.
0: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상하면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좀 특징이었던 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0: 그렇습니다.
1: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곡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아,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1: 히히.
2: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1: 그렇지.
2: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1: 대표님, 어떻게 여기 박단광철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되나요?
2: 있었는데 그런 말한 적이 있으셔서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막 이렇게 좀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1: 아,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2: 네,
1: 거죠?
2: 맞아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2: 진짜요?
1: 네,
2: 당시에?
1: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 있는 팬이랍니다.
2: 땡큐.
1: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 나길 바라면서요. 세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그마한 꿈을 꾸던 일기 속어린 나는 더 이상 없단다. 발을 높게 들고서 거룩한 빛을 받고서 어두운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네.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1: 네.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리허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 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0: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 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1: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0: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 아, 킬링 비트는
0: 네.
1: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0: 네.
1: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0: 네.
1: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0: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1: 네.
0: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1: 네.
0: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1: 네.
0: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1: 네.
0: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1: 네.
0: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1: 어...
0: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런 눈대목들을
0: 그렇죠.
1: 모아서 엮어가지고
0: 네.
1: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0: 맞습니다.
1: 아, 느닷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0: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1: 네.
0: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1: 네.
0: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1: 네.
0: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1: 아,
0: 네.
1: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0: 네.
1: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1: 네.
2: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1: 네.
2: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1: 네.
2: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네.
2: 왜냐하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1: 네.
2: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1: 네.
2: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1: 네.
2: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1: 네.
2: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1: 네.
2: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1: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0: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1: 네. 진짜?
0: 네,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1: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0: 맞아요.
1: 김독수 선생님인가?
0: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독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1: 네.
0: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1: 약간
0: 너무 닮아가지고.
1: 뭔가 이제 김독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네, 맞아요. 아들
0: 성이 달라요.
1: 아 그러니까
0: 성이 다르잖아요.
1: 아니,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0: 사람들은...
1: 이제 닮았으니까.
0: 네
1: 싫으세요? 싫으세요?
0: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1: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0: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1: 네.
0: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1: 네.
0: 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1: 네.
0: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1: 그럴 것 같아요.
0: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1: 네.
2: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0: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1: 네.
0: 다행이었어요.
2: 그래서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1: 네.
2: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네 맞습니다.
1: 진짜
2: 예.
1: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2: 네.
1: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2: 맞아요.
1: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2: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1: 네.
2: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왜 잘했잖아요.
1: 근데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2: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고지대여서 이게 탈춤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2: 막 뛰었더니

0: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1: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1: 느단만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도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또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2: 제가요?
1: 네.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2: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그냥.
1: 고향이 어디세요?
2: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죠?
1: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2: 그냥 굴러가요.
1: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2: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1: 타고난 거야 정말로.
0: 네. 부러운 거죠.
2: 자기도 잘하잖아요.
1: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2: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1: 저요? 네. 저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 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2: 이런 과찬을.
0: 과찬인데요?
2: 아이고.
1: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2: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네.
1: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2: 네.
1: 앞으로의 또 느닷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1: 네.
2: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네.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2: 10월 말에.
1: 10월 말에.
2: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2: 네네네.
1: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 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 걱정 없이 죽게 만드는 약간 보면 약간 진짜 그런
2: 얼씨구.
1: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2: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1: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2: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메나리 추건꽃은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꽃에 나오는 네.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1: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2: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1: 네.
2: 내용 자체가 네.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고
1: 네.
2: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네. 그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네.
2: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1: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네. 관리.
2: 네.
1: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0: 규구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1: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 네.
1: 느닷.
0: 감사합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1: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 해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너질

0: 주눅들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그럼
1: 출발할까?
2: 출발! 가스 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3: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4: 네!
5: 김파로크와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6: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0: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1: 아유, 떨렸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1: 박성우 씨는 15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2: 자, 다리가 좀 흔들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벤치에 좀 앉으세요. 예, 예.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예, 예.
3: 발병 났어, 발병 났어.
1: 어, 박성우 씨?
4: 네.
1: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좀 누우세요. 예. 아,
2: 저희 누우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전화 한번 하세요. 예, 15개 받았다고.
4: 아, 카드가 없어, 그치? 예, 예.
2: 카드가 없어. 야,
1: 박성우 씨!
5: 처음부터 올스타 나오니까.
6: 와, 부럽다, 진짜.
7: 열심히.
8: 좋겠다, 성우야.
1: 어, 너무나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무대에서 별 15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어, 뭐 다른 올스타 받을 도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성우 씨보다 더 많은 별을 받을 도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9: 일단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후회 없는 무대 하자고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3라운드보다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올스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정말 오랜만에 소울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목소리와 소리를 내주신 게 저는 소름 돌았거든요.
9: 감사합니다.
10: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9: 네, 감사합니다.
11: 우리 박성우 씨가 첫 번째 단어 불빛만이 해서 아, 끝났다.
12: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11: 남성들도 가슴속으로 울고 싶은 아니라죠. 소리를 갖고 있잖아.
2: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빛만이 할 때 이제 이 노래가 사실 그 임재범 창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재범 씨만 낼 수 있는 그런 창법인데 그걸 딱 긁을 때 그때 이미 아 왔다. 왔다. 별 10개 들어왔다 일단. 구성을 너무 잘 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그 오버랩 되는 그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제대로 그 칼을 가셨구나.
13: 진짜 저도 처음에는 계속 듣고 있다가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연이다 보니까 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목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올스타 받았어.
1: 자, 올스타를 획득한 박성우 씨 의자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4: 앉았네. 뒤에 분이 떠지겠어요. 어떡해.
15: 일단 실수는 안 하고 일단 삑사리 좀 안 나고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예 제 심장을 좀 꽁꽁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에서 올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섯 팀의 도전자들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로 무대에 설 것 같은데요. 과연 네 번째 판 티켓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 보시겠습니다. 홍주입니다.
2: 아이고.
1: 조선 탄스타를 엎어치러 온 가수 홍주 씨는 매번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16: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1: 천하장사 씨름 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7: 모자개 딱개 꼬리개 꼬리개 꼬리 나느냐 오늘도 술래 모자개
1: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 꼬리

0: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홍주 씨. 네. 이번 패자 부활 판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2: 예, 뭐 진짜 할렐루야 뭐 별걸 다 외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1: 오늘 할렐루야 대신 놀렐루야를 오늘 저희를 놀래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오늘 7명 중에 2명만 남게 되는 아주 잔인한 서바이벌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생각되는 출연자가 있나요?
2: 일단은 박성훈이 앞에서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이제 너무 꼭대기라서
4: 한번 기선제압 한번 화이팅!
3: 네, 기선제압 네. 한번 하고 가시죠.
2: 일단은 내가 봐도 몸무게도 제가 더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내가 좀 더 많고
5: 누나가 한번 누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
0: 예.
5: 하고 갈게.
0: 지금 홍주 씨의 그 소박한 바람은 박성호 씨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저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앉아있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5: 네.
6: 그 2등이어도 저기 앉을 수 있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5: 세 번째 못하면 못 앉으실 수
6: 있는 거니까. 그렇지,
0: 그렇지. 조선판 스타 어퍼칠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2: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 후회 없는 무대하고 그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뵐 수 있음 희망사항 좋겠습니다. 네.
0: 네.
6: 지금 됐다는
7: 앞에가 올스타니까

0: 감정이 뭐.
1: 이래 진짜 밟고 나오니까.
2: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자기 장르가 딱 있어요.
4: 솔직히 무대를 하고 나면 방송이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2: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전 참가자분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4: 감사합니다.
3: 짙으시고 그리고 무대 운영도 너무 좋으시고.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또 패자 부활전이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 녹음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노래에 맞게 네, 녹음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4: 진짜 큰 바닷속에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진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보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진짜 저는 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0: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저 여기 스텝으로 네. 올게요. 아니, 일 좀 시켜주세요.
0: 이 무대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치셨으면 좋겠고, 이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는 아, 바람입니다. 네.
1: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정이 들어서 힘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2: 지금 눈물은 너무 빨라요.
1: 그럴까요?
2: 홍주 씨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
3: 아이고 아이고
2: 오늘 의상도
3: 아이고.
2: 약간 오목가사리 같이 이렇게 막.
4: 감사합니다.
3: 네. 자 홍주 씨. 수고하셨어요. 네.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자에 앉다가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5: 성격도 되게 좋아. 아유 참.
6: 어려워. 어려워. 아. 너무 좋았어요.
7: 잘 찍다. 걱정해요.
6: 고생하셨습니다.
7: 네. 화이팅.
6: 네. 감사합니다.
3: 힘들게 다시 얻은 패자 부활판. 다음 도전자는 서건우입니다. 12살 국악신동 서건우 군은 현재 조선판 스타의 최연소 도전자인데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당찬 모습으로 매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번 제 무대 때 이렇게 별을 안 누른 판정단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8: 누구예요 누구?
9: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다 이용기 님이 하나씩
8: 이용기. 아, 기억이 나는 거 이용기 씨가 별을 안 눌렀어요?
9: 네. 오, 2라운드, 3라운드. 제가 저번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들한테 잘 안 새겨진 것 같아서.
10: 어머너.
8: 아하. 새겨졌어.
9: 양을 딱 줘.
8: 새겨지다?
9: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1: 기대하겠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저는 집에 이거 할인된 사람 있어요?
1: 발쇼를 하는 사람이요? 할아버지.
0: 할아버지 하세요?
1: 할아버지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70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3살 뵈기 때부터 점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는 말을 판소리로 배웠대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2: 건우 오늘 네. 준비를 좀 어떻게 많이 했어요?
1: 이번에는 제가 자장랩을 준비를 했거든요.
2: 자장랩?
1: 했거든요.
2: 자장랩?
1: 자장랩?
3: 어, 지금 랩을 해요 이번에?
1: 랩을 한다고요? 네.
3: 아, 자장랩.
4: 오늘 부른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쌍 선생님의 광대.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꺼지시겠죠. 관전 포인트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 했던 마음가짐을 전달시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진짜로 아 얘가 간절한 얘가 간절하구나.
5: 이성이 봄에 씻고 내가 웃고 있나요.
6: 전우 화이팅 화이팅.
7: 화이팅.
4: 이 패자부활 판이라는 게 이게 주먹만 안 나가지 되게 셀 것 같아요. 비트기는 썼냐니까.

0: 쩌렁쩌렁하다 그냥.
1: 잘했다 진짜 잘했다.
2: 야, 나 지금 나 소름 끼쳤어. 야, 소름 소름. 제대로 맞았어 지금. 와,
0: 카리스마도 있고 뭐. 와,
2: 나 갈게.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3: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서건우군의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1등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2등 자리.

0: 올스타지. 무조건 올스타.
1: 자, 서건우 군은 11개의
2: 아이고 아깝다.
1: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아, 아깝다.
4: 자, 서건우 군.
5: 이용기 또 안 눌렀어?
6: 전 눌렀어요. 아, 저는 눌렀어요.
1: 아. 자, 서건우 군.
7: 후회는 없어요. 단지 좀 운이나 저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8: 건우 친구가 무대할 때 저만 그렇게 느끼는

0: 봐. 전체적으로 그 2라운드 3라운드 때 제가 왜 못 누르고 지금 눌렀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진정성과 와닿는 느낌을 더 중요시 했었었는데 오늘 한 무대에서는 무대도 너무 좋았고 편곡도 너무 좋았고 그 자작 랩을 하는 가사들 자체가 너무 진정성이 와닿았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 네.
2: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목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우 친구가 처음에 광대가 딱 부르는데 소리가 많이 늘었다 건우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 목이 그 전 라운드보다 훨씬 편안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서건우 이름 세 글자 딱 새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자, 서건우 군은 사생결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수고했어.
5: 잘했어.
4: 그래, 잘했어.
3: 네, 감사합니다.
6: 진짜 잘했는데.
7: 잘했는데. 네. 나 이제 물러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앉아야겠네.
6: 아유.
3: 아니, 저 울 것 같아요.
8: 제가 지원할 때가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지금은 150이 훌쩍 넘고 있는데 조선판 스타하고 같이 크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다음 도전자는 K판입니다. 9학기 BTS를 꿈꾸는 K-POP은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영어면 영어, 악기면 악기, 다양한 끼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0: 듣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1: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2: 별 3개 나오는 순간 진짜 저는 제발 꾸마 깨라 깨 이렇게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1: 자,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개입한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3: 네, 저희가 이번에 물론 패자부활 판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끼와 노래 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파이팅!
2: 네, 저희는 BTS분들의 다이너마이트와 브루노 마스의 옥타브 펑크를 크로스오버했습니다.

0: 저희 프로그램 뜻이 K소리로 싹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도 저희 K소리인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고
1: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K-POP!

0: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1: 진짜 잘하네요, 진짜.
2: 진짜. 와.
3: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5: 네.
3: 케이팝은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이 앞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5: 사실 제가 암이거든요. 아~
0: 암이면 킹정이죠.
2: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왜 여쭤봤냐면은 차라리 업타운 펑크랑 그 화초장 타령이랑 더 좀 잘 섞어 오셨으면 조금 더 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해요. 이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의 후렴이 워낙 강해서 Don't believe that's why, ow!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원곡을 생각하셔서 흥이 좀 덜 나신 게 아닐까.
7: 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세계 시장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을 보내야 된다면은 K-판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할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8: 잘했어요.
5: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자, K-판 그동안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성우 씨와 홍주 씨가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그거는 뭐 근데 혹시 또 모르죠?
2: 맞아. 진짜 모르겠어.
1: 이게 처음에 내려놨다가 지금 슬슬 약간 욕심이 생기죠.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
2: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제가 좀 일어나기 좀 싫어하기도 스타일이라.
0: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지금부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스타 뺏고 뺏기는 이 현장, 다음 도전자는 빼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집으로 가게 될지. 다음 도전자 보채소리입니다. 보채소리는 매 판마다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가 싹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판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남은 팀이죠.
3: 아내분께서는 어떠셨어요?
4: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극복될까? 지나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는 근데 진짜 하늘이 또다시 주시는구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후회 없이 내려오자라고 다짐하고 좀 갈아보았습니다.
5: 1라운드 때 숙대머리를 했고

0: 게임.
1: 2라운드 때 저희가 UV의 이태원 프리덤을 했고 3라운드 때는 김주환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했잖아요.

0: 정작 저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1라운드
0: 머리 네 빼고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저희는 서유석 씨의 홀로아리랑을 준비를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아리랑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아끼고 아꼈던 저희 히든카드 같은 곡이라
1: 딱히 트릭을 쓰거나 무언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간장에 썩은 눈물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오늘 내장을 뺄 각오로 다 그냥 갈아 마실 거니까요.
1: 고어물인가요? 네.
0: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1: 화이팅!
2: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3: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4: 네!

0: 진짜 같이 가고 있어.
1: 벌써 끝났어?
2: 잘했다. 아, 멋있네.
3: 꽃의 소리에 무대였습니다.
4: 아, 이건 위험한데.
5: 초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아, 욕심나대요.
0: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2: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올스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0: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떨어져도 좋으니 올스타를 받고 싶다. 올스타를 받으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3: 예. 그거를 또 꼬치를 예. 잡으세요.
0: 아니요. 그만큼 올스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선 씨.
3: 노래하실 때 왜 이렇게 우셨어요?
4: 그거 하느라 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3: 남편한테?
4: 네, 아 계속 아,
5: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6: 아, 감사합니다.
5: 계속. 제가 막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7: 그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 동일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빨리 동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 분명히 잘 보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리꾼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희 씨가 너무 생각이 심하게 많고 너무 스스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는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관객에게 들통나는 순간 아무래도 우리에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또 한 분이 뭐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홍주 씨, 예,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 개 차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9: 일단은 자리를 뜨기 전에 너무 축하드리고 예 그다음에 되게 일찍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다가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0: 예,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0: 어떻게 네 번째 사생결판 진출에 유력해졌습니다. 자, 보채 소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미래를 향해
1: 날아보는 거야.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거의 무대를 떠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 산이 내가 갈 길을 막혔어. 왠지 조선판 스타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 저는 진짜 올스타 나갈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3: 아, 그냥 자음이 너무 빡센 사람들 둘이라.
0: 다음 도전자 유태평양입니다.
4: 아우, 잘 갔어요. 유태평양 씨 왔구나.
0: 유태평양 씨는 국악 신동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5: 아이돌.
0: 하지만 지난 세 번째 판에 경로 이탈과 대결을 펼쳐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6: 심리적인 압박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
7: 그래서 지난 무대 이후에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6: 폭풍이 크더라고요. 네.
7: 아무리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6: 네. 촬영장에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같이 셀카도 찍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집을 딱 가서 혼자 딱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막 이불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사 실수한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날은 자기에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정말 대동한 감정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8: 침대 들어놓아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너무 부끄럽죠.
6: 좀 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8: 어디다 못 내놓고 얼굴을. 네. 그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다. 소리 한 사람 솔직히.
9: 맞아요.
10: 그쵸.
8: 소리 한 사람 솔직히 다 경험했던 사람.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혼자 부끄러운 거야.
6: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려보자. 오. 다른 건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노래 부르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0: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1: 사실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얼마든지 제가 그냥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또 가사를 또 한번 틀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거의 제 마음속엔 거의 결승이에요, 지금 느낌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고 좀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노래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고 오늘 저의 마음이 이 노래와 너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의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제가 좀 유태평양 스타일로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영아 화이팅!
3: 여러분을 골랐다는 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지?
4: 그죠.
3: 더 이상 갈 데 없다 인간이야.
4: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뭔가 느낌이.
0: 유태평양의 무대 판 스타트.
1: 그래도 붙어야죠. 저는 그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0: 잘한다.
1: 나도.
2: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결정 끝내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0: 야를 눌러주세요.
1: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뺏고 살려고 합니다.
0: 야를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5개 별을 받았습니다. 자, 올스타를 획득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2: 그냥 저는 오늘 무대에서 논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먹먹합니다 지금.
3: 멍하지.
4: 지난 경연에서 만약 이 노래를 했으면 경로 이탈이 위험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흡입력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한 번의 기대치겠죠.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3: 맞아.
4: 오늘만큼은 진짜 이 구학계의 좀비다. 결국에 살아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5: 이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태평양 한 가운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본인 노래 실컷 즐겁게 불렀던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뻥 뚫린 느낌이에요.
6: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기분. 첫 소절에서부터

0: 유태평양 씨의 그 특징적인 그런 성음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저 무대에서 같이 또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막 이렇게 야. 가슴 뛰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유태평양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서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좋은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준 보채소리가 이제 자리를 떠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3: 이번 조선팝스타 무대가 아니었으면 실은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정말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옥같은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저게 참 잔인한 거구나.
5: 너무 멋있었어. 그래. 진짜 너무 멋있었어.
6: 아니었어. 파이팅.
7: 네, 떨어졌어요.
3: 8세 초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저희의 음악 활동으로 또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만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두 분 다 올스타를 획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자 역시 올스타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어차피 올라가는 건 두 명이니까.
0: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꾸밀까요?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정초롱 씨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올스타의 신화를 쏜 실력파 도전자죠.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듣기로는 이 패자부활판에 참여하는 거 이 자체를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2: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3: 왜요?
2: 저번 라운드를 끝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무대가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웃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끝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무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보자.
4: 마지막 순서잖아요.
2: 네.
4: 어떠세요?
2: 처음엔 사실 7번 뽑아서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올 또 앞에서 올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는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음을 좀 내려놓고
5: 좋아, 좋아.
2: 재밌게 한번 해보게
1: 즐기는 사람 또 못 이기는데. 아
0: 정초롱 씨가 올스타를 받게 되면 다음 판에 진출할 팀은 두 팀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두 분을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초롱 씨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2: 제가 이번 곡에서는 저 안에 있는 다른 정초롱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해봤으니까요. 오늘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와,
5: 와. 어떻게 하려고 또?
6: 뭐 달라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초롱입니다.

0: 첫 라운드부터 저는 국악적인 창법으로 가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소리의 대목이나 아니면 남도 민요나 이런 정말 좋은 대목들, 좋은 민요들이 정말 많아요.
1: 강강술래, 강강술래.
0: 그래서

0: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해보자라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이 두 개를 딱 한 음악처럼 들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미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끝납니다.
1: 눈빛 달라지셨어.
2: 오 마이 갓.
1: 멋있다.
3: 화이팅!

0: 엔딩 아니야, 엔딩 이거 완전 엔딩인데?
1: 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2: 정철홍 씨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3: 최고였어, 최고.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제가 3라운드 끝나고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걸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표출시켰던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자, 즐기자.
2: 별을

0: 눌러주세요.
1: 네가 올스타잖아. 100% 올스타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세 명 올스타야.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0: 하셨어요.
2: 사실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울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번 3라운드 끝으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저 이 무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또 언제 서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0: 원래 그 이선희 선배님 노래 빰빰 빠라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장부터 깔았다라는 거는 오늘 니네 다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2: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3: 아니 사실 그 제 자리가 사실 약간 소외된 자리예요. 사실 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첫 소절에 빰 이런데 저 빤뜩 놀랬거든요. 근데 조선판스타라는 그 본집을 대자부활전을 듣고 약간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4: 아니 뒤에서 즐겼어요.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런 분이 왜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5: 이야, 어우, 화가 됐어. 아, 어머, 왜 안 나오려고 한 거야?
3: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6: 일단 태자부활판 자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빼뜨릴 분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분이나 올스타 나와서
7: 아까 무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음악이 끝난다, 뭔가 무대가 끝난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니까 되게 서운해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래 마지막에 부를 때 진짜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8: 여보세요? 지금
0: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고민스러워. 어쩔 거나 어쩔 거나
5: 얼쑤!
8: 너무 노루설 어쩔 거나 미치겠네 내가.
0: 정철홍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9: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얼마나 떨렸을까.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5: 내가 근데 즐기는 게 뭐야?
0: 케이 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만이 네 번째 판 사생결판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올스타를 획득한 분이 세 분이 돼서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손 안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유태평양 씨, 누가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9: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0: 아 진짜 마음 같아선 정말 세 명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1: 예. 네. 박성우 씨.
2: 계속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의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좌불안석이었거든요 내내. 진짜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명이 올스타 받았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는 거 없이 다음 무대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도 지금 두 명을 예상해 본다면
3: 어떻게 예상해?
2: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1: 네, 정철홍 씨도 대답하기 힘든가요?
4: 아니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명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1: 안 돼.
4: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결과는 나왔죠. 제 말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1: 예예,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0: 그럼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1: 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0: 아 예, 죄송합니다.
5: 돌아도
1: 예.
0: 죄송합니다.
1: 아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진출자. 정초롱 씨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뛰어났어.
0: 두 번째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유태평양 씨 축하드립니다.
1: 끝인가요?
0: 자 그리고 여러분
2: 네, 저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0: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내가 어쩔 거나 할 때부터 알아봤지.
4: 이게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5: 근데 여기는 만점자들이라.
6: 올스타가 아닌 모르겠는데 쟤 또 올스타니까. 올스타 바꿔.
3: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
4: 진짜 마지막이라고 원 없이 쏟아내니까.
7: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다 올스타를 받으셨고 진짜 어느 한 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8: 맞습니다.
7: 어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상회생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9: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 지금 이번 무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눈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청음회 김아령입니다.
1: 저는 삼색청음회 장세준입니다.
2: 삼색청음회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알 정도로 척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0: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3: 국악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금방 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사이좋게 지내자! 파이팅!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 풍년가와 군밤 타령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익숙한 가락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저도 그랬어요. 예.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멋을 지닌 뭐 민요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다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세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5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워보니 손으로 뜨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기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야금 선조를 준비했는데요. 이건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Good afternoon.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색이 아직도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리아, 미량아리랑 그리고 경복궁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2: 박채원 화이팅! 국악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요,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는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꼬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0: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이고,
0: 아,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 필호랭이 아빠를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아빠를 지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를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곳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 4대손 필주부 잘하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보댄디. 얼씨구 나 잘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기가 막혀. 아, 아이고 나 살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오.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해춘의 명약이라. 어? 말 말고 먹자. 차다가 기가 막혀.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 이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저녁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호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돌이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네.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양반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0: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에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중 박탄 대목인데요. 두 곡 중엔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밌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흥보 내외관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자식들과 박을 한번 키워보는 기 슈르르

박수.

예. 톱 소리를 맞춰 주소.

0: 저거?
1: 헐.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아. 땀에 박속 긁어가고 염체가 없으니께 땀에 조상께 두여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서 알면 큰일 난께 어찌됐어 벌어라. 흥보마누라오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예.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하늘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여 돈이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 짐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관에 돈과 쌀을 떨어보어 보는디. 흥보하자 하라고 흥보.

돌아서 들고 보면 너 살이 하나가 두 살이 하나가 가득.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 된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아,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아,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아,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아,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때 신났어요.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1: 응.

0: 전기음료는 성격도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닐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민요라서.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12 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쪽 뜨는 거야?
1: 이쪽.
0: 아, 그래?
1: 한나라
0: 아, 그런가?
1: 얼씨 앵내 에타사 여세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한나라 얼씨 앵내 에타사
0: 아, 이거야?

0: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동생 송현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1: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러.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
3: 안녕하세요,
2: 엄마.
1: 안녕.
2: 좋은 아침이에요.

0: 가족들 노래가 지금 그 많은데
1: 그 공연은 아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0: 토요일 날요? 맞아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그리고 자꾸 안 났네.
1: 아, 잘해보자.
2: 건배.
1: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2: 치얼스.
1: 수고했어.
2: 수고했어요.
1: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이? 계획청.
2: 부산 공연.
1: 부산은 어디서 해?
2: 해운대해수욕장.
1: 와, 해수욕장에서? 멋지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3: 가시연꽃인데?
1: 가시연꽃이요?
3: 가시.
1: 어디?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3: 수업을 하실까? 유진아의.
1: 유진아? 유진아의 뭐라? 응.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3: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

0: 엄마, 엄마.
1: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0: 엄마.
1: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엄마, 엄마,
1: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한테 빨리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연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연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예.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니 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에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곡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곡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곡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꽃피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2: 누가 보냈네 이어나 맘대로 가지 왜 마시고 앞에는 기러기 한 사람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열차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1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처럼 아 생전에 1배주를 받고
1: 네.
0: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1: 네.
0: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0: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59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에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0: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 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네.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막 그런 밈 같은 거 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없습니다.
0: 네. 리센을 하는
1: 저 거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신굿을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굿을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네.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도 소리가 크니까 네.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네. 상청 예,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네.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네.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네.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네.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굿의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국굿인데 네. 오국굿은 돌아가시면 하는 굿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네.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굿을 주제를 했습니다.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네. 테레비 1004개를 쌓아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네네.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판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 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나는 거죠.
1: 예. 아니 진짜 몸져 누울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네.

0: 그러다가 몸조 눕지 않겠나.
1: 그쵸,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네. 뭐 죽어가는 거.
0: 그런 게 같이 그런, 살자고 하는 건데.
1: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이 있으시.
0: 그렇죠 그렇죠.
1: 까요?
0: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네.
1: 예, 그런 것처럼
0: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1: 제가 이제 토속 미녀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엿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엿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네. 그 다음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0: 어, 뱃노래.
1: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해봤습니다.
0: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1: 개사를 해드리죠.
0: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축원 덕담 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엿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4: 예.
2: 저 강원도 두메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도를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4: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르고

출입업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1: 아,
0: 입문하시게
1: 네.
0: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대양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이형이라면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삼연육곡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0: 커치다.
1: 크잖아요. 네.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0: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네요.
1: 약간 아니, 이 제가 봤을 때
0: 이와 네. 아이의 차이 와 약간 네.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1: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와 또 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1: 네.
0: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

0: 주실 수 있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구슬하면서 목표가 이 구슬 잘하고 배운 구슬 예를 들면 이제 남의 안 배신 구슬 잘하고 남의 안 배신 구슬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0: 네.
1: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

0: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 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 볼까?
1: 네.
0: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1: 네.
0: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와,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0: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1: 네.
0: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아,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2: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1: 네.
0: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1: 네네.
0: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1: 네.
0: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2: 아, 윤두리 굿.
0: 네.
2: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2: 아, 진짜요?
0: 네.
2: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2: 장 보는 설명.
0: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1: 네.
0: 고등어를 사겠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1: 네. 네.
0: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줌마니는 멋을 줄랑겨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1: 네.
0: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1: 네.
0: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앵금이 타령이라는.
1: 네.
0: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1: 네.
0: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1: 네.
0: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1: 네.
0: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2: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굿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0: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굿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1: 네.
0: 잘 못 알아 들으세요.
1: 네.
0: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1: 네.
0: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1: 네네네네.
0: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1: 네.
0: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1: 네.
0: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2: 저는 진짜 굿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2: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0: 네.
2: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네. 또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1: 네,
0: 비나리를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추구하는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태민한 범년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유...

왕십리 청룡이옥 동구만리배 구루닥 종남산 한산대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척 동작강 수구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락 원하는 금여 찬대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

벼락살이요 바깥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벽 밭살, 내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뚝에 새요 각시, 공톡 팥똥 마태장군,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살을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주군들 만복은 받았거니와 만고액살 제쳐줄제 삼재팔란 관제구설 우한칠병 잡귀잡신 일체액사를 위몰하다 금일정성대를 바쳐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들어. 어떤 신임 광새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부글 두리둥둥 광새는 광광광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들 하시지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놀이. 알까기를 하며 세상과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네? 구억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알까기 전도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를 모르고 어른이 됐으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은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세계.
1: 정말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0: 사실 아는 세계.

0: 우리는 여기서 세계, 즉 월드를 까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네. 깊은 뜻이 있었다니 네, 알까기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갑니다.
0: 그랬구나 저랬구나. 지금 이 대국장의 두 기사분들 초조하게 대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합에 네. 앞서 진지한 정제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대국자 소개하겠습니다. 백두로 잡은 홍경민 팔단이지요.
1: 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0: 자, 홍경민 팔단 너무나 유명한 인기 있는 기사지요. 네. 리키 마틴 도우미로도 유명합니다.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리키 마틴 도우미?
0: 그 흔들릴 우정이라는 노래가 이제 빅히트 쳤지 않습니까?
1: 아, 네네.
0: 한국에 리키 마틴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아 맞아요.
0: 네? 네. 통더러 외국 사람이 리키 마틴을 한국에 알리는 뜻밖에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1: 아 네. 네.
0: 만약 방송을 보고 있다면 리키 마틴 당신은 홍경민 박단에게 밥을 사야 됩니다.
1: 아 네. 어?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별명이 참 많은데요.
0: 네.
1: 홍꾸라지.
0: 홍꾸라지.
1: 홍산오바. 인매광. 보급형 고수? 근데 보급형 고수 이건 뭔가요?
0: 그 배우지 않아요 고수라고.
1: 아, 네, 네.
0: 이제 고수 없을 때 고수대로 대신 불러달라.
1: 아.
0: 고수 대신 불러라. 아, 이제
1: 그 꽃미남 배우.
0: 예, 네. 예. 네. 싸게 출연하마. 네. 그래서 이제 보급형 고수가 된 거지.
1: 아.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별명은 참 많습니다만은 네. 히트곡은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없어요. 딸랑 한 곡. 흔들린 우정.
1: 아 근데 한 네. 곡이어도 네.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흔들린 우정 그 한 곡이 히트곡 100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흔들린 우정의 그 안무는 모든 연예인들이 막 따라하던데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0: 오, 네. 예.
1: 아시죠?
0: 예, 출장막 이렇게.
1: 네, 네.
0: 표정이 좋았고, 네. 자, 가수이자 뮤지컬 출연, 뭐 기획, 작가까지 뭐든 잘하는 반등 탤런트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홍경민 팔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하게 던져주시죠.
2: 아, 일단 우리 수호 군이. 이제 뭐 가요계를 뭐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0: 오.
2: 이런 것들을 알까기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0: 오.
2: 하겠습니다.
0: 오. 오. 그러니까 따끔한 맛,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네. 그런 의미 같아요.
1: 네, 아주 힘있는 이야기였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그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최수호 5단을 소개합니다.
0: 오늘 흑도를 잡은 최수호 5단 이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젊은
1: 네.
0: 영한 이 국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현재 말이죠
1: 네.
0: 한예종
1: 네.
0: 전통예술원에 재학 중인 이야 2로 시작하네요.
1: 아~
0: 네?
1: 네.
0: 2002년생 젊은 지금 2002년 그 월드컵 때 아니었어요.
1: 네.
0: 골! 할 때 여기서 애기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지요.
1: 네. 네?
0: 밀크보이.
1: 오.
0: 또 두부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1: 네?
0: 리틀 뭐 송대관.
1: 오.
0: 남자 혜은이라는 한참 후에 그 네. 대선배 외모나 특성을 연상케 하는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그 특이하죠?
1: 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스타킹. 트롯 네. 전국체전, 미스터 트롯 시즌 2, 현역가왕 시즌 와. 2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상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0: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 도쿄 맞지요?
3: 네.
0: 도쿄입니다. 네, 동경.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부모님 덕분에
1: 네.
0: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엔카나 가부키 그런 거 아니고 민주로 배웠고 또 판소리를 배워서 네? 대학에서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의 막내 최수호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경민 형님이 여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까기에서 세상을 한번 배우며 인생의 쓴맛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
0: 아, 겸손. 오. 네. 배우겠다. 네. 저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워요. 오.
1: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시타는 선호할 그 판우기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 예, 편하게.
1: 네. 오, 두 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힘 조절. 아, 이렇게 합니까? 거리가 이 정도구나. 오. 뜨는구나. 우와. 힘이 들어가니까 기땅이 네. 나오는데. 뭐. 자, 그러면 시타도 해봤고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두 대국자분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자, 그러면 보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그 옛날 뭐 조선시대 호롱불 밑에서 네. 어두운 추침한데 알을 깔 때는 알을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1: 바로 위에서
0: 와 정석입니다.
1: 카메라가 잡고
0: 있죠. 홍경민 팔단 알기 쉽게 네 그냥 알까기 표본 네. 알까기 정석에 나오는 정석 1선 2선 네. 보기 좋게 최소단은 갈팡질팡 가장 많이 하는 약간 네. 영어 그 W 형태의 그런 네. 보석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최소 5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네. 깊은 숨을 몰아쉬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네. 중앙을 노리는 중앙으로 가서 악 수 없다. 오. 아, 그런 정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네. 물론 득점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애매한 위치에 네. 끼운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알은 홍경민 팔단에게 넘어가는데 이 그것을 봤네요. 아, 그 한 점 눈에 가시다. 과연 와 처리합니다. 와. 역시 홍경민 팔단 용납 안 하지요. 네, 어딜 감히
1: 깔끔하게.
0: 당황하는 최소 5단 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첫 수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나 연습을 하고
1: 네.
0: 본인도 억울해하고 척이나 안타깝게 세 그런 포즈로 취했습니다. 와
1: 알이 잘 맞긴 한데 힘이 조금 부족한 거죠?
0: 부족했습니다. 네. 자신감이 조금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중앙에 예 다득점을 노리네요. 과연 다득점? 성립이 될 것이 또 역시 역시 고수답습니다. 네. 슬기로운 네 작전이에요. 네.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곤란하게 네. 저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1: 그쵸. 저
0: 처리를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어느 각이건 네. 그랬을 때는 역시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동문서답 네. 저쪽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저거 저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과연 와! 성공했어요! 와!
1: 와!
0: 야! 지수 5단! 이게 젊은 패기 혈기입니다.
1: 네, 근데 특이하게 네? 이 약지로 한 것 같은데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0: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1: 네.
0: 자세 보세요. 나 지수 5단이야. 나 젊어. 저 크로나
1: 바로 또 이렇게
0: 바로. 네, 용납 안 하네요.
1: 네, 역시 홍경민 팔단입니다.
0: 네.
1: 이 홍경민 팔단의 아내 김유나 씨가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데 근데 이거 어쩌나요? 손에 굳은 살이 있다고 합니다.
0: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고생을 바가지로 이렇게 시켰구만.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부인 김유나 씨가 해금 연주자라고 합니다.
0: 우와.
1: 이게 네, 고생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해금 연주를 하다가 손에 생긴 굳은 살이래요.
0: 굳은 살 호호해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 네. 네.
0: 자. 이 치소 5단 네 그래요. 역시
1: 네.
0: 차기 플랜대로 가면 됩니다.
1: 오.
0: 네 그냥 최소한의 네. 안전하게
1: 어?
0: 안전하게 주-

0: 죽었어요. 아, 꽤 수가 나왔습니다.
1: 건드리긴 했는데.
0: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자, 제가 홍경민 8단이라면은 네, 국어로 그 중앙에 힘차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 우수수.
0: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얄미울 정도로
1: 네, 아주 네, 딱 붙어 있고요.
0: 게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잘하는 거예요. 단칼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어우 저거 통쾌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자꾸 네, 네?
0: 약을 누르시잖아요.
1: 네, 네.
0: 어딜 약을 누리고 있어?
1: 네. 네.
0: 이제부터 이제 까겠다.
1: 네.
0: 이제 홍경민 8단 이제 양보란 없다. 이제 봐라. 이제 나올 거예요. 멋진 수가. 네, 나옵니다.

0: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맞춰졌지? 균형이 됐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02점이 극 사이에 꼈잖아요. 아, 참 진짜? 곤란합니다. 그거를 어느 걸 누리나요? 네. 아, 거기서 그거를
1: 옆을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저 홍경열 팔단은? 그래. 그렇죠. 좀 유리하니까. 과연?
1: 끝!
0: 야!
1: 네.
0: 홍경열 팔단에게도 이런
1: 실수가
0: 안타깝게 됐습니다.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저 이렇게 해서 거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1: 네, 비슷해요.
0: 네, 지소 5단 크게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알까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 네.
0: 네. 네. 그래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1: 네.
0: 거리와 상관없다. 네.
1: 오, 꽤 먼데.
0: 와! 와! 잘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오히려 깜짝 놀란 선수는 홍경민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1: 네.
0: 알 수 없어요. 자, 꽉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경민 팩단! 와! 100% 퍼펙트. 네? 네. 100점짜리입니다.
1: 너무 잘했어요.
0: 자리로 이동하는 최소 5단. 예. 거의 일선.
1: 아,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다 보내겠다.
0: 네, 좌상기. 타격을 할 때는 그 왼손은 치워야 됩니다. 손을 떼고 와! 꽃진수! 야, 가장 먼 거리에서 오늘의 한날, 네. 오늘의 한날입니다.
1: 오, 잘했어요.
0: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먼 거리에
1: 우와.
0: 무슨 자루 진짜 잰 듯한 네, 네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우와.
0: 야, 진수 오단.
1: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저런 면이 있었네요. 자, 네. 과연 저는 길이 보입니다만은 홍경민 일단 봤겠지요. 네. 아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수가 성립이 될지. 네, 지금 1타 2득.
1: 아니 근데 본인이 알고 떨어뜨렸어요.
0: 네네. 사속작전. 네. 괜찮습니다. 농개타포.
1: 네.
0: 예, 그래서 한 점 차이.
1: 네, 똑같아졌죠. 네. 이 최소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1: 네. 조금 맛만 좀 보여줄 수 그 장면. 있을까요?
0: 네. 예.
2: 지금
1: 네, 아 갑자기 이제 막
0: 갑자기 어렵죠. 알까기 대국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하필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
1: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0: 잠깐

0: 감사합니다.
1: 네, 거기까지. 예. 와.
2: 와.
1: 자, 그리고 다시 알까기에 집중해 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알까기입니다, 사실은. 네. 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오우, 아, 아, 그랬겠죠. 처음 계획 자체가.
2: 네, 그쵸, 그쵸.
1: 한 방에 돌이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일단, 아, 어, 네.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아, 보여주겠다. 네. 어? 홍경민 발단. 오, 이거 약간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네,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네. 고기에 말린 것 같아요.
2: 네. 네.
1: 뭐, 저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죠.
2: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네. 예. 오, 죄송합니다. 네. 끝내기 들어갑니다. 과연! 오! 와! 어! 야,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 와! 야, 이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2: 와!
1: 정말 와. 이 난전, 와, 이제 방송까지 이렇게 해서, 야. 저희, 물론 시합 전에는 네. 홍경민 발단의 우세 점쳤습니다만은,
2: 네.
1: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2: 네.
1: 박상마카. 야, 역시, 이래서 홍경민입니다.
2: 와, 역시.
1: 예, 두 번 내실 수는 없다.
2: 네.
1: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과연, 100의 두 알 중에 붙어있는 저 알을 선택할 것인지 저 붙어있는 저 100의 알을 선택하면 잘못하면 사석작중이 논개타법이 돼가지고
2: 네, 같이 떨어질 수 예,
1: 같이
2: 있는
1: 같이 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런 정도
2: 아~
1: 어, 그게 나쁘지 않아요.
2: 네네네.
1: 지금 위치가 보세요. 절묘합니다.
2: 네.
1: 이거 처리하기 애매합니다.
2: 네.
1: 예. 과연 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켜봅시다. 홍경민 발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우와! 우와! 우와!
2: 우와!
1: 거기서!
2: 우와! 이렇게 깔끔하게.
1: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 홍경민 발단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보석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 야 개성들이
2: 네.
1: 강합니다. 개성만큼이에요.
2: 처음 보는 보석이에요.
1: 예. 네. 1차전 서로 상대방을 알았다
2: 네.
1: 읽었다 그런 의미겠지요.
2: 네.
1: 자 그러면 혹두를 잡은 최소단의 성공으로 알까기 대구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2: 네.
1: 어우 최소단은 막판에
2: 네.
1: 몸이 풀렸어요.
2: 네.
1: 오 괜찮은 플레이인데
2: 너무 잘하고 있어요.
1: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너무 촘촘하면
2: 네.
1: 자기가 공격하기 와! 그러나 제 해설이 무색하게끔
2: 네.
1: 무가 곤란해요. 이런 수가 있는데.
2: 네.
1: 오, 네.
2: 와.
1: 이야, 첫 수가 좋았습니다.
2: 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1: 예. 그러나 상대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홍경민
2: 네.
1: 팔단입니다.
2: 네, 너무
1: 네.
2: 잘하고.
1: 워낙 강자.
2: 네.
1: 이거 뭐. 네. 어. 여기서 끝내겠다.
2: 오.
1: 예. 오늘 보여주겠다. 어, 저 한 점. 아, 깔끔한 성격입니다.
2: 우와!
1: 나무랄 데가 없는 네. 대국자의 기쁨입니다. 최소단, 아까 1차전 끝나고 말이죠?
2: 네.
1: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
2: 네.
1: 제가 왜 5단이에요?
2: 네.
3: 잘했어.
4: 그쵸.
3: 어.
4: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5단 저 왜 5단
3: 그냥 한 거야.
4: 아, 저 왜 5단
3: 그냥 한 거야.
4: 아 그냥 5단
3: 난 8단이야 8단이
4: 아니 어떤 이유로
3: 난 이유가 있어서 8단이
1: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2: 네
1: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에요.
2: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그런 귀여워요.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1: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네. 이야. 저 석점을 노리나요?
2: 꽤가 나왔어요.
1: 꽤가 나왔습니다. 꽤 결정적일 때. 네. 노련미의 네. 대명사 홍경민 8단. 네. 이야! 기록이 나오나에 저 노립니다. 저 6점을 향해서
2: 아~
1: 그러나 미칠 건 없어요.
2: 네.
1: 네. 똑같은 사석. 입장. 네. 네.
2: 같이 떨어졌어요.
1: 예, 사석 작전이죠.
2: 네.
1: 예. 너도 하나 손해보고 나도 하나 손해본다. 네. 자,
2: 살짝
1: 약간 미스 샷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면.
2: 네. 네. 네, 이 홍경민 8단은요, 2014년도에 결혼해서 딸 라원이와 라이미를 두고 있는데요.
1: 딸이 아빠?
2: 네, 특히 첫째 딸 라원이는 네. K본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1: 맞습니다, 사랑 네. 많이 받았지요. 네. 이 어린아이지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네. 애줌마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는데
2: 맞아요.
1: 한 번은 이거 에피소드입니다만 네. 홍경민 8단이 이 아내 몰래 라원이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고 물으니까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다고요.
2: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네.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잘생긴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1: 아, 눈썰미가 있군요.
2: 네. 세 살 때?
1: 네. 네.
2: 제품 겉면에 있는 그 송중기 사진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귀엽죠?
1: 그렇죠. 만약에 최양락 사진이었으면 보냈을 텐데. 네. 송중기니까 또, 네. 그렇군요.
2: 아,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나중에 어떻게 시집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되시겠어요.
1: 자, 딸바보 홍경민 8단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좋은 경기 펼쳐야 되겠지요.
2: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아빠의 네, 모습을
1: 그렇습니다.
2: 이렇게
1: 네. 최소단 지금 장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
2: 신중해야 되죠.
1: 내가 네 그거로
2: 오.
1: 좋아요. 그
2: 네.
1: 자세는 좋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참 어이없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2: 주변을 빙빙 돌아서
1: 예.
2: 아, 심장이 아주
1: 예, 역시 홍경민 8단이죠. 고 한 점. 아, 굴러온 돌이에요.
2: 네.
1: 아, 굴러온 돌 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아, 네.
1: 비정할 정도로
2: 바로 네. 처리했습니다.
1: 깔끔하게 처리하는 이렇게 되면은 최소 5단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신중해야
2: 네.
1: 됩니다. 네, 신중해야 됩니다.
2: 절대 한알, 실수하면 안
1: 네.
2: 되겠어요.
1: 정성, 신중, 네, 집중. 와! 신중한 끝에. 와! 이거는 멋지입니다.
2: 깔끔하게 되게 네. 잘하고 있어요.
1: 자,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저수가 성공한다면 승리는 홍경민 8단에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2: 역시,
1: 실수가 없네요.
2: 역시 너무 깔끔해요.
1: 네, 실수가 없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최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2: 네.
1: 패기는 좀 힘들었네요.
2: 네.
1: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2: 네.
1: 네.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2: 아이고.
1: 아이고. 너 희한한 심정이 좀 희한해.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자, 야, 냉 승부의 색입니다.
2: 너무 유리해요, 지금.
1: 그렇습니다. 과연 아!
2: 역시
1: 네, 한 분까지도 안 와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아. 5대 1. 네. 5대 1입니다.
2: 이제 하나를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1: 네, 우상귀의 한 점 떨로. 그래도 공격을 하나요? 네.
2: 도망가는 분들도 있는데.
1: 도망가는데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2: 네, 멋있게.
1: 네, 멋있게. 네. 장렬하게 끝나겠다.
2: 도망다녀도 돼요?
1: 아, 저한테 도망다녀도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지점에서 그냥 툭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라 그런 의미인데 네. 거기서 공격을 공격을 또, 한다는
2: 멋있게
1: 겁니다.
2: 할 수도 있으니까.
3: 그래도 그림 나오겠다.
1: 또 답답하니까 허경민 판단이 자기가 코치처럼. 네, 이렇게 해서 2차전 홍경민 8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승자는 홍경민 8단입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1: 홍경민 8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되게 승리를 했어요.
3: 역시 그 뭐든지 어릴 때 몸에 익힌 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그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든지 어릴 때 많이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겨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 아, 최소 5단 한 말씀 해주시죠.
4: 이 알까기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조용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게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1: 알까기는 쭉 계속됩니다.

0: 거를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국 이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 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년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맡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손바닥 찍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발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청소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수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수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수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몽금포 타령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서도 민요 몽금포 타령의 재즈의 선율을 가미한, 그러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 들려드릴 곡은 다양한 나라의 전통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월드 뮤직 그룹 반디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들을 우리 음악적인 어법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곡명은 플라스틱 아일랜드인데, 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쓰레기 섬, 그 섬을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악은 이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반디의 플라스틱 아일랜드 함께 하시죠.

0: 소중한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음악 플라스틱 아일랜드 감상하셨습니다. 반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디에서 리드 악기와 핸드팬을 연주하고 있는 이경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디에서 퍼커션을 맡고 있는 유병욱이라고 합니다.
0: 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디에서 기타와 베이스 또 이렇게 곡도 쓰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 그 이경우 씨가 연주하신 게 대금이 아닌 거죠?
2: 예, 대금이 아니에요.
0: 네.
2: 반수리라고 하는 네. 인도의 전통 악기로 오늘 저기 좀 연주를 해봤습니다.
0: 예. 그럼 뭐 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2: 예, 그 지공이라고 하는 네. 대금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는 여섯 개의 구멍이 있는데
0: 네.
2: 반수리라는 악기도 이렇게 똑같이 여섯 개의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라면은 이렇게 취구 바람을 입으로 불어넣는 그 공간이
0: 네네네.
2: 가장 좀 다르게 생겼죠.
0: 아, 고기만 다른 거군요.
2: 예, 예, 예.
0: 그 빗자루처럼 생긴 거, 특이하게 생긴 거, 그건 뭐였나요?
3: 아, 그거는 이제 일반 타악기 연주를 할 때 드럼은 다 스틱이 있잖아요.
0: 네네네.
3: 저도 스틱을 이제 써야 되는데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타이틀에 맞게 좀 어울릴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재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0: 아.
3: 네. 이게 보통 많이들 이제 생긴 게 빗자루 같이 생겨서
0: 네.
3: 관객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빗자루가 맞고요.
0: 빗자루요?
3: 직접 빗자루를 재활용해서 이제 악기 스틱으로 만들어서 연주에 접목해서 앨범에도 그거를 수록돼 있습니다.
0: 와, 그럼 어디 공연 다니실 때 실수로 안 가져가면 그냥 그 동네 시장에서 하나 사오면 되겠네요?
3: 그렇죠. 근데 뭐 청소 안 돼 있으면 그걸로 또 청소도 하고.
0: 아, 농담을 더 센 농담으로 받아주시다니. 아, 진짜 그걸로 재활용을 하신 거군요.
3: 네네네.

0: 그 재활용품으로 악기를 만드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곡을 생각하면 굉장히 철학이 좀 맞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환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 아무래도 좀 전통 쪽 음악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에 있는 음악들이 주로 쓰이는 소재들이 나무 소리, 자연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이런 거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접하고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실제로 연주하는 그 악기들을 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좀 만들어 보자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네.
0: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을 한
1: 네, 그냥
0: 거군요.
1: 뭐 빗자루 보여서 빗자루 가지고 그런
0: 그럼
1: 식으로.
0: 그 곡에 대한 아이디어는요? 원래 환경운동 이런 곳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그런 걸 평소에도 막 하시나요?
2: 환경운동가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0: 네.
2: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0: 네.
2: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음악으로서 좀이 환경 문제를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의 제목은 플라스틱 아일랜드야. 플라스틱 아일랜드란 이런 곳이야.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야.라는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으로 좀 만들어서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밝히는 그런 분들이신 건데, 또 그래서 이름을 반디라고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3: 네, 맞습니다.
0: 그럼 그렇게 세상을 음악으로 밝혀보자라는 이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2: 저희 인연이,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병욱 씨랑
0: 네.
2: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의 동창이에요.
0: 네네네.
2: 예.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나요? 저희가 알게 된 지?
0: 너무 오래 만났네요.
2: 정말 오래 봤죠. 오래 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지내고 대학을 이제 따로 갔었는데, 병욱 씨가 굉장히 그런 또 세계의 어떤 많은 나라 악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저 역시도 그런 악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이런 악기들의 관심이 있고, 블랙홀이라는 곡도 저희가 또 그때 작업을 좀 해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병욱 씨를 알게 됐고, 또 영덕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주를 여기저기 이제 좀 많이 다니는데, 연주를 다니다가 또 다른 팀에서 이제 영덕 씨를 처음 만났는데, 기타를 너무 진짜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이 재즈 씬에서 굉장히 유망한 연주자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0: 같이 해보자.
2: 예.
0: 그게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그게 한 13년, 14년
0: 아유,
1: 정도.
0: 그것도 옛날 얘기네요.
1: 네, 그 정도 됐어요.
0: 그럼 반디 팀이 10년이 넘은 겁니까?
1: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거는 한 이제 6, 7년 정도 된 거고,
0: 네.
1: 그 전부터는 이제 저희끼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한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아무래도 그두 분이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아무래도 반디 음악에는 좀 국악적 요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국악적 요소가 있고, 되게 그 3세계 음악이라던가
0: 네.
2: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이라던가 뭐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곳저곳에 곡마다 섞여 있어요.
0: 그럼 다음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이제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0: 네. 네.
2: 블랙홀은 핸드팬이라고 하는 악기와 동해안 장구와 그리고 베이스 기타 이렇게 세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굉장히 좀 즉흥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은 음악이에요. 저희가 최초에 맨 처음에 작업을 했었던 음악이기도 하고요. 예.
0: 아, 그래요?
2: 예.
3: 그 한국의 대표 무속 장구인 동해안 별신구 장구와 이제 유럽에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생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10여 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핸드팬이라는 악기는 타악기지만 유율 타악기예요. 의미 있는. 그래서 되게 몽환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장구와 이제 핸드팬 조화에 이제 베이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연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오호. 그 상상만 해도 정말 몽환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귀에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반디의 블랙홀입니다.

0: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소리를 하는 걸 말하고요. 조선 말기부터 불려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하시던 분들이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조선시대 가야금 명인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던 판소리나 민요를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야금과 소리의 절묘한 어울림, 가야금 병창의 깊은 맛을 이번 무대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보유자 강정숙 명인의 무대입니다.
1: 화가을 다 버리고 마을을 모은 목마갑집을 태워주니 반갑구나. 그래도 성류라고 남남재성 허량할지 좋은 흙을 물으다가 저 마을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가서 밤 물어다가 먹이며

좋은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선 일요 타고 해남으로 오고 건너갈지 흥양으로 두둔해 넌 보

담에 맑은 물언디 연중원주며 공주의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너무너

아직하지 오빠로다. 봉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데

시절 무안지성이 사룡궁성을 나갔니요. 우리 형제 동보이로

꼭꼭 백성인 비상가고 둘러쓰니 삼천리 좋은 경관 호남비 그뜸이로다 거들은 걸 대고 지내보세. 그때야 흥보가 없이 살자 하니 흥보를 살릴 양으로 도승이 내려와 집터 글자를 잡아주고 가꿨다.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흥보가 좋아라고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놀아보겄다. 요새 황금늪 꼬리란 노래하고 이화 백설의 향원 넓이를 얹어 춤춘다.

것이 없었으니 허위 계절을 이룰 손가 상어 동풍방 초시

누가 부어서 유하라 반갑던 의지 무엇을 얻다고 이르랴

0: 있었구나. 그래도 성유라고 남남 재성 허량할지 좋은 흙을 물으다가 저 마을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가서 밤부러다가 모이 비우면서 재우고 구구 즐기더라.
1: 봄 나들이를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 호남 지방을 두루 여행하는 호남가에 이어서 아름다운 봄날에 흥보집에 제비가 날아드는 유색 황금눈 감상해봤고요. 강정숙 명창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가야금 병창은 좀 대체로 화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판소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1: 네.
2: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병창의 더놈은 민요 빼놓고는 판소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야금은 산조 쪽에서 가져오는 거고. 네. 그래서 서로 혼자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기하고 견주어서 하면 또 다른 맛이 있고 아름답고 그렇죠.
1: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가야금하고 판소리 중에 어떤 걸 먼저 배우셨어요?
2: 제일 먼저는 무용음이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산조, 병창 제일 늦게 했죠. 네네. 네. 그래서 경상도 함양에서 태어났어요.

0: 않았지만 네. 남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집이 강한루 옆이었어요.
1: 아, 네.
0: 네. 그러니까 강한루는 네. 계속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기약이면 뭐 대금산조, 거문구산조, 판소리며 판소리 뭐 남도 민요까지 그냥 다양하게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오. 그 음악들이.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삼자매예요. 네네. 딸만 셋인데 네. 언니가 강문숙이라고 네. 제일 먼저 했어요.
1: 소리를?
0: 네, 판소리를. 네네. 그리고 언니는 그 사물도 아주 잘했고 다양하게 잘했고 제일 재주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빨리 이제 그냥 하늘나라로 갔죠. 아. 그래서 언니가 하니까 네. 동생인 저가 따라하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형제들.
0: 언니가 판소리를 공부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냥 하겠더라고요. 나 혼자 그걸 열심히 아버지 배고 주무시는 목침을 치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노래를 연습하니까 언니가 듣고 야 너 그거 어떻게 했어? 언니가 선생님한테 공부하더라 그래서 내가 외웠지. 그러니까 언니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그 전에 라디오가 왜 이렇게 나무목이었어요. 네네네. 옛날 라디오. 네네. 거기서 들으니까 또 가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국민학교 다니는데 아버지 나 가염 타고 싶은데 가염 만들어 둬.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염 못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막 졸르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 나무 조막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세지를 막 걸으시는 거에 못을 치고.
1: 아, 네네네.
0: 그래서
1: 비슷하게 그냥.
0: 예, 비슷하게 그냥 하니까 그것도 소리 나는 거예요.
1: 소리 나죠.
0: 예, 그래서 그래서 가요금이라고 하면서 학교 갔다 보면 그거 튕기고 놀고.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언니가 하고 제가 하고 동생인 강길려가 하고 하니까 삼자매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수고하셨다고 이제 나라에서 장한 어머니 상도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즐거워하셨죠. 네. 예, 그래서 남원은 제가 이렇게 국악을 시작한 동기를 부여해준 그런 제 2의 고향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1: 그 국립창극단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언제부터죠?
0: 아 75년도부터서 80년 초 제가 막내였어요, 실은.
1: 네.
0: 거기 돌아가신 선생님들 다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구다 하면 다 아시는 뭐 김소희 선생님도 계셨고 박초월 선생님 뭐 또 조상현 또 박구성 선생님 너무 많아요. 오정숙 선생님 또 한농선 남혜성 박기희 선생 제 선생님 있으면 박기희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한테 제가 또 판소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 계셔서 제가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많이 제가 외도도 많이 했어요.
1: 외도요?
0: 네. 네. 뭐 연극도 하고 왔겠어.
1: 네. 네.
0: 방송 출연도 많이 하니까 네. 직장에서 자꾸 못하게 막는 거예요.
1: 창극단에서?
0: 네. 네네. 아니 그 사무실에서.
1: 사무실에서.
0: 그래서 실은 제가 갈고 닦을 때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변학대가 중요한데 내가 공연에 지장을 없게 제가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데도 네. 안 되신다면 제가 사표를 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사표를 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네. 그게 사표 낸 얘기가 그
0: 네,
1: 얘기였군요.
0: 네.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돼서 한 달 동안도 수리가 안 돼서 그때 여진공감이 뭐 그렇게 네. 뭐 없었어요. 그때는.
1: 아유 사표 냈는데 바로 수리해주면 또 서운해요.
0: 아니요.
1: 그렇게 또 잡아주는 게 또 고맙습니다. 그런 게.
0: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야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뭐 사표 수리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관두고 좀 텀이 있어서 이제 다른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립국악원을 제가 들어갔었어요.
1: 그렇군요.
0: 선생님이 너는 국립국악원으로 가거라. 그래서 제가 또 국립국악원으로 갔죠. 창극단에 안 있었고.
1: 아니, 그렇게 됐죠. 창극단에 계실 때 네. 뭐 말 공부를 하셨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을 공부를 합니까?
0: 제가 경상남도 함양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1: 지리산.
0: 예, 지리산입니다. 함양.
1: 네.
0: 그게 수확한 경상도 거예요. 경상도 말.
1: 아, 네네네.
0: 경상도 말이에요.
1: 사투리를 썼다고요?
0: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춘향전에 춘향이를 해야 되는데
1: 아하.
0: 도련님이 아마 안 되잖아요.
1: 아.
0: 그래서 맨날 그 연출 선생님이 뭐 이진순 선생님, 네. 이원경 선생님 이럴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 준행아 네 말이야. 준행이 말이 경상도 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두 분 다 오시면 켜놓는 거예요.
1: 남원 사람 성춘향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네. 이상하죠.
0: 그러니까 네 봐라 저기 도련님 예 저기 뭐 방자 와십니다. 그럼 되겠나 안 돼가지고. 제가요 공부 한 번 더 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1: 사투리를 고치느라고
0: 그렇죠.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1: 그거 힘든데 네,
0: 한 번은 이제 그 녹음을 하러 갔어요. 네. 진도아리랑을 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또 박보문 네. 중앙대 총장 하시던 네. 분이 네. 이제 그 곡을 저기 편곡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음악하고 녹음실에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내가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막 들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그랬더니 강 선생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이지 서리 서리랑이 어디 있습니까?
1: 그 발음이 또 네, 그런 게 있죠. 네,
0: 네. 네. 그래 이제 그 굉장히 나는 심각하고 정말 말 공부 경상도 완전히 경상도인데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바쁘거나 뭐 이제 급하면 근데 전화 받을 때 예 와예 예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항상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이제 주의하는 거죠. 그래서 좀 톤을 낮추고.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 공부 하나 더 했어요.
1: 야, 이 판소리를 공부하시면서 또 사투리 때문에 그걸 네. 힘들어하셨군요.
0: 네네네, 그랬어요. 네.
1: 그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도 전승하고 계시잖아요.
0: 제가 선생님 연주를 보고 네. 흑백 TV 때 네. 서공철 선생님을 방송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산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음악이. 그래서 난 저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다녔죠. 시골에 살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익히게 됐는데 아무리 그 좋은 작품일지라도 누가 배워서 그걸 제대로 물려받아서 전승했을 때 그 가락이 아름다운 거고
1: 그쵸.
0: 전승이 잘못되었을 때 그럼 좀 섭하잖아요.
1: 너무 아쉽죠.
0: 너무 아쉽죠. 그래서 네. 누가 물려받아서 제대로 그 음을 재현할 것인가 네.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서동철류는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요?
0: 아니 선생님 말년에 활동을 못하셨어요. 네. 아프셔서. 그래서 이제 그 아픈 중에도 제가 다녔었어요.
1: 왜냐면 네. 지금 강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예. 뭔가 되게 그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건데 사라질 것 같았던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 말씀이셔서
0: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내가 지금은 아무 힘도 없고 존재도 없지만 네. 이 다음에 좋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꼭 선생님 가락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실은 그 서공철류가 네. 대를 못 이을 뿐 봤는데 제가 이어가지고 제자가 뭐 한둘도 자꾸 생기고 이러더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1: 네. 이 스승님의 고향, 그러니까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생각할 때 스승님의 고향에서 네. 가야금 대회를 또 열고 계신다고요.
0: 아 내가 이 길을 걸었는데 가야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네. 처음에 고등부부터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일반 대학 뭐 그렇게 다 마련해서 금년이 20주기예요.
1: 아, 오래 하셨네요.
0: 네, 오래 했어요.
1: 네.
0: 제가 뭐냐면 가야금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돈이 있으면 내가 재단도 만들고 할 텐데 그런 형편을 못 대고 하니까 가야금과 노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나 해서 만든 대회가 그래서 제 서공철류 선생님 때문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딱 20주기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긴 장마도 있었고 코로나도 너무 심각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풀려서 관객이 오실 수 있다 그래서 20주기 기념 공연도 하고 3일을 대회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참 어떤 대단한 일을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지만 네. 어떠한 일을 20년을 이어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제가 가야금하고 노래하니까 네. 해야 되겠더라고요.
1: 그래도 그렇게 네. 꾸준히 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해 보이고요. 네. 또 덕분에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께 또 가야금 병창을 배우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1: 이제 다음 무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0: 네네.
1: 어떤
0: 네.
1: 곡입니까?
0: 지금 봄이라서 봄 노래 준비했어요.
1: 봄 노래.
0: 저희 선생님이 많은 곡을 작곡을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선생님 하신 봄 노래 모음을 제자들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춤꾼 이예림 씨입니다. 이예림 씨는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통춤의 멋과 예술적인 느낌을 더 많이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다른 춤꾼들과 협업을 위해서 우리 춤의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주실 무대는 입춤이라고 하는데요. 입춤은 전통춤의 기본 동작을 모두 담고 있는 춤이고요. 춤을 추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다스릴 때 추곤 해서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정도의 춤이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림 씨의 국수호류 입춤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이자 안무가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서울시 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투쿨이라는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중점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이제 무용이나 영상, 사진, 음악, 미술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아트 콜라보를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무용수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안트크루라는 단체를 잘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밀양의 흑방울토마토 농가.
1: 태연아, 보은이는 언제 와요?
2: 보은이 지금 오고 있을걸?
1: 어? 보은이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3: 자동이야!
4: 이 씨야, 천지다, 천지야.
0: 귀농에서 농사짓는 95년생 동갑내기 친구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귀농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기존의 농업 판도를 흔들겠다는데요.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조수민 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미안해.
0: 실수도 있지만
4: 친구고요.
2: 농부.
4: 농부예요.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0: 솔직 당당한 매력으로 쇼폼과 라이브 커머스 장악.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인생도 남부럽지 않게 즐기는 MG 농부인데요.
1: 잘한다!
4: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0: 시스템 갖춘 농사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고은희 씨와 채은 씨.
2: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화해야지.
4: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2: 맞다, 맞다.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4: 화이팅!
0: 95년생 MG농부의 발칙한 귀농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밀양,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봄을 이토록 기다렸던 건 이런 재미 때문이죠.
1: 잘한다!
0: 95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고은희 씨와 채은 씨.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는데요. 와, 채은 씨 웨이크보드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4: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2: 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4: 잠깐만.
5: 아니, 안 찼더라, 안 찼더라.
2: 어, 안 찼긴 해.
5: 그렇지.
2: 이제 하나도 안 찼다.
5: 그래, 그렇지.
0: 이번에는 고은희 씨 차례.
5: 턱 들어, 턱. 턱 들어서 여기만. 가만히 있어.
1: 파이팅!
2: 되겠어요? 그래.
1: 아, 따고 싶다.
0: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여고 동창. 생각해보면 그때는 매일 붙어 지내진 않았는데 요즘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5: 잘했어!
1: 일어난 거 맞아요?
5: 잘했어!
2: 느낌 왔어?
4: 물 맛있네, 오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근데 물이 따뜻해.
5: 진짜요? 일주일 전만 해도 추웠거든요. 네, 발 조심하고요.
4: 근데, 아, 여기 알죠, 이거? 전완근 털리는 거.
2: 아, 좀 잘 타시던데요?
4: 아니, 그래도 있잖아. 타야 된다 생각했을 때 뭔가 내 마음은 약간 탈 것 같았거든?
2: 내가 전환금 털려가지고
4: 오늘 수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망 보러 가야지.
2: 파이팅!
4: 가야지!
5: 파이팅!
4: 파이팅!
0: 틈만 나면 웨이크보드 타고 테니스 치러 다니는 친구지만 실제로 이런 여가 시간은 보너스 아닌 보너스. 고등학교 졸업 후 각각의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뭉친 건 다른 이유입니다.
2: 얼른 가자.
4: 할 거 많더라. 얼른 가자.
2: 가자. 이제 웬만큼 놀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4: 욕망을 벌러 가야지.
0: 사실 두 사람은 일대에서도 유명한 MG농부. 웨이크보드를 즐기던 곳에서 5분만 가면 두 사람이 농사짓는 농장이 있는데요.
4: 따따. 오, 여기 확실히 온도가 높다, 여기는.
0: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물질의 함유량이 더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흑방울토마토가 이들의 주 작물입니다.
3: 채연아, 오늘 토마토 한번 먹어봐.
4: 아, 먹어볼까?
3: 아, 나 이미 먹고.
4: 테스트. 먹고 있어.
3: 이미 먹고 있었어?
4: 근데 맛있네.
3: 계속 먹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먹는 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4: 안 되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0: 지난해 머리를 맞대고 농사를 계획했던 두 사람. 오랜 준비 끝에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3개월 차 흑방울 토마토 농부가 됐는데요.
4: 그래서 따는 게 제일 쉽다, 이거?
3: 그치. 나을 때는 돈과 직결됐잖아, 지금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아? 사랑으로 바라보잖아.
0: 놀 땐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땐 제대로 일하는 게 MZ식 농법. 연구하는 자세는 아니, 필수입니다.
3: 아니 어때?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 해외여행. 근데
4: 어떻게 갔어요?
3: 거기서 줄기 하나에 토마토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알이 다 달려 있는 걸 보면 약간
4: 더 신선한 느낌이 들겠네.
3: 그래서 와
4: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할까?
3: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항상 가면 마트 같은 데 보면 알지 우리 항상
4: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시세 확인하고
3: 이런 게 일상이 된 것 같아. 마트만 가면은
0: 11월부터 6월까지 수확이니 겨울부터 봄까지가 흑방울 토마토 절정기. 게다가 올해 과일 가격도 좋아서 판매할수록 흥이 난다는 초보 농부들인데요. 돈을 버는 재미만큼 책임감도 생깁니다. 16,000제곱미터 단독 하우스 8개 중 하우스 한 동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수확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 4시간씩 집중해도 허리며 다리 아픈 줄 모른다는 젊은 농부들.
3: 아, 진짜 많이 떴다, 맞지?
4: 어머, 땀난다, 이제.
3: 아, 어머니한테.
0: 그저 농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죠.
4: 오늘 수학 끝났슈.
3: 끝났슈.
4: 끝났슈.
3: 끝. 많이 땄다.
0: 5,000평 단독하우스 8개에서 일주일에 1톤 정도 수확하는 흑방울 토마토 농장의 진짜 주인은 채은 씨 어머니.
4: 양이 작네.
0: 고은희 씨와 채은 씨는 임대농 정도로 보면 되죠.
3: 오늘요? 조절을 좀 했어요.
4: 일부러요?
3: 조금 조절했어요.
4: 잘했어. 우리는 조절을 잘 안 해.
3: 아니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조절 안 해도 되니까. 버티지만 않으면 돼.
0: 젊은 애들 농사 짓겠다는 말이 예뻐 하우스 한동 내주신 채은 씨 어머니. 식당과 철물점을 운영하다 16년 전 귀농한 케이스라 두 사람의 귀농에 관대했습니다.
1: 예쁘기도 하고 잘해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좀 많이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6: 아 그런 게 또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또 이뻐 보이시는 거군요.
1: 안 이뻐요. 젊은 아들이 오늘 뭐 살기도 있고 오늘 뭐나 뭐든 잘 되면 되고
4: 그래 맞다.
1: 원래 농사 일이 하루 만에 뭐 잘 되고
4: 맞다
1: 시간이다.
3: 맞아.
0: 응원은 무한정이지만 계산은 칼 같은 게 이곳의 법칙. 모녀 관계, 친구 관계가 얽혀 있어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데요.
3: 토마토 배달 왔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아 여기 놔두면 안 되잖아.
0: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한 수익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눕니다.
3: 이게 토마토는 농산물이라 가지고 배송 좀 가다 터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급주의를 꼭 붙여야 돼. 그래도 우리 처음 했을 때 진짜 토마토 많이 터졌었잖아. 그 계속 방법을 생각하고 하니까
4: 택배박스도 몇 번이나
3: 아. 그때 우리 택배 박스 크기 못 맞춰가지고 몇 번이고 다 자르고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어.
0: 3개월간 1,2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났지만 포장 박스며 이벤트 상품 구입이며 초기 비용으로 인해 남는 게 없습니다.
3: 판매는 무조건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일하는 건 어머니한테 받고. 지금 3개월까지 다 적자라가지고 사실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나누고 그럴 게 없어요.
0: 귀한 농법이며 농사일을 배우고 칼같이 아르바이트비도 챙겨주시니 고은희 씨 입장에선 고마울 뿐이죠. 한참 늦어진 점심시간.
1: 여기요.
0: 오늘 점심 식사는 짜장면입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겠다.
6: 뭐.
1: 아, 근데 이거 좀 했습니다. 토마토.
6: 뭡니까?
1: 네. 조심해주세요.
3: 네.
1: 아니, 여기 주머니 있어. 됐어요. 커지는 거 아이가?
3: 떨어질 거 아니야?
6: 자. 잠시만.
1: 내 가져다 드릴게.
3: 이것도 내 가져다 드릴게. 갑니다.
1: 다음에 배고프면 여기 살아요.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맛있겠다.
3: 점심이다.
1: 오늘 좀 푸짐한데. 무리했는데.
3: 일하고 나서 먹는 짜장면이 좀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
1: 맞지? 국룰이지.
3: 국룰이다 진짜. 이사하고 짜장면. 일하고 짜장면.
0: 모두가 바쁘시고 밥상차릴 힘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1: 네. 맛있게 드세요. 네.
3: 그럼. 적자라서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0: 이제 흑자 돼서 이제 우리가 또 애기?
1: 감사합니다. 꼬꾸라길 바랍니다.
2: 그럴 날이 오겠지.
3: 와야지 와야지.
1: 그래 와야죠.
0: 무조건 할 거야.
2: 얼마 안 걸릴 거야?
4: 식성부터 일하는 스타일 모두 잘 맞지만 특히 잘 맞는 게 있다는데요.
0: 삼촌 있나? 삼촌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5: 없다 없다 지금.
0: 야 문 닫아야지.
5: 완벽 검진인데.
2: 맛있다 이가.
0: 와 맞네 진짜 맞네. 이야. 아니 오늘 안 따시나 본데.
5: 삼촌 이분 딸래도 더 맞네. 맛있겠네.
0: 와 씨.
4: 이웃 삼촌의 딸기 하우스.
6: 이거 어때?
2: 겁나 빨갛다. 우와.
5: 밥 먹고 딸기 먹고 여기 완전 풀코스인데.
0: 그러니까 난 이렇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5: 그래서 와야지 맛있지 않나? 삼촌이 저랑 친해가지고 맨날 몰래 먹거든요. 그래서 딱히 뭘 안 하세요.
4: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맛있다는 달달한 딸기.
5: 근데 맛있다.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4: 이럴 때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교복 입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다는데요.
0: 난 진짜
5: 후식으로 딸기가
0: 후식으로는 딸기가 최고야.
5: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작은 거 실제로.
0: 왜냐면
5: 그래야 여기에
0: 맞아.
5: 영양분이
0: 가기 때문에
5: 떼주고
0: 떼줘야 해.
5: 이렇게 작은 거 눈 감은 것들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데 영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0: 하면서 떼주면서 하나씩 먹고 토마토랑 같은 거죠.
5: 제 서리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먹는 거지. 맞죠?
4: 두 사람만의 합법적 딸기 서리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 택배 준비와 박스 접기 등 부대 업무를 위주로 일하는데요.
5: 내가 박스는 다 적어놨거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나는 닭팔러 가야 돼.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나중에 치킨 먹을게.
5: 좋아.
0: 갔다
5: 올게.
0: 어? 잘 가.
5: 어, 내일 봐. 아.
4: 세훈 씨는 어딜 가는 걸까요?
6: 이제 두 번째 일 하러 가야죠.
7: 아 그러면 몇 시까지?
6: 가게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7: 오, 하루가 엄청 기네요. 세훈 씨는.
6: 네 열심히 살아야죠. 걔도 언니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 퇴근할 수 있어서 겸업을 할 수 있어요.
4: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직 수익이 적고 자본을 늘리기 위해 치킨 가게도 운영하는 채은 씨는 매일 3시쯤 이곳에 출근합니다.
5: 다행이다. 포장 박스 없었는데.
6: 오늘 맞네요.
4: 농사와 자영업 둘 다 집중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채은 씨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5: 농사도 내 손을 많이 안 들이고 기계나 뭐 다른 인력을 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가게도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만 맞춰놓으면 나중에 더 제가 더 편하게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고은희 씨에게 일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고은희 씨와 다시 만났다는 채은 씨. 이후 채은 씨는 치킨 가게를 열게 됐지만 치킨집과 PC방 등 줄곧 자영업을 하던 고은희 씨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흑방울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채은 씨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에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기로 했는데요. 채은 씨의 엄마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순조롭게 농사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0: 자영업의 끝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0: 그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에서 오는 저는 발전 가능성을 좀 많이 봐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또 기회가 어떻게 잘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1: 일은 어차피 힘들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거고 그냥 서로의 그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는 고모님 가게에서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제 가게를 차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그때부터 잘 맞췄던 것 같아요.
2: 채은 씨가 가게 일을 보는 시간.
3: 순 요거는 봐봐. 요 사이에 나무 지금 여기 꽃이 피가 있잖아. 여기에 여기 순이 날 거야. 근데 요 밑에 거는 따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힘이 좋아. 힘도 좋고 탄력 이게 열매도 가가 커.
0: 그치.
3: 안 그러면 가가 작아져.
0: 맞아. 그러니까 이 작업을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3: 이거 요래 해놓고
0: 해서 올리고.
3: 이렇게. 이게 커도.
2: 고은희 씨는 채은 씨의 어머니께 농사 과외를 받는데요.
3: 아무것도 아니야.
0: 아니 나는 잘 안 되는데 집게가 안 잡혀.
3: 집게를 항상 요 속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빠지잖아. 여기 집게를 끈을 항상 요 속에다 넣는.
0: 넣고
3: 이렇게 넣어야 딱 걸려.
0: 야, 와 진짜 빠르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와. 이렇게 또 채은이 없을 때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또 따로 또 수업 받고 있어요.
3: 본 경험이 있다.
0: 아, 채은이는 또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더라고.
2: 하루빨리 일을 배워 채은 씨 실력을 따라잡는 게 고은희 씨의 목표. 마음처럼 쉽게 늘지 않지만 열정은 만점입니다.
0: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어머니도 지금 계속 보이죠?
2: 이렇게 일하다 보면 아침 8시에 시작된 일과도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0: 보면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퇴근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퇴근 시간 되면은 해가 알려줘요.
2: 집에 가는 길에도 미션이 있다는데요.
0: 확실히 배송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배달가 더 가고 10개 주고 배송 가야 돼요. 하루가 끝나면 배송 갈 거 가고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직접 전해드리고.
2: 밀양에 있는 농장에서 진영읍에 있는 고은희 씨 집까지 닿는 길 곳곳에 직접 배달을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주문이나 SNS DM 중고거래 앱을 통해 주문받은 것들입니다.
0: 식사 중이라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해서 2827 그 지금 식사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 앞에 옆에 놔두고 가도 될까요?
4: 아, 네. 그 제가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4: 네.
0: 네.
2: 돌고 돌다 보면 한 시간 가까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지만 대면 배달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많다는데요.
0: 씩. 들어가서. 4개씩 5개씩이니까
2: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죠.
0: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10개여가지고 네. 거기서 와서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2: 흑방울 토마토 10박스를 주문한 손큰 고객님.
0: 아, 제가 가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당근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이런 인연이 되는 게 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5: 다음 거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6: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네.
5: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해드리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사실은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판매.

0: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약간 더 약간 마음의 애정이 생기고 또 연락 오시거든요. 너무 잘 먹었다고 또 재구매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1: 집에 도착하면 7시를 훌쩍 넘기곤 하는데요.
0: 리뷰가 밀렸어.
1: 오자마자 스마트 스토어 확인.
0: 난 근데 이렇게 리뷰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거든. 그래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 진짜 너무 감사.
1: 고은희 씨 앞을 지키는 사람은 2년차 새신랑 현성 씨입니다.
0: 다 5점이시긴 하거든. 근데 딱 두 분이 3점을 남기셨어. 3점이란 리뷰를 처음 나는.
2: 근데 이게 왜냐면 토마토도 나도 흑방울토마토 처음 먹어봤을 때 좀 단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울토마토보다 남달았었거든. 근데 저분도 아마 흑방울토마토를 만약 처음 드시는 분이시면은 왜냐 일반 먹던 토마토랑은 좀 다르니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0: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점인데 무르지 않은 상품을 보내주셔서 맛있었어요. 하시고 3점을 달아주셨어. 이런 경우에는
2: 선택 안 했을 때 기본 3점으로 시작되는 거 아이가?
0: 그건 아니야.
1: 농사에 온 신경을 집중한 아내 곁에서 늘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는 존재인데요. 고은희 씨와 함께 자영업을 하다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 중이죠.
0: 이거 다 해간다 이제 좀 있으면.
2: 아니 물 좀 갖다 줄까? 물 있나?
0: 아 물 없다.
2: 나 물 좀 갖다 줄게.
0: 진짜? 갑자기? 리뷰 답변 완료가 됐나? 아 다 같이 리뷰가 작성이 되는 거구나. 땡큐.
2: 자.
0: 아! 아니 뭐야 웬일이래?
2: 뭘 웬일이야, 챙겨주는데.
0: 아니 난 저 화이트 된지도 까먹고 있었어.
2: 근데 이게 그냥 큰 건 아니라도 이런 거
0: 그래 큰 거 먹으면 살찐다.
2: 그래 살도 찌지 마.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얘가. 맞지?
0: 나 근데 그거 뭐야 저거 뭐야 초콜릿 데이 그거 안 챙겨줬잖아.
2: 나는 그거 초콜릿 데이 여자가 주는 거 아이가? 남자 주는 거.
0: 아니 내가 안 챙겨줬다고.
2: 아 나는 초콜릿 안 줘서 괜찮아. 난 네가 나는 네가 안 줘도 난 네 마음 알거든.
0: 무슨 마음?
2: 네가 내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거든. 근데 고은희 내가 안 주면 모르니까.
0: 와 맛은 무슨 밀크 맛이야? 와 근데 좀 감동이다.
2: 해피데이 보이제. 행복한 하루 보내라.
0: 좀 스윗한 사람이었네. 한 1년은 이제 사탕 안 사가지고.
2: 그렇지.
0: 이야기는 안 듣겠다.
2: 이 괜히 사탕 안 사줬다가 1년 동안 내년 화이트데이까지 온다는 거. 사준 그렇지.
1: 고은희 씨의 맞춤 피로 해소제는 바로 남편입니다. 고은희 씨 집에서 밀양에 있는 농장까지 가려면 아침마다 분주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혼생활 2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밤낮으로 바빠도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노력했다는 고은희 씨. 오늘의 아침 식사는 샌드위치랍니다.
0: 먹어야 또 이게 힘이 훨씬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바쁠 때도 웬만하면 챙겨 먹으려고 약간 노력하는 것 같아요.
1: 정성 들여 키운 흑방울 토마토도 빠질 수 없겠죠.
0: 맛있을지 모르겠다.
1: 간단한 샌드위치에도 맛과 멋, 영양까지 빠뜨리지 않는 야무진 성격.
0: 덮어주면 완성이. 이번 건 좀 더 예쁘게 된 거. 오빠! 오빠 샌드위치 먹어.
3: 완전 호텔 조식 같은데 잘했는데.
4: 보니야, 내 먹는데.
5: 맛있네.
6: 맛있다고? 응. 맛도 맛있는데. 토마토랑 많이 느껴지나?
5: 야채만 많이 나는데.
3: 잘 만들었다.
6: 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1: 마음 같아선 마주 앉아 함께 먹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6: 선크림 무조건 필수적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진짜 선크림 안 발랐는데 몸이 온 듯한 살짝만.
1: 농장까지 가려면 20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6: 하자 가다 보니까 제가 화분 하나 샀을 까 먹었어요. 지금 몇 시지? 빨리 가야 돼. 나 키가 어딨지 근데?
3: 차 키? 아 여기 없는데? 어딨지?
6: 나 진짜 너 오늘 진짜 많이 늦었다. 큰일 났다.
4: 옷 왜 또 찾아와봐?
6: 차키 차에서 안 꺼냈나 보다.
4: 아니
6: 아닌가?
1: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주 깜빡하곤 하는 성격. 농산물 택배 보낼 때도 송장을 빠뜨리고 갈 정도랍니다. 늘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친구가 챙겨줬죠.
4: 사이드미러 잠겨져 있어.
6: 아 얘는 어?
4: 있어봐. 집에 찾아봐야겠는데.
6: 아 출근 어떡하지?
1: 고치려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라는데요.
0: 이런 상황은 자주 있어요. 딱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잘 안 있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막 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4: 약통 있는데 있더라.
6: 아.
4: 너 고생하고 오늘 잘하고.
0: 갈게. 간다.
1: 그나저나 많이 늦어지진 않아야 할 텐데. 농장으로 향하는 고은희 씨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시간 농장 옆에 사는 채은 씨와 어머니는 벌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7: 채은아, 고은희 언제 와요?
8: 고은희 지금 오고 있을걸?
7: 농사 질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8: 맞지.
7: 그러면 밥 먹고 못 사는데.
8: 그래서 적자가 났나?
7: 회사라고 생각해봐. 잘리는 거야, 너거는. 회사에 뭐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러면 되나?
8: 안 돼.
7: 정시에 따고 가. 정시에 뜨거나고. 어? 고은희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0: 죄송해요.
7: 빨리빨리 댕겨.
0: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전입되는 거예요?
7: 네, 일찍 일찍 다녀요.
1: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말을 돌려보는데요.
0: 아, 전입될 거 맞네. 일 진짜 천지다, 천지야.
7: 그러니까 일도 늦고 출근도 늦고 이러면
0: 퇴근도 늦고.
1: 딸 채은 씨든 딸 친구인 고은희 씨든 실수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짜. 어머니. 농부의 기본은 성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7: 일 밀리기 싫어하는데 고은 씨.
0: 저요? 지금 제가 제일 빠른데 지금.
7: 일찍 일찍 출근하고.
1: 고은희 씨 또한 채은 씨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진 않습니다. 성실함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강조해온 부분. 다만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온 터라 정해진 출근 시간이며 일량이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기죽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되는 일. 그것이 MZ식 마인드라는데요. 문제는 일을 해도 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
7: 아, 근데 사실은 왔다, 이거?
0: 아, 그거 다 썼어?
7: 어.
1: 도전하고 싶은 일도 많고 시작한 일도 많은데 수확과 선별 그리고 택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흐릅니다.
0: 바쁜 기라 바빠.

0: 어머니의 농장일까지 하려면 흐르는 시간을 잡아두고 싶을 정도. 아직 배달도 못했는데요.
1: 어,
2: 전화 배달하러 왔는데.
1: 어, 아니 이거 갖다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3: 오빠가 너무 힘들겠는데.
2: 아, 어차피 근데 나왔어야 돼가지고.
1: 아, 그래요?
2: 자세가 지나가요.
4: 발진한테 10원짜리도 못 벌면서 이 맨날 나 뭐 스파이팅까지 일 시켜 해야 되겠잖아요. 버려도 싫어. 아, 문제야.
1: 아니야.
3: 뭐? 문제 맞지?
2: 두 버스 가는 거 아이가?
4: 맞아.
0: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편. 휴가 땐 배달을 도와줍니다.
1: 이거 오늘 딴 거야.
2: 나중에.
1: 아니 지금 먹어.
2: 맛있냐?
1: 오빠 너 따야 돼, 곧.
2: 어? 왜? 뭘 따? 도와서 따가야 된다고?
1: 장난이지, 오늘 다 땄는데.
4: 밭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1: 밭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그래.
2: 저는 저는 그거에 딴 거. 이제 갈게. 배달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 급.
4: 일 안 시킬게요.
2: 배달한대?
1: 너 다음에 새참 들고 온대.
3: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
2: 네.
0: 이렇게 든든한 남편 덕분에 고은희 씨는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1: 내가 얘를 들고 살살 흔들게 꽃대 잡고 그러네.
0: 농사 일상을 담은 짧은 동영상으로 SNS 홍보를 해온 두 사람.
1: 해서?
3: 얼굴 나오게 찍어요?
1: 네, 옆모습 나오게 찍어가지고 되게 살살 흔들게 이렇게.
3: 아, 노래 있으려고?
1: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3: 너무 좋네. 근데 아가씨 맞아요? 아줌마 그 아닌가요?
1: 그때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어? 조심히 힘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붙어줘.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3: 자기다 이거.
1: 미안해. 일수도 조심히 찍어야 돼. 혼자야지.
3: 응급처치.
1: 응.
3: 싹 이렇게 말 올려가지고
1: 어.
3: 붙을 때까지.
1: 올라갈 수 있게 붙을 수 있게.
3: 엄마까지 비밀.
1: 붙을 때까지 비밀 지키기다.
3: 근데 이거는 붙는다.
1: 응.
3: 이거는
1: 응.
3: 완전 꺾인 게 아니라가지고
1: 오케이.
3: 붙을 것 같아.
1: 좋았어. 오늘 리스.
0: 가지가 부러져도 몇 시간 붙여두면 티 안 나게 붙을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흑방울 토마토라 다행입니다.
1: 택배 작업하고 마무리해가지고.

0: 도와줄게요.
1: 네. 오늘 더 마음이 급한 이유,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라이브 커머스 준비가 잘 돼가고 있어요.
0: 아, 미안하다. 저희 이거 택배만 다 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2: 몇 개 남았어요, 택배?
0: 택배? 한 3개? 4개?
2: 아, 다 했네요.
0: 네, 네.
2: 그럼 라이브 이거 끝나고 나면 라이브 커머스 바로 네. 바로 해보자.
0: 좋아요.
1: 이웃마을에 사는 또 다른 청년 농부 귀농 선배의 도움을 받아 오늘 라이브 방송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2: 약간 그런 느낌 좋다.
0: 그런 느낌.
3: 많아요.
0: 사주세요. 아, 사주세요.
4: 좀 해라.
0: 가볼까 일단? 아, 따뜻해. 너무 따뜻하다.
3: 여기는 괜찮죠?
2: 괜찮은데 여기 여기
3: 여기가 물이 넓어가지고
2: 좋은데? 한 번만 서.
3: 아, 여기 앞에 서고?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명 앞에 서고 넌 약
0: 저 솔직히 100개 팔고 싶어요 지금.
3: 아니 근데 많이 팔면 안 돼. 왜냐면 2,000원 할인하면 돈 남는 게 그러니까, 거의 없어.
2: 타임 세일 한다.
3: 그렇게 해야 돼.
0: 멘트 우리 어떡하지?
2: 아니 내가
0: 아무 준비 안 했는데
2: 뭐 처음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물어봐 줄게.
3: 너무 좋지.
2: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 그냥 그거에 대해 답변만
3: 인터뷰 하는 되니까. 것처럼
2: 그냥 인터뷰.
1: 첫 라이브 방송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3: 짜라. 네.
2: 자, 시작합니다. 오, 두 명.
3: 안녕하세요.
2: 인사, 인사, 인사.
0: 안녕하세요. 인사.
2: 세 명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0: 우와,
3: 저희 농장이에요.
2: 먼저 소개 한 번만 농장에 대해서.
0: 친구고요.
3: 농부.
0: 농부예요.
2: 요즘 그럼 근황 한번 깔끔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의.
3: 아침에 일어나서 토마토 따고 선별하고 박스 접고.
2: 안녕하세요. 어제 주문해서 오늘 받았어요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맛있게 드세요.
0: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이게 기준에
3: 최고의 단도.
2: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이렇게.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1: 이웃 농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라이브 방송.
0: 토마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2: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 떨린다.
2: 됐어요? 16명밖에 안 봤는데 4명이나 결제하셨어.
3: 와, 대박이네.
0: 그럼 거의 몇 프로야? 대박이네.
2: 그러니까 준비만, 너희가 준비만 좀 하면 이건 금방 확 올라온다.
3: 아, 진짜 그 신기하다.
2: 그때 주말에 할 때 2,000명? 그때 2,000명이었나? 그렇게 들어오시거든?
0: 네, 도와주셔서 그렇지 저희를 힘으로는 좀 힘들어요.
2: 네, 가능하다. 이렇게 확대해서
5: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아요. 다른 부분 혹시 아무도 했던 내용.
1: 모니터도 꼼꼼히 해야 다음에 더 나은 방송을 준비할 수 있죠.
0: 다음에 우리가 100개까지 팔 수 있도록 한번 파이팅 한번 하자고.
3: 아, 그래.
2: 100개
1: 하루 일정을 마치고 고은희 씨가 찾은 곳 밀양의 한 지역에 사놓은 땅입니다. 귀농 전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어 매입한 9,000제곱미터 땅이라는데요.
0: 밥이랑 해서 땅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무슨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1: 청년 창업농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땅에 블루베리를 심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수업을 들으며 무료 토양 검사를 알게 됐습니다. 농지에 흙을 퍼서 가지고 가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토양의 상태와 전문적인 견해, 토지 성질에 맞는 비료를 알 수 있다는데요.
0: 봐봐요, 저 진짜 열심히 지금 힘주고 하고 있는데 흙이 안 나와. 근데 이거 진짜 돌인가? 왜 안 퍼지지? 다시 좀 깊게 봐야 되나?
1: 힘이면 장정 부럽지 않은데 땅에 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0: 와, 이거 팔 수 있는 거 맞나? 살짝 고민이 많이 되는데.
1: 다른 위치에 가서 재도전.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0: 와, 이것도 돌이다.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땅을 처음 파보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봐야겠다. 들고 가봐서 조언들을 많이 하죠.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돌도 하나 챙겨가고 요 정도 되겠지. 가지고 느낌이 심상치 않아. 여긴 더 심상치 않아. 어? 이게 좀 다른 흙인데?
1: 농사 3개월 초보지만 들은 풍월은 많습니다. 땅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데 어느 곳은 돌땅이고 어느 곳은 지른 땅. 균일하지 않은 이곳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0: 됐어.
1: 만에 하나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큰일. 마음 급해진 고은희 씨, 그 길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는데요.

0: 신우이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향한 고은희 씨.
1: 똑같은 흙처럼 보이긴 한데 색깔이 묘하게 다르단 말이지.
2: 아니, 아니 이거 분석해왔는데
1: 지금 약간 잘 모르겠는데.

0: 이거는 한 필지에서 이렇게 네. 넣었어요?
1: 한 필지에 나눠서 이렇게 저기 가서 감을 하고 여기가 오른쪽 감을 하고.
2: 농지를 크게 나눠 열 군데 흙을 퍼서 섞은 후 시료를 준비해가면 분석해주는 토양 검사.
0: 작물은 블루베리.
1: 네.
0: 있습니다.
1: 이거는 언제쯤?
0: 실험하는 데 3일 걸리니까 목요일 오전 중에 카톡으로 일단 문자를 갈 거예요.
1: 아, 네.
0: 하고 한 2, 3일 있다가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결과지를 보고 난 후 밭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3: 아, 근데 이 팩 한번. 잠이 너무 수면팩 아이가?
1: 아니요, 이거 그냥 얼굴 이거 열 받으면 얼굴이 노화가 빨리 온단 말이야. 내가 요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바른다? 일단 볼 부분에는 두껍게 발라야 돼. 왜냐면 나중에 뗄 때 두껍게 발라야 잘 떼져. 저희는 약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계속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제가 한번 팩 해보고 있어요.
3: 아니, 지금 그래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 예전에 맨날 밥 혼자 먹었는데 지금 밥 같이 먹잖아 이제.
1: 그건 그래.
3: 그래, 그것만으로도 난 엄청 크다 생각하지.
2: 배달해준 것이 고마워 시작한 팩인데 남편과 있으면 장난기가 발동.
1: 원래 팩은 입을 막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때? 괜찮아?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해봐. 뭔가 불안한데 벌써? 입 닫으라고? 나 입에 안 할 거야. 입에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르기 쉽지 않은 걸 오빠도 느낄걸?
2: 함께 있으면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1: 잠시만.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시원하네. 얼마 걸 정도 남았어?
3: 응?
1: 다 했다.
2: 자영업 할 때는 바빠서 못 누렸던 신혼의 달콤함. 요즘 못다한 신혼 생활을 더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데요.
1: 저 어때?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온다.
3: 아, 이제 말을 써.
1: 거기만 떼면 되겠다. 나 이제 떼야겠다. 잘 떨어지는데? 개운하구만.
3: 아프리카 족장 그거 원주민 화장해 놓은 것 같은데.
1: 내 얼굴 좀 웃겨? 아니, 오빠가 눈썹 밑에 발라서 그렇잖아.
3: 아니, 그건 니 다 떼졌다.
1: 내가 예쁘게 발라달라고 했는데 눈썹 밑에 발라서 가지고.
3: 완전 미스코리아처럼 발랐는데.
1: 미스코리처럼 발랐다고?
3: 그렇게 좋았던 판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좋네.
1: 아니, 캐리라인을 좀 알아본 것 같지 않아?
2: 모든 게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여유랍니다. 쉬는 날을 맞아 오일장을 찾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 시골의 오일장은 보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을 주는 곳이라는데요.
4: 와, 신기하다.
1: 역시 뻥튀기가 뻥해야 이게 시장에 온 기분이 난다니까.
4: 저기 토마토 있는데.
1: 진짜네? 토마토. 아니.
4: 큰 건 있는데.
1: 그러니까 큰 건 있는데 방울 없다.
2: 시장 조사를 나온 걸까요?
4: 사장님, 저희 방울 토마토는 없어요?
5: 방울이 너무 비싸요.
1: 아, 비싸가지고.
5: 2kg야 지금 2만 원, 원가 2만 원. 시장에는 안 맞아. 지금 가격이 전체로 다 비싸요.
1: 맞죠.
5: 재래시장 살 가격이 안 돼.
4: 아니, 요즘 다 비싸.
1: 그러니까 비싸긴 해.
5: 올해는 작가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1: 맞아요. 2kg에 2만 원이면은.
4: 우리가 거의.

0: 거의 원가에 밥. 응.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
1: 응. 이 적자에 대한 이유가 있었네.
0: 응.
1: 나는 그립나? 응. 근데 이게 최고 아니야?
2: 이걸
3: 달라. 제일 큰데.
0: 당근 좀 주세요.
1: 이거 3,000원이에요?
4: 어. 시장 물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일이며 채소며 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작황도 안 좋아.
1: 안녕하세요.
4: 농부에게도 시련인데요.
1: 안녕하세요.
0: 옥수수는 얼마예요?
5: 예, 절절이고 절절이.
1: 아, 이거 이게 찐맛 아니야?
0: 잘옥수수.
1: 이거 사자. 아, 몇 개인데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 열심히 농사를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 체인, 아 체인인 것 같아.
0: 이거 어때? 할머니 같나? 와 이게 진짜 그거다. 당신인 것 같지? 맞지?
1: 그럼 앵두 커플 하자.
0: 앵두 커플 하나 할까?
1: 어. 근데 이게 꼬꾸 내 머리가 큰 거가.
0: 나도 더 잘 안 들어가. 원래 이런 건데.
1: 그, 아 반대로 낀 거예요?
6: 마스크 있어 안에. 머리 마스크 딱. 아 머리 머리.
1: 나는 마스크 안 쓸래? 안 쓸래?
0: 나는 개 안 나왔네? 개 안 나. 개
1: 아니.
0: 할 때 짜는 거 보였다.
4: 사실 오늘의 목적은 캠핑입니다. 함께 농사 짓고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곤 한다는데요.
1: 당근 좀 넣고.
0: 와, 야 진짜 맛있는데?
1: 다 먹을 수 있지?
0: 당근은
1: 당근 넣고.
4: 캠핑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1: 뭐야, 왜 이렇게 덩어리로 가?
4: 오늘의 요리사는 고은희 씨. 채은 씨가 좋아하는 카레를 준비했는데요.
0: 우와, 신기하다. 맛있겠다.
1: 그치?
0: 응. 완전 냄새 죽이네.
1: 다 먹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하자. 계속 이야기하게. 고기 많이.
0: 감사합니다.
1: 예.
0: 발이 바뀌었네요. 혼자 한잔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4: 동갑내기가 함께 일하며 싸우지 않는 건 이런 시간을 가지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겁니다.
1: 와, 진짜 맛있다.
0: 응.
1: 와.
0: 혼자 선택 주기자.
1: 픽 너무 좋았어.
0: 요즘에 진짜 먹었거든요.
1: 와.
0: 이거 아직 다 먹어. 맛이 맛있지.
1: 맛돌인. 감정 안 익었어.
0: 조금 덜 익으면 시켜.
1: 아니. 진짜 많이 익혔는데 감정 안 익었지?
0: 원래 감자가 좀 익혀.
1: 근데 약간 설익은 게 맛있어.
4: 같은 목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0: 우리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환해야지.
1: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 소고기 먹자.
0: 맞아, 소고기 한 번.
1: 여기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0: 맞다.
1: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가야 돼.
0: 소고기 카레로 이제 바꾸자. 흑자 돼서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1: 화이팅! 1등 하고 싶다!
4: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그때는 각각의 꿈을 응원했지만 지금은 함께 꿈꾸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1등을 달성하고 다양한 작물로 농사를 늘려가겠다는 당찬 목표. 29살이 된 두 친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7: 가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잘 팔아야 되는데 우리 딸 부자 되게. 하우스 가서 일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되겠네. 살이 은근히 쪄가지고.
8: 또 한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어.
1: 근데 이번 달에는 흑자가 될 것 같아. 엄마는 날 응원해줘야 해.
7: 아무튼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2: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1: 요똥!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면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진정한 자유인은 here now, 지금 이 순간. 미래, 내일도 아니고 이따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그냥 두려움이 없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남이 하는 거, 아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인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는 제가 홍신자가 지금 없죠.

0: 안녕하십니까.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 모두가 꿈꾸는 본능이죠.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또 실천하는 춤꾼이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몸짓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전위무용가이자 명상가 또 작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장르인 분이죠. 자, 춤추는 자유인 무용가 홍신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선생님 되게 영광이에요. 이제 방송에서는 실제로 꽤 오래간만에 뵙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1: 요즘 책 좀 준비하느라고 책이 그래서 이제 한 2년 준비해서 이제 나왔고요.
0: 네.
1: 아, 제목은 알고 계시죠?
0: 네네. 네.
1: 또 이제 여기 댄스 페스티벌 시드 그것도 몇 년 만에
0: 네네네.
1: 그동안 공연 예술이 스톱됐었잖아요.
0: 코로나 때문에.
1: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주에서 네. 그냥 뭐 조용하게 지내고
0: 있죠. 아, 근데도 오늘날까지도 무용에 관한 그런 일을 꿈꾸고 계시고 또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하루가 이렇게 진행됩니까?
1: 예, 그날 다르지만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 우선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베드에서 일어나기 네. 전에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고 아침을 먹어야 되겠더라고. 안 먹으면 한 이제 11시쯤 되면 좀 기운이 빠지고 예. 젊었을 때는 뭐 아침을 넘겼는데
0: 상관없죠.
1: 네.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때 되면 이제 뭐 바다를 물을 보러 가고 저는 물을 좋아해요. 바다를 갈까 네네. 걸으러 갈까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좀 걸을까 뭐 그때 다를 거 아니면 누구하고 또 점심을 먹을까
0: 예.
1: 또 새로운 레스토랑 있다면 그런 데가 뭐가 있나 가볼까 뭐 그냥 그날
0: 근데 그날 그게 다 나중에 무용이나 책이나 뭐 하여튼 예술 작품으로 나오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연세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한 편이에요.
0: 그 선생님만의 건강 비결이 있을까요?
1: 아, 비결이 있죠.
0: 뭐예요? 알게 주세요.
1: 저는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이 호흡을 안 하더라고.
0: 아, 호흡을?
1: 안 해요.
0: 예.
1: 그냥 물론 하고는 있는데
0: 그거는 호흡이라고 보시지 않는군요. 네.
1: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호흡을 자주 되도록이면 항상 하고 또 스트레스가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0: 그렇죠.
1: 살다 보면
0: 예.
1: 그럼 스트레스 같은 게 떠올랐다 그럼 스톱 go away 가라 지우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망상 내일에 대해서
0: 걱정.
1: 미래에 대해서 예. 그런 거 떠오르면 스톱 또 과거에 어떤 일들이 또 안 좋은 일들 뭐 또 좋았던 일도 떠오르면 스톱.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에 중심.
0: 야.
1: 호흡을 놓치지 마세요. 호흡을 자기가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Right? 이렇게 몸을 이렇게는 안 하고 가다 있는 데서 호흡을 하고 있구나 호흡을 안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보통 때 다 잊어버리고 있죠 호흡.
0: 네네네. 예. 춤추는 걸 뭐. 저는 선생님과 말씀 동안에 술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아요.
1: 근데 항상 쉬고 있는 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 호흡을.
0: 이게 또 되게 어려운
1: 그거 일이지. 의식하고 있고 내가 딴 생각 안 하는 거. 망상 뭐.
0: 근데 자유라는 그 말이 진짜 딱 어울리는 그런 삶입니다. 최근에 무용가 50주년을 기념하는 자서전 에세이 생애 마지막 날까지를 펴내셨습니다. 세계적 명상가 홍신자의 인생 수업이라는 부제가 담겨 있던데 이게 인생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습니까? 예.
1: 제가 80을 이렇게 넘게 살고 예. 또 그냥 평범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대로의 어떤 지혜와 또 그런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야, 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예. 그러는 것이 이제 그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지 않으면 놓쳐요.
0: 맞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제주에 있으니까 예. 뭐 저는 한 군데 오래 못 살아요. 제주도 간 지 한 이제 5년쯤 되는데
0: 네네네.
1: 그 정도면 또 충분하지 않나.
0: 그럼 또 다른 또 지역으로 또 옮기실 예정이시군요. 아 좋습니다. 무용가 홍신자라는 이름 뒤에 늘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바로 자유인데요. 예. 생애 마지막 날까지는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매일 어제보다 자유로워진 나를 느낀다. 어떻게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까? 예.
1: 그러니까 순간순간
0: 네네.
1: 내가 어디에 매인 것이 생각이 몸보다는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지 않나 그걸 항상 체크하죠. 어딘가 매여 있다. 매여 있다는 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0: 에이.
1: 그러면 오케이.
0: 거기서 스탑.
1: Go away.
0: 야, 선생님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자유. 사전적 의미와 자유인으로 사시는 선생님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정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예, 진정한 자유인은 이제 앞으로 나올 책에도
0: 네.
1: 강조하는 게 있지만 항상 here now, 지금 이 순간
0: 네. 네. here now
1: 그냥 네. 미래, 내일도 네. 아니고 이따도 아니고 과거, 어제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깨어있어야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딴 생각에 빠져갖고
0: 예.
1: 완전히 망상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자유, 뭐 명상 뭐 이게 다 지금 here now 여기에 있어라.
0: 예.
1: 왔다 갔다 위아래 이렇게 하지 말고

0: 이제 그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서 이제 쉼 없이 공연을 펼쳐 오셨는데요. 처음 무용가로 데뷔하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1: 처음 이제 데뷔는 1973년. 그러니까 올해가 만
0: 50주년이죠. 예.
1: 그래서 50년 전에 뭐 뉴욕에서도 이제 데뷔했지만 한국 국립극장에서 했죠.
0: 어떤 작품이었어요?
1: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제레.
0: 제레. 아. 이게 이제 예술가들에게는 첫 무대가 진짜 남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그 50년 전 미국에서도 공연했었던 그 제목이 바로 제레였습니다.
1: 저는 그동안 이제 30년 넘게 살면서 쌓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울분 같은 거, 그런 걸 터뜨리는. 그래서 무대에서 고급 곡도 하고.
0: 곡도 하고. 예.
1: 뭐 옷도 갈아입고. 예. 뭐 이런 굉장히 그 에반가르드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냥 두려움이 없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남이 하는 거, 아,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인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는 제가 홍신자가 지금 없죠.
0: 그것도 데뷔 무대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조금 조금씩 인정을 조금 안 돼서 네네. 큰 데뷔는 아니라도 네네네. 인정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과감하게 했죠.
0: 근데 이제 데뷔 공연 제레는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가족사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1: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원동 팀이 돼가지고 네네네.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가 남겨 있습니까?
1: 그때 이제 좀 언니가 있었는데 네. 젊은 나이에 갔어요. 아, 그래서 그게 좀
0: 하셨군요.
1: 안타깝고 또 그걸 배경으로는 한국사 여인 여인 남전역이 어떤 그런 게 함께 이제 곁들여지면서 아 이니시 처음 그건 그거였지만 이것저것 다 한국 여인사의 표현이었죠. 슬픈
0: 가족의 얘기로 우리나라 전체 얘기를 대신 하는 거군요. 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0회 이상 공연할 정도로 주목받은 작품이고 서울 공연에서도 매진 사례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1970년 되면은 이게 관객들도 상당히 보수적일 때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좀 억압된 시기였잖아요. 장발도 안 되고.
0: 안 되고 미니스커트도 안 되고 뭐 다 그럴 때죠.
1: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그냥 숨통이 터진 거죠. 또 광고에 획기적으로 센세이셔널하게 천우명의 상륙 뭐 막 하니까 이건 또 뭐냐 하고 다 학생들이며 전부 다 왔죠. 물론 표가 매진돼 그랬지만 그게 하나의 그냥 숨통이
0: 터지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 눈빛을 보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딱 숨통 여기서 터뜨리고 간다.
1: 제가 그때 무대 위에서 곡도 했지만 네네네. 또 옷도 갈아입고 네네네. 거의 누드로 갈아입고 네. 또 뭐 곡

0: 욕도 하고 뭐 이것저것 충격적인 걸 많이 했죠. 저는 그게 필요해서 했지만 뭐 일부러 충격적인 걸 노린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제가 자연스럽게 팔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전공을 바꾼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몇십 년 전에
1: 전공을 어디서 어디로?
0: Right. 그러니까 다른 뭐 경제를 했다 네네네. 이과를 하다가 문학으로
1: 무용으로
0: 뭐 미술 뭐 이걸 그게 나중에 제가 또 만나면 선생님 그때 공연 보고 저는 전공을 바꿨어요.
1: 너무 보람되고 그러시겠네요. 예. 자, 재례 이후에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공연이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1975년 현대음악제 무대에 올렸던 작품 미궁. 예. 근데 전임 무용가 홍진아 선생님께서 가야금 명인 황병기 씨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만남 자체가 파격적이었는데 어떤 작품이었어요?
0: 예. 아니 저는 이제 73년도 한국 와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라인이 없어갖고 그 황병기 선생님 친한 분이 네네. 소개를 해서 황병기 선생님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미궁은 그 다시 2년 후에 75년도 그 공간사
1: 공간사
0: 아, 네. 공간사에서 초대를 했었죠. 그래 첫날은 홍신자 이제 무용이었고 또 그때 국립극장에서 네. 두 번째는 세계 현대음악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동안 혼자 연습해온 보이스 트레이닝을 예.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전의 무용이라면 좀 말이 그렇지만 익스페리멘탈한 그 작품을 하려면 때로는 소리도 필요하고
1: 그럼요. 그것도 무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0: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도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 콜라보했지만 한국에 와서 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황 선생님한테 보이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 악기 하는 분은 하고 그 본인이 하고 싶다 뭐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제가 보이스는 네. 저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또 황 선생님 그러면 거기에 또 맞던 자기 나름대로의 네. 가야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거죠.

0: 한국의 로봇가 들어온 것은 5, 6년 전쯤. 아직 로봇을 주력으로 할 만큼.
1: 아니, 근데 황병기 선생님 작품 색깔과 조금 달랐어요.
2: 전혀 달랐죠.
1: 예.
2: 전혀.
1: 어떻게 그런 작품을 이제 아니, 제안하시는지.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완전히. 완전히 딴 세계
1: 네.
2: 작품이잖아요. 이 보컬이.
1: 네네네. 네.
2: 그리고 그 내용도 뭐 울고 웃다 네. 뭐 뭔가 따라오니까 아 옛날 그런 식으로 가야 그럼 할 수 없죠. 새로운 걸 해야지.
1: 예. 근데 이거 오 저는 이제 새벽에 들었는데 머리가 쭈뼛쭈뼛했는데요.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제 소복을 입으시고 이제 앉아서 목소리 연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너무 무섭다고 관객이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2: 예, 그랬대요. 저는 모르지만 네. 듣다가 못 듣겠다고
1: 와.
2: 미쳤다고.
1: 예. 근데 그거를 이해하신 관객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2: Right, right, right.
1: 예. 참 놀랍습니다. 이후 황병기 선생님과 이제 여러 작품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무용과 한국 전통음악의 만남이죠. 50년 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두 분이 서로 통하신 거죠?
2: 그랬죠. 아니 우선 그 제가 처음 와서 공연할 때
1: 네.
2: 이미 굉장히 성공적으로 센세이셔널한 네. 이벤트였잖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또 초대돼서

0: 왔을 때도
1: 네네.
0: 우리 그 인연과 역사가 있으니까 뭐 친근했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네네.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문을 하면 아 좋다 위켄드 뭐 이런 식입니까? 가까워지죠.
1: 근데 그 두 분은 원래부터 만나기로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의 작품 세계가 진짜 이렇게 두 분이 합쳐서 두 분의 색깔만 아니라 또 다른 색깔을 나타낸 거잖아요. 예. 자, 지난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6회 서울 세계무용축제에 오르셨는데요. 그 대학로에서 1인 단독 공연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불 위해서라는 작품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불 위해서.
0: 이불 위해서. 네. 아, 우리가 이불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1: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죽을 때도
0: 예, 예. 죽을 때도 이불 위해서 예, 죽고 예. 그러니까 1, 2부로 나눠지는데 예. 1부는 죽음.
1: 죽음.
0: 예. 2부는 탄생.
1: 아, 근데 그거를 탄생부터 안 하고 예. 죽음부터 먼저. 예.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두 작품이.
0: 죽음과 탄생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1: 아, 그렇죠. 예.
0: 예. 우리가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꼭 순서 우리를 태어나고 죽고
1: 그걸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
0: 예. 그거 그럴 수도 아니지만. 있지만 또 죽고 예. 또 태어난다.
1: 이불 위에서 그 제목 자체가 상당히 전 충격적이에요.
0: Right, right.
1: 예.
0: 저도 이불 위에서 춤추니까 편해요. 좋아요, 좋아요.
1: 예. 근데 공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였는데 60분 동안 혼자서 온몸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거잖아요. 체력적으로는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0: 아, 이불 위에서 추니까. 이런 데 서서 뭐 도시 이런 게 아니라
1: 예, 예, 예.
0: 좋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깨면 또 몸을 이불 위에서 많이 움직여요.
1: 아.
0: 예. 그러니까 탄생같이 예. 다리도 들었다가 뭐 발가락도 또 빨다가
1: 예,
0: 뭐
1: 예, 예.
0: 그냥 자연스럽게 또 예. 잠자기 전, 또 이제 그 몸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풀어야 되니까, 어. 또 자기 전에
1: 네.
0: 그런 이제 동작을 좀 하죠.

이번 공연의 중점은 아무래도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그 어떤 작품적인 그런 완성도보다는 홍신자 선생님께서 좀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좀더 중점을 두고 연출적인 어떤 그런 컨셉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홍신자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홍신자 선생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자유의 몸짓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초월적인 어떤 그런 세계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죽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이 또 다른 통로, 삶으로 가는 통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대비들을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곡소리와 또 그것들을 초월해서 새로운 또 지경으로 향하는 홍지자 선생님의 어떤 웃음소리 그런 것들을 대비를 좀 시켰던 그런 지점들이 좀 인상 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진자 선생님께서 뭐 워낙에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도 하셨고, 그리고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자세도 그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집착,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그런 주위의 억압이라든지 어떤 그런 삶의 일상성에 매몰되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시겠다는 그런 지점은, 예, 저희가 좀 지금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따졌을 때는 세계 1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인생낭독인 오늘은요, 온몸으로 자유를 노래하는 한국 1세대 전임의원과 홍신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32에 이제 무용가로 데뷔하셨는데요. 근데 대학 전공은 영어 영문학과예요. 무용가의 길을 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1: 저는 그때 한국에서 뭐 가서 배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은 가야지 하니까 영문학을 했죠. 미국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내 가슴으로 딱 가슴을 치는 이런 필드가 없는 거예요. 다 뭐 이런 거 성공 뭐 메탈 뭐 이런 거 다 연결돼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이제 무용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아무 이제 무용은 그 나이에 아무 보장도 없고 뭐 웃긴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그거 왜 그런 쓸데없는 드림을 다들 반대했지만
0: 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랬지만
1: 예, 근데 저는 다른 게 오는 게 없었어요. 춤을 본 이후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
0: 예. 근데 32라 그러면 결코 어리거나 젊은 나이는 아닌데요. 이제 예술가에게 있어서 살아왔던 배경이나 환경은 이제 작품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실 정도면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1: 저는 6.25 때 10살이었으니까 그 비극을 많이 봤잖아요. 네. 또 당하고. 그리고 또 충청도의 남전여비. 그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 사회에서 나는 탈출이다. 오. 그 길은 탈출이라는 건 오직
0: 유학
1: 가는 거다.
0: 근데 뉴욕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전여비 사상에 대해서 탈출하겠다는 생각도 하기가 힘든 때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이제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또 알윈 니콜라이 그 사람 문화에 들어가면서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방가르드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뉴욕에서 보낸 시간이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시간이죠.
1: 예, 그렇죠. 뉴욕이 없었으면 네. 달랐죠. 처음 춤을 보게 된 것이 그분의 네. 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0: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춤이라는 춤은 다 봤고 연극이라는 연극은 다 봤지만 예. 그분의 그런 무슨 심플한 테크닉 그런 이제 스튜디오가 열린 데가 있었어요. 오픈된. 그러니까 전문학교 같은데. 아. 그래서 쉽게 얻을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가서 시작할 수 있는.
1: 있었어요. 예.
0: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고 네. 예, 거기에서 그 2년 과정인데
1: 네네.
0: 그 수업이 굉장히 오픈돼가지고 꼭 전문가 아니라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만난 거죠.
1: 그 니콜라이 선생님도 홍신자 씨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근데 뉴욕 생활 중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0: 많죠. 예. 그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해요?
1: 아, 그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0: 그래도 예. 이제 뉴욕이 치열하잖아요. 살아남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부도 뛰면서
1: 네, 네, 네.
0: 또 공연들도 보면서 또 트레이닝도 하면서 아. 뭐 잠은 뭐 몇 시간 자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다람쥐 같이 그때 뭐 웨이트레스 탔고
1: 아, 웨이트레스
0: 그래서 주문을 잘못 받아갖고 맨날 긴장 이게 발음이 네. 뭐 프렌치 프라이 하면 프랭크푸르트인가 뭐 하여튼 이게 그래 실수도 하고 맨날 이게 뛰었죠.
1: 미국에는 워낙 다인종 그 사회니까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발음 그 슬랭들이 많으니까 네네, 슬랭. 이게 발음이 정확지 않을 때도 네. 많고
1: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용가로 인정받으시면서 활동하시다가 자 1976년 인도로 가서 세계적인 명상과 라즈니스 만디르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인도로 떠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0: 제가 뉴욕에서 있는데 그렇게 인텐스하게 살고
1: 네.
0: 또 성공이라는 것까지 취했다면 좀 그렇지만
1: 네, 네, 네.
0: 뭐 공연할 때마다 뉴욕 타임스에서 써주면
1: 네.
0: 성공한 거죠.
1: 네, 네, 네.
0: 그 뉴욕 타임스 한번 나오면 이제 리타이어한다는 사람도 그때 있었어요.
1: 맞아요. 예.
0: 아 그런데 그 뭐 매번 나오니까
1: 예.
0: 이야 이 정도면 뭐 내가
1: 성공했네. 이렇게.
0: 뭘 또 계속 하냐. 그 다음에 세계로 가자. 그 다음은 뭐냐. Who am I? 나는 어디서 왔을까. Why? 뭐 why 이게 모든 게 why 왜 이러냐.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인간의 근원 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찾자.
1: 야.
0: 다 버리고 이제 전부 훌훌 벗고 뉴욕을 옛날에 왔듯이 다시 떠나는 거예요.
1: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근데 이제 라즈니스의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제자라고 들었습니다.
0: 제자가 많았어요.
1: 아.
0: 500명 이상. 그 매일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1: 그 인도에서 사실 때 그때 얘기 좀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어떤 명상을 하고 네, 어떤 삶을
0: 살고 인도는 이제 저는 인도에 가면서 비행기 내려서
1: 네.
0: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아 인생이 일루전이구나.
1: 아 일루전. 예.
0: 그냥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것도 내가 환영 속에. 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루전이라면 환영이라면 나는 또 무언가 뭐 이런 걸 깨닫기 위한
1: 네, 네.
0: 그런 이제 고행이 시작된 거죠. 아,
1: 그 인도에서 몇 년간?
0: 3년.
1: 3년. 와. 자, 3년간의 인도 생활이 끝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요. 예. 현대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 또 백난준 선생님과 협업하면서 그들의 음악을 그냥 수용했다기보다는 동양적인 감수성과 철학을 작품에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개의 벽 아니면 웃는 돌 같은 작품의 영감 어디서 얻으시게 됩니까?
0: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 인생을 살아온 백그라운드 또 인도에서

0: 수행,
1: 수행
0: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야. 묻어나는 거죠.
1: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그 경험 자체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끌어내시는 홍지자 선생님입니다. 먼저 네 개의 벽은 어떤 작품이죠?
0: 네 개의 벽은 제가 존 케이지를 존경했고 그분 음악을 좋아했고 그분 자체를 아 굉장히 그 구루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네. 있었을 때인데 마침 이제 그분의 작품 Forward 네 개의 벽이라는 그냥 흰 건반으로 된 1940년대 44년 작품 이 양반 처음 그 작품을 쓰고 이제 자기도 몽크가 되겠다
1: 아,
0: 결심을 했었어요 이 양반도 예. 그걸 그게 마지막 그
1: 마지막 작품
0: right. 그때 그 시대 그러니까 전환이 이제 오기 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그 올리기로 한 기획하기로 한 아시아 소사이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무가 무용가를 찾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어떠냐 그래갖고 이제 음악도 들어보고 또 그 피아니스트 마갈렌 탄이라 그때는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죠 그분이 치는 것도 듣고 그래서 자신이 없지만 해보겠다 기회다 괜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오케이 한다 그래서 이제 케이지도 만나게 됐고 네. 리허설에 자주 오셨고 동작을 이제 하는 걸 좋아하셨고 음악에 대해서 치는 거 불만이 많으셨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깝게 되면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뉴욕에서 이제 센세셔널한 그런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좀 투어도 다니고 케이지하고 같이 여기저기 하게 됐죠.

0: 진짜 웃는 돌 하면 선생님 스튜디오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웃는 돌은 어떤 작품이에요?
1: 웃는 돌, 저의 무용단의 이름.
0: 예.
1: 웃는 돌이라는 작품도 했는데 제가 그거 이건 인도 있을 때 인도 있을 때 모든 사물이 이것도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게 내가 웃으면 네. 웃고 있는 것 같고
0: 맞아요.
1: 슬플 네. 때는 그냥 슬퍼 눈물로 보이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다 이거다 저거다 뭔게 정해진 게 없는 거죠. 다 자기의 현재 의식이 슬프냐
0: 기쁘냐
1: 여기에 따라서 돌도 슬퍼 보이네 아름답다
0: 네.
1: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웃는 돌 웃으면 좋잖아요. 또 돌도
0: 그게 확실히 인도 철학과 인도의 그 지내신 경험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걸 한눈에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실 때요 예, 운영했던 무용단 이름이 웃는 돌 래핑 스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다른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
1: 그냥 있는 그대로요. 제가 이 무용단 뉴욕에서 돌아와서 이제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0: 예.
1: 이제 내가 다 나의 퀘션이 끝났다. 뭐라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또 없고 그러는데 이제 무용단이나 만들어서 또 해보자.
0: 예.
1: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Laughingstone Dance Company. 그래가지고 세 개를 투어했어요. 세 개. 남미서 유럽은 뭐 안 간 데가 없죠. 차이나는 최초로 현대무용이 들어간 저의 그룹이 89년도.
0: 이게 최초예요?
1: 89년.
0: 89년도가.
1: 예. Anyway, 아니 그래가지고 그 가는 데마다 기자 인터뷰하면 Laughingstone 무슨 의미냐고 이름이 참 좋다고 그래서 또 그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번쩍 뜨이잖아 철학적이고
0: 네.
1: 다 좋아했어요
0: 네.
1: 그 이름을
0: Laughingstone 그 웃는 돌이라는 세 글자에 담긴 뜻이 진짜 어마무지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독특한 공연도 늘 화제였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1993년 귀국해서 죽산에 머무시면서 발표한 자유를 위한 변명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많은 지역을 차치하고 왜 안성의 죽산이었습니까?
1: 아니 저는 시골로 가고 싶었어요. 어딘가 사람들 안 오는 예, 그냥 사람을 더 이상 내가 만날 그런 옛날 맨날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일리 가면 아무도 올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아주 시골로 갔죠. 길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찾아와요.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오는 사람 내쫓을 수도
0: 네.
1: 죽산 축제나 하자. 축제 때 모두 와라.
0: 네.
1: 그래가지고 축제를 하게 됐죠.
0: 근데 이 시기가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죽산은 선생님 인생에서 또 뉴욕, 인도만큼이나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닐까 맞습니까?
1: 뭐 다 특별하죠. 다 특별한데
0: 네.
1: 거기서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과 만났죠. 축제를 했으니까
0: 네.
1: 그 시골에서 몇십 명이나 뭘까 뭐 오지 말라고 핑계로 이렇게 조그맣게 안 할 수는 없는가 했는데 몇백 명 맨날 오니까 이것도 또 이 시골 산속에서 뭘 해도 올 사람은 오는구나.
0: 야,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매스컴에서도 되게 많이 보도를 했어요.
1: 특이했으니까
0: 네네.
1: 그런 속에서 하는 데가 없었어요.
0: 네.
1: 그 이후로 맨 지방 축제잖아.
0: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초의 어떤
1: right. 영향이 많았죠.
0: 야, 그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 되게 놀랍습니다.
1: 그러니까 why not 자연? 자연에서 하면 어떠냐? 산 속에서 하면 어떠냐? 꼭 조명 있는 이런 극장 무대에서만
0: 그렇게
1: 할 건 아니다.
0: 네네.
1: 그래서 시도했는데 성공.
0: 인생 낭독인 오늘은요 춤과 명상 책을 통해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계신 춤추는 자유인 홍신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 출간한 에세이 생애 마지막 날까지를 보면 선생님의 이제 인생의 중요한 획을 그은 세 번의 만남이 나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전임 무용가죠 알빈 니콜라이. 인도의 명상가 라즈니시 만디르. 자, 그리고 2010년도 제주도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아, 신랑 베르너 사세.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1: 어떻게 만났냐?
0: 예.
1: 그건 뭐 우연이죠, 뭐. 그 노님이라고 네. 독일에 그 독일에서 그림으로 성공하고 대학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같은 독일의 대학에서 베르너 사스하고 같은
0: 네.
1: 교수님이었다가 이제 이 양반은 한국으로 먼저 왔고 그 양반은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
0: 네네.
1: 했어요. 근데 현대화랑에서
0: 네.
1: 그분이 전시하는데 네네. 저도 원래 그분을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이 사스도 대학교 동료니까
0: 오.
1: 그래서 가서 만나갖고 거기서 이제 소개도 받고
0: 네.
1: 자연스럽게
0: 아 근데 사세 박사님께서 한국학 전공이시라고요.
1: 이 양반이 66년도에 네.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한국에 네. 와서 좀 이렇게 뭔가 한국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그 공헌을 하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돌아갔다가 한국을 더 알고 싶어서

0: 거잖아요, 이제.
1: 그래서 뭐 그냥 빠졌죠, 한국이. 그래가지고 한국하게 돼서 뭐 지금 현재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0: 네.
1: 알고 있는
0: 네.
1: 시서부터 뭐
0: 아, 그림 뭐, 뭐 복식 뭐 음식 뭐 모두 다. 근데요 어떤 매력이 있으셨어요? 그 사살 박사님한테
1: 그냥 사람이 굉장히 그 순박하고 순박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 내세우지 않고
0: 겸손하시고
1: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긍정적인 뭐 그런 자세 예.
0: 그 사살 박사님은 홍신자 선생님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다고 얘기하시죠?
1: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끔 이제 어린애 같은 때가 있나 봐요 제가 그래갖고 뭐 식사할 때도 그냥 애들 같이 뭐 이제 그냥 천진하게 막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빠졌나 봐.

0: 당시에 이제 2010년도 그 당시 결혼식 청첩장이 되게 화제인데요. 그 제목이 Love is Play. 두 분의 결혼을 동행 취재한 생생한 기록을 보면 이제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데 플레이란 단어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도 여러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고 또 아직도 두 분은 Love is Play 중이십니까?
1: 그러니까 Life is Play예요.
0: 네.
1: 인생도 하나 놀이로 네. 살아야 되죠. 네. 모든 것이. 근데 괜히 심각한 거죠. 뭐 심각할 게 이렇게 있어요.
0: 그거는 이제 다 심각한 내용을 다 넘기신 나이니까
1: 그렇게 너무 모든 게 너무 심각해요.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아직도 심플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고 계시는군요.
1: 우리는 그냥 아이들 같이.
0: 아이들 같이. 네.
1: 플레이.

0: 근데 최근의 일상을 적은 글 중에서 손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영락 없는 손자 바보시라면서요?
1: 아유, 우리는 1년에 한 번 만나죠.
0: 네.
1: 지금 미국에 네네네네.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뭐 자기 그 할머니,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둘이잖아요.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말은 모르니까 신자 할머니. 또 그쪽은 주디 할머니.
0: 아, 근데 신자 할머니하고 불릴 때 기분이 어떠세요?
1: 어, 좋아요. 플레이. 위 플레이.
0: 그리고 너무 너무 깨무러지고 싶을 것 같아요. 야. 그 손주가 주는 기쁨이라는 게 또 대단하죠.
1: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목욕탕 가잖아요. 그래 애들이 많이 조그만 애들 예. 많잖아요. 걔들 쳐다봐요. 맨날 노는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선생님이 쓰신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 죽음, 자연입니다. 2020년에는 실제로 바닷가에서 장례 퍼포먼스를 하셨죠?
1: 제가 80이 되니까 이제 가라 될 나이 같은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장례를 빨리 하자. 장례, 나의 장례. 누가 그때까지 내가 갑자기 가든지 뭐 그럼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장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다 좀 주고 내 장례는 내가 한다.
0: 내가 한다.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명 불러와가지고 장례 거행했죠.
0: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1: 아, finally going home. 집으로 가는구나. 고향으로 가는구나. 굉장히 peaceful. 거기 본 사람들 내 관에 들어가고 배 띄우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은 처음 봤다.
0: 저 같은.

0: 보면 좀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평화로우셨군요.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 죽음. 이 죽음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1: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죠? 다 모르는 건 다 두렵잖아요.
0: 그렇죠.
1: 예. 예. 밤도 어두우니까 두렵고. 예. 근데 이제 죽음은 우리의 그림자 같이 항상 쫓아다니잖아요. 예, 같이 맞습니다. 있어요, 항상. 뭐 여기 내가 나가서 어떻게 될지
0: 모르죠.
1: 모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가까이 팔짱 끼고 다닌다고 생각해야죠.
0: 친구.
1: 야.
0: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니까 마음은 진짜 그게 참 자유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고도를 기다리며로 유명한 극작가죠. 사무엘 베켓의 작품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에서 주인공 노인 역을 맡으셨어요.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무슨 작품입니까?
1: 그게 제가 사무엘 베켓을 좋아해요.
0: 네. 아.
1: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그것도 네. 무용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했고 뉴욕 가서도 했죠. 근데 뉴욕 팬들이 오 연극보다 더 좋았어.
0: 더 좋았어요.
1: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노인이 마지막 자기 이제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에 그동안 라이프타임 10년을 계기로 해서 테이프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일기도 쓰잖아요.
0: 네네.
1: 그때는 말로
0: 녹음해서.
1: 예. 그걸 트는 거예요.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상. 자기가 자기가 20살 때 30에 40에 그걸 다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서 반응을 약간씩 보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예. 자기 라이프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
0: 예.
1: 이걸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다 굿바이 하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0: 야.
1: 그게 아주 감명 깊었어요.

기억할 만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오늘은 내 39살 생일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동자였어.

0: 그동안 이제 춤인생 40년, 45년 지내오시면서 이제 그때마다 특별한 공연을 하셨습니다. 올해 혹시 50주년을 맞이해서 공연이나 또 작품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지요?
1: 그냥 이번에 뭐 다들 50주년 뭐 크게 하잖아요. 네. 전 뭐 꼭 50주년이니까 크게 하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 그 자유로운 변명 그것도 중국에서 이제 번역돼서 나왔고, 아. 예. 또 이번 이 책 그 또 나오고 또 공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현재 나의 50주년 널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0: 앞으로 몇십 주년이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마다 공연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몇 해 전부터 식사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혼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잠깐의 여유와 휴식. 이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쉼표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1: 네, 그럼 라이프 인생은

0: 순간이에요.
1: 예.
0: 그 순간을 항상 깨어있고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엔조이 즐기고 와 너무 많은 것 이거 굴리면 스트레스 오니까 너무너무 생각하는 거 생각 좀 놓고 엔조이 라이프 이즈 뷰티풀
1: 네 그런 말을 쓰면 하시기까지 얼마나 인생이 이제 다사다난하셨는지를 제가 이제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동안 춤, 명상, 연기, 글쓰기, 노래까지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제 경계 없는 예술가로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작품이나 해보고 싶은 또 다른 장르가 있을까요?
0: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지켜볼 거예요. 꼭 이걸 나는 하고 싶다.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거 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1: 네네네. 네.

0: 자, 인생냉동인 오늘은 제주의 자연과 함께 어제보다 더 자유로운 오늘을 맡고 계신 무용가 홍신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의 자유로운 기운이 저한테도 전해지면서 제 마음도 훨씬 가볍고 투명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무대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모두가 갈망하는 자유는 나답게 본성대로 살 때 다가온다. 네,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 아니라 실용이다. 자유인을 꿈꾸는 모든 분에게 홍신재 선생님께서 전하는 조언입니다. 나답게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하라. 인생 냉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교통 700리 강동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해주를 다 달라.
3: 멋지다.

0: 안녕하세요. 역사 속 이야기로 우리의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 문화의 역설 김일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역시 우리의 문화 또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김나니 씨 그리고 찬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1: 네.
0: 일단 김나니 씨부터 그래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한국 전통 문화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한국을 넘어서서 해외로까지 진출하고 싶은 소리꾼 김나니입니다. 안녕하세요.

0: 찬찬 씨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미얀마에서 온 찬찬스쿨 학교 교장이자 또 작가 선생님 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은 미얀마어와 한국어 사이에 있는 비슷한 사항들을 설명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0: 자,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떻게 박학다식하신 두 분과 함께 문화의 역설 함께 해볼 텐데 우리에게 역설을 들려주실 교수님을 바로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3: 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여러분은 이제 건축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안내할 이 건축인문학자 김봉렬입니다.
0: 와, 아, 반갑습니다. 우리 김봉렬 교수님. 저희에게 건축학과 관련된 역사, 시간여행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 네.
0: 두 분은 건축은 그럼 좀 관심 있으세요?
1: 관심 많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통 가옥, 한옥도 외국인 눈에서는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한옥을 지을까, 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 이런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뭐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전원주택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결국 이제 저의 목표는 한번 지어보고 싶은
0: 직접?
5: 예, 직접 뭔가 지어보고 싶은 그런 또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좀 많이 배워서 다시 좀 참고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아우, 큰 그림 그리고 오셨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희가 송구하지만 이 정도입니다. 건축에 대한 네.
4: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0: 그래, 양평에 직접 집을 지어보고 네, 싶다는 네. 분도 계시고
5: 하지만 제가 오늘 김봉렬 교수님께서 나오신다고 하셔서 예. 제가 알아봤습니다. 김봉렬 교수님에 대하여
0: 오, 네. 직접 준비 하셨군요.
5: 예, 지금 김봉렬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또 한국역사학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직접 건축 설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개포동 교회 사계절 출판사 현대중공업영빈관의 프랑크푸르트 한국 정원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0: 어, 교수님 어떻게 이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4: 네, 아주 뭐 정확하게 뒷조사를 잘해주셨는데
0: 뒷조사를
1: 뒷조사
4: 과분한 소개 감사합니다.
0: 예, 예, 혹시 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
4: 아, 틀린 부분은 아니고 더 많은데
0: 아,
5: 네. 오늘 약간 단추려서 왔습니다.
0: 네. 예, 자 어쨌든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4: 네, 우선 뭐 세 분 한국의 옛날 건축, 전통 건축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5: 저는 사실 궁이 제일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동국궁이라든지 여러 정말 너무 아름다운 궁들이 있잖아요.
0: 그렇지,
5: 그래서 궁들이
1: 네, 그렇죠.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통 가옥엔 한옥도 있고 또 뭐 절이나 또 이게 서원 같은 데도 네. 포함되지 않을까?
5: 네.
0: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면 저는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한국의 전통 건축에 백미를 할 수 있는 종묘.
4: 와. 수준을 아주 높이세요.
0: 네. 예. 제가 수준을 좀 쫙 끌어올려 봤습니다. 네. 종묘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네. 근데 건축이 결국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의 건축이라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이제 기술이 다르고 재료가 다를 뿐이지. 아파트 형식은 아니지만 사람 사는 한옥이 있었고 또 뭐 관청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뭐 이제 왕조 시대니까 왕궁으로 표현됐었고 뭐 이런 건데 오늘 좀 사실 드릴 말씀은 건물의 뭐 종류나 이런 것보다 건축과 건물의 차이가 있어요.
5: 건축과 건물의 차이.
4: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은 차고 이런 건 건물이야. 아무 생각 없이 지어져요. 이렇게 자동차만 집어넣고. 아. 근데 뭐 미술관이다. 그러면은 건축가가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 자기의 세계관 이런 생각을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래 그런 걸 건축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건물을 설명하기보다는 건축을 만든 생각 또는 세계관.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의 세계관이 이제 그 근대 이전에는 이 종교라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0: 아, 오늘 그러면 종교에 얽힌 또 건축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겠군요.
4: 근데 과거의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냥 가치관이고 그게 사회 사상이고 그거에 의해서 뭐 이 가정이나 교육이나 국가나 이런 게 다 규정이 돼버리니까 지금 종교가 갖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 그래서 이제 건축물하고도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그렇죠. 있는 네. 거죠.
4: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신앙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죠? 뭐 샤머니즘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지금 아마 무당 하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0: 네.
4: 그게 원시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외래에서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 도교나 또 불교가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또 우리의 토착신앙이 같이 만나고 그다음에 그 불교 시대가 한 1000년 갑니다. 삼국부터 고려까지. 그러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성리학, 뭐 유교의 하여튼 굉장히 발전된 형태 성리학이 들어와서 국가 이념이 되고 그게 한 500년 가죠. 그다음에는 뭐 19세기 말부터는 서양의 사상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기독교도 들어오고 기독교를 비롯한 뭐 과학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서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막 토착신앙부터 여러 종교, 여러 사상들을 경험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5: 그러네요, 진짜.
4: 그래서 오늘 좀 드릴 말씀 요지는 이제 한국 문화 하면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한반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상이 하나였을 거다. 또 그 사상이 만들어진 건축도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방금 얘기한 굉장히 다양한 층위를 가져서 건축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왔었다.
0: 저희 이제 어느 시대로 그러면 시간 여행을?
4: 우선 뭐 우리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한반도에서
5: 한반도의 역사
4: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을까?
5: 단군 신화부터
0: 그렇지 이제 웅녀가 저기 쑥을 먹어야 되거든요.
5: 마늘과 쑥을 먹어야
0: 그때부터 아닌가요?
5: 그렇죠. 네.
4: 그때는 이제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 얘기거든요.
0: 청동기.
1: 제가 알기로는 좀 구석기 시대부터는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그랬는데
4: 훨씬 더 잘 아시네.
0: 찬찬. 아무리 민망하게 왜 그래요 정말.
5: 미안합니다. 퇴근하시고 두 분이서 대화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1: 미안합니다.
5: 네, 저희 지금 단군 신화 얘기하고 있는데
0: 굉장히 민망하네.
5: 구석기부터 얘기를 하시니까.
4: 흔적이 찾아지는 거는 한 30만 년 전부터 이제 한반도에 인류가 살았고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이제 정착을 안 했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뭐 채집도 해야 되니까 정착할 수가 없었는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농업을 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정착을 하면은 이제 집이 만들어지고 뭐 공공시설이 만들어지고 건축이 만들어져서 대략 그 신석기 시대가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 정도 시작이고 단군 신화 그게 한 6,000년 전.
5: 6,000년.
4: 그래서 뭐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5: 네.
4: 대략 그 시기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뭐 국가가 좀 이렇게 비슷한 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좀 사회를 조직하고 이제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5: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군 신화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까 토착기 시대부터

0: 존재했다라는 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식민지 때는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가 없었다 이랬거든요. 역사를 가급적 이렇게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전곡리라는 데서 우연히 그 구석기 때 석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30만 년 전 거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석기 한두 개가 아니라 몇만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대단한 이 구석기 문화가 한반도에 존재했구나.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는 아무래도 자연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자연에 대한 그 믿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애니미즘 들어보셨죠? 애니미즘은 세상 만물에 모든 게 영혼이 있다.
2: 네.
1: 그래서 산도 믿고 바위도 믿고 뭐 강도 믿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뭐 토테미즘은 아까 단군 신화 같이 예, 이제 그 신화를 분석하는 분들은 호랑이를 숭상하는 종족과 곰을 숭상하는 종족이 있었는데 이 한민족은 곰을 숭상하는 종족으로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토테미즘.
0: 네. 네.
1: 그다음에 뭐 이 돌아가신 자기의 이 조상이나 이 동료를 애달파는 영혼 숭배 사상 뭐 등등이 다 이 원시적인 믿음이었고. 뭐 그런 복잡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삼국시대에 불교를 수입을 해요. 예, 삼국의 왕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를 수입해서 하나의 그 국교 비슷한 종교가 됐죠. 그게 한 1000년 동안 거의 불교 국가, 특히 고려는 뭐 500년 동안 국교로 불교를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 불교라고 하는 게 종교일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 조선이 건국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요. 이제 유교 또는 성리학의 시대가 되고 이게 단지 이제 종교가 바뀌었던 얘기가 아니라 사상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문화가 바뀌어요. 옷을 입는 거, 뭐 먹는 거. 심지어는 건축도 바뀌어 그렇게 됩니다.
0: 교수님께서 아까 그 샤머니즘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샤머니즘을 믿을 때의 그 건축물과 또 이제 저희가 불교로 넘어오면서 또 건축물에 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세계적으로 원시적 종교라는 게 좀 단순해요. 단순해가 병이 나면 병 낫게 해주고 계속 이런 네, 정도인데 네, 네. 불교는 좀 다르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좀 고차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세계관이 넓어지죠. 그 건축도 샤머니즘의 건축은 아마 제일 연상하시려면 동네마다 있던 성황당.
0: 고인돌도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1: 건축물이죠. 근데 그건 고인돌은 무덤.
0: 아...
1: 그거 아세요? 그 전 세계에 고인돌이 한 4만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0: 저희 나라에 엄청 많다고 좀 네. 들었어요. 수는 모르겠는데.
1: 우리나라에 2만 7천 개.
0: 네.
2: 전 세계 4만 개인데 우리나라에 네. 2만 개가
0: 거의 있는가? 대부분.
1: 2만 개가 넘어요. 네. 벌써 청동기 시대 때 세계 1위였어요. 고인들로. 이 무덤은 네. 보통 그 이제 산에 있다고 믿지만
0: 네.
1: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인돌은 바로 마을 옆에 있었고 이게 이제 그런 전통이 경주 같은 데는 도시 한가운데.
2: 맞아요.
1: 네. 현대인들은 뭔가 무덤 하면 약간 으시시한 느낌을 갖는데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산다. 같이 살아가는 거. 죽어도 영혼이 같이 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도시 안에 막 뭐 분묘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아졌죠.
0: 그러면 사실 이 불교는 저희가 거의 뭐 10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진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축물에도 진짜 엄청 영향을 많이 줬을 것
1: 그럼요.
0: 같은데.
1: 지금 1000년뿐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네. 불교는 계속 그렇죠. 진행을 네. 했고 지금도 불교가 살아있잖아요. 건축문화재의 반 이상이 불교 문화재죠.
0: 네.
1: 또 박물관의 유물들 봐도 불상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인데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외래 종교가 들어올 때는 뭐 박해를 받아요.
0: 맞아. 천주교 박해도 있었고 네.
1: 불교는 다른 거예요. 불교는 적극적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왕실에서 막 수입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0: 왜요?
1: 불교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첨단이 가는 정신문화였어요. 찬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불교는 아주 고도의 철학이거든요.
0: 다른 뭐, 차원의 불교.
1: 다른 차원이죠. 아, 그리고 네. 그런 차원의 이제 고도의 정신문화일 뿐 아니라 불교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왔겠어요? 경전이 들어오죠.
2: 네.
1: 경전은 한자로 써있거든. 우리가 이제 글자가 완전치를 않았으니까 네. 새로운 글자 체계를 받아들이고 문화, 예술 뭐 등등 건축술도 그때 불교의 수익과 함께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종합

0: 문화 세트?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0: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기로 그렇게 애를 썼고, 불교를 들어오니까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표상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다.
2: 네.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0: 그게 이제 사찰을 짓는 거예요. 사찰을 왕실들이 주체가 돼서 아주 거대한 사찰들을 지었어요. 백제는 미륵사라고, 미륵사지라고 거의 한 10만 평에 달하는 땅에다가 엄청난 국력을 다해가지고 짓고, 신라는 황룡사. 황룡사는 원래 이렇게 왕궁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귀족들이 반발하는 거야. 왜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슬쩍 바꿔서 절로 바꾼 거야.
2: 근데 그 황룡사에 9층 탑이 있다고 제가 있었어. 얘기를 있었었는데.
1: 네, 경주 가면 그 터랑 네. 이런 거 보이잖아요.
2: 근데 그게 80m였다.
0: 예, 대략 83m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2: 근데 이게 그 시대에 무슨 크레인이 있어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쌓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였을 텐데, 이게 90m가 넘는다는 게 저는 도통 이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1: 그러게요. 네.
2: 증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0: 우선 기록이 남아있고, 이제 이게.
2: 잘못 된 거 아닐까요? 이게 저희랑 지금 치수를 재는 뭐 어떤 기준이 좀 다르다던가.
0: 뭐, 미터법은 없지만, 네. 척이라는 게 있었고요.
2: 예,
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황룡사 터에 가면은 초석들이 남아있는데,
2: 네.
0: 그 초석의 이 크기나 넓이나 이걸 비교해보면은 뭐 9층탑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층탑은 경주의 자랑이었어요. 신라의 자랑. 그래가지고 이 경주 남산이라는 데 있어요.
2: 네, 네, 네.
0: 남산에 간 바위에다가 황룡사 9층탑을 탁 새겨놓은 이 조각도 있고.
1: 아, 그러니까 실제 그때 이렇게 생겼었다는 걸 새겨놨으니까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거지.
0: 근데 기록이 뭐 생생하니까. 근데 이제 9층탑이라고 그랬는데 80m면은 그 현대적인 그 아파트?
1: 예.
0: 아파트 25층에 해당.
1: 그러니까 9층이 아니야.
2: 아니 근데 진짜로 크레인이 없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쌓았습니까, 거기까지?
0: 그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2: 네.
0: 이제 신라가 이 9층탑을 쌓은 이유는 이제 황룡사가 있었는데 이 선덕여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해요. 그 남자 귀족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임금을 하느냐,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이게 왕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 이 불교계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왕권이 강화가 되고 또 주변의 9개 나라가 다 여왕을 인정할 거다 해서 9층탑을 세우는데, 문제는 그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신라에. 지금으로 하면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적국이지만 백제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1: 아하.
0: 그래서 백제에서 이렇게 기술진을 초청을 해.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가가 아비지라는 사람이에요. 백제의 아비지가 신라로 와가지고 드디어 고층탑을 완성을 하고, 그런 이제 국론을 통합하고 하면서 그게 삼국통일의 기초가 되죠.
2: 이제 역사는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올렸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1: 아 양평에 지금 자기 그 지으려고 지금 계속 물어보네.
2: 내가 집 앞에 뭐 석탑을 쌓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올렸는지가 좀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2: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군요.
0: 그러려면 이제 건축가 입학을 하셔서
2: 그럼 어떤 일로 하도록
0: 지금도 사실은 그 학자들 간에도
2: 네.
0: 이게 정말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굉장히 설이 많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에 이 한 60m 되는 목탑이 남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중국 그거 했는데 우리라고 못했겠느냐. 충분히 가능한.
3: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교 건축물이라고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뭐 알기로 뭐 석가탑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으니까.
0: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반 이상이 불교 것들이어서 건축물의 대표적인 것도 대부분 불교인 게 많은데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경주 불국사,
1: 그렇지.
0: 뭐 석굴암
1: 예.
0: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이거고, 예를 들어 석굴암 같은 경우는
1: 예.
0: 석굴을 많이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저런 식으로. 우아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잘 없어서, 그런 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2: 근데 진짜 약간 불교의 건축물, 그러니까 절이나 뭐 이런 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되게 화려하다?
0: 사실 나니 씨가 정확하게
2: 네.
0: 우리 그 특징을 보여주셨는데, 불교가 이제 소위 그 어려운 철학을 문자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려면 화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그 건물은 부처님의 옷이에요. 부처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불상이.
2: 아.
0: 그게 옷 같은 거야.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마치 이제 부처님의 속살을 보는 거고.
2: 아이고, 예.
0: 이 보통 고려 때까지는 사실은 이 일반 신도들은 법당 안에 못 들어가요.
2: 아.
0: 마당에서 건물을 쳐다봐야 돼. 건물이 화려하고 장엄하지 않으면 존경심이 떨어지겠죠.
2: 오.
0: 그래서 그 아예 불경에도 나와 있어요. 불전을 장엄하는 것. 장엄이란 말이 웅장하고 예. 후려된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2: 그러면은 혹시 그 불교 건축물에 이제 관련한 뭐 어떤 역사적인 뭐 이야기나 뭐 일화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0: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국사를 만든 김대성이라는 이 건축가가 있어요.
2: 김대성.
0: 김대성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예요.
1: 높은 사람이에요.
2: 아니 그런 분이 건축을
0: 높은 사람인데 네. 뭔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를 선언하고 불국사를 만들기로 작정을 해요. 불국사 석굴암을. 석굴암을 만드는데 27년이 걸려.
1: 오래 걸렸네요.
0: 왜 27년이 걸렸을까? 설계하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2: 그거 그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숨 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1: 얼마나 완벽에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습니까?
2: 왜 이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1: 예.
2: 아. 네.
0: 불국사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네 개의 사찰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개의 불국토가 있어. 네 개의 우주가 있는 최초의 사찰이어서 그래서 불국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획기적인 뭔가 그 전에 없었던 또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획기적인 걸 창작해내느라고 이렇게 했고요. 전라북도죠. 부안에 간 변산에 그 내소사련절이 있어요. 절에 좀 재밌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내소사 이제 법당을 만들려고 목수를 초빙을 했어요.
2: 네.
0: 근데 이 목수가 조건을 거는 거야. 내가 1년 안에 만들 텐데 이 공사 현장에 누구 덜시나 만든다.
1: 어허.
0: 그게 딱 유일한 조건이에요. 일단 딱 완공된 다음에 들어와라. 이제 1년을 기한을 했는데 이제 보통 그걸 못 채우죠.
2: 그렇죠.
0: 항상 그 호기심 네. 많은
2: 그러니까요.
1: 궁금하지. 잘 돼가고 있나 지금.
3: 하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0: 동자승이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지 말라 그러지. 더 가고 싶지. 한 보름 남겨놓고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목수가 건물은 안 만들고 무슨 나무 조각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나무 토막만. 그게 이제 어린애 눈에는 그 목침. 그러니까 베개.
2: 베개.
0: 베개 같은 것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아저씨 왜 베개만 만들어요? 했더니 막 들어왔다고 화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목조 건물은 전부 조립식이에요.
2: 아, 그렇죠. 끼워서 만드는.
0: 네, 끼워서 하니까 네. 뭐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 눈엔 그게 나무 토막만 만드는 걸로 보인 거죠. 공포라관 부재인데 지붕 밑을 받치는 이 공포를 뭐 3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299개밖에 못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너 부정 타서 안 만들어.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세워놓고. 그래서 아직도 내소사 법당은 하나가 없어요. 하나 부재가 빠져 있어.
1: 근데도 어떻게 올려놓은 거예요?
0: 그렇죠. 나 그건 해놓고 이제 빠져놨어. 건물만 만들면 뭐예요? 단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예, 색을 이제 입혀야 돼.
0: 단청까지 목수가 해줬는데 그냥 가버렸어.
1: 야, 좋은 핑계 삼았네.
2: 내심 왔으면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한 명 왔으면.
1: 아, 야,
2: 예.
1: 재밌네요. 네,
0: 그래서 뭔가 이제 단청을 하고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기술자가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이 오더니 이게 단청이 안 되고 벽화가 안 그려져.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려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또 현장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1: 이렇게 비밀스러워.
0: 다 끝날 때까지
1: 예.
0: 네? 100일 동안 아무 덜신거리면 안 된다.
2: 근데 또 99일째 동자승이
0: 그 꼬마가
2: 그 동자승이
0: 또 몰래 이렇게 이제 그때는 안 들어가고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막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문풍지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봤겠죠. 봤더니 스님은 없고 파랑새가 날아다니면서 붓을 물고서 막 천장에도 그림을 그리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자승이 놀란 거지. 그래서 좀 막 큰 소리로 새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또
2: 소문을 또 냈어요.
0: 소문을 내니까 파랑새가 날아갔어.
3: 또 날아갔어.
0: 지금도 그 내소사 이 그림에는 예.

0: 부처님이 뒤에 벽화가 있는데 눈동자를 안 그렸다 이거 마지막으로 딱 그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 동자승이 왔다. 근데 가서 실제로 보면 이게 눈동자 그려져 있는데 그 전설이 왜 있을까요? 그런 전설이 왜 그러냐? 이게 건물을 만드는데 엄청 힘들고 그렇죠.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1: 네.
0: 그다음에 이 그림도 파랑새가 그릴 정도로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이거는. 그런 이제 그 재미있는 전설을 만들어내서 시골에 있는 불교 사찰의 그 법당도 거의 인간의 솜씨가 아닌 신적 그 솜씨로 만들어진 이런 거로 이제 묘사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 지금까지가 저희가 불교 관련돼서 설명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가 뭐 다 불교 신앙이 컸으니까 그럼 저희가 조선시대부터는 뭐 유교시대라고 보고 유교 사상이 스며든 그런 건물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1: 야, 오늘 정신이 번쩍 드네. 예? 조선시대 유교는 또 어떻게 알고 또.
2: 아, 그래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이 정도는 좀 기본이지 않을까요? 뭐,
0: 기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
1: 그럼 찬찬 씨 덕분에 이제 저희가 불교에서 유교를
3: 넘어가 이제 유교를 한 건데.
0: 이제 유교는 정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종교냐 아니냐가 좀 논란이 많은
1: 그러네요.
3: 근데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0: 현재 지금 유교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3: 네.
0: 근데 유림 쪽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구의 한 3분의 1이 유교도야. 왜 그럴까요?
1: 현재 저희가요?
0: 예.
3: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0: 그렇죠.
3: 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0: 제사, 유교가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건 제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윤리학이야, 가르침.
1: 예.
0: 그러니까 유학하고 유교를 분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유학이 뭐냐, 유학이라는 거는 유교의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3: 그렇죠.
0: 유학이라는 게.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게 유교야.
1: 예.
0: 요러니까 잘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유교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의 이 국교가 됩니다. 유교가, 유학이. 그게 이제 공자님이 그걸 시작을 했잖아요.
1: 네.
0: 공자의 유학이 쭉 오다가, 당나라나 송나라에 오면은 유교가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이유가 외래에서 종교가 막 들어온 거예요. 불교라는 게 막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막 하니까 유교는 종교성이 좀 약하거든요.
3: 그렇죠.
0: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는 도교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도교는 이 자연과학이 발달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하늘을 보고 점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달하죠.
3: 네.
0: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해.
3: 아.
0: 중의학이라는 게 전부 그 도교 영향이.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적 태도는 도교한테 뺏기고 철학은 불교한테 뺏기고 유교는 남은 게 그냥 그 윤리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학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새로운 좀 종합적 유교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신유학을 한 게 주자학이 되는 거예요. 주자학 또는 성리학. 그리고 신유학을 가지고 이제 조선을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3: 그러면 그 성리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혹은 그걸 대표하는 뭐 건축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조선 시대에 모든 건축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주택까지도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요. 성리학은 뭘 주장하냐면은 세상에 이치가 있다. 그래서 성리예요. 성질과 이치가 있는 거를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인데 그거에 의하면은 세계는 그 질서가 잡혀 있는 세계예요.
1: 네.
0: 질서가 잡혀 있어서 그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예가 갖춰야 된다. 예만 갖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효도해라. 그건 예예요.
3: 그렇죠.
0: 근데 뭐가 효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뭐 명절 때 얼마 드려야지 효도하는 겁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정하는 거야.
1: 아, 5만 원은 부려고.
0: 부려놓
1: 10만 원 이상은 돼야 여기 효도야.
0: 그게 이제 제도예요. 그래서 예제라는 게 이제 붙어.
2: 예제.
0: 이제 이 성리학의 핵심 개념에 예제가 있어요.
2: 네.
0: 모든 게. 또 성리학의 뭐 이 옷도 예제가 있어요.
3: 예복.
0: 예복이 다 있고 성리학의 말하는 이제 건축에도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가 이제 일반화된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강오륜이에요.

0: 많이 들었죠.
1: 네, 남녀 구별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려 때는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2: 한 방에서. 네. 네.
1: 그렇잖아요. 부부 침실이 네, 있어요.
0: 네, 네. 예.
1: 근데 조선시대가 성리학시대가 되면
2: 그러네요.
1: 남녀가 따로 져 있고
2: 네, 사랑채 있고.
1: 사랑채가. 네. 그건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 아...
0: 조선시대 같은 방을 안 썼습니까?
1: 안 썼죠.
2: 네.
0: 그래요?
2: 안채가 있고 이렇게.
1: 안채는 네. 여자, 사랑채는 남자.
2: 네.
0: 어, 그랬어요?
2: 굉장히 충격하시네.
0: 몰랐는데. 네.
1: 아, 그 이제 부부 관계를 합방한다 그러잖아요.
0: 예.
1: 방을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0: 네. 아, 원래는 따로 각자 자고. 아.
1: 부부 관계 할 때만 합방을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정해주면 시어머니가 정해줘요, 날짜를.
0: 웬일이지?
1: 그게 이제 조선시대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시대하고 너무 달라진 거죠.
2: 그러네요.
1: 불교시대는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는 예의를 찾아요. 남, 부부 간에도 예절이 있고 법, 이제 제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건물도 달라지고, 건축의 형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2: 오. 교수님 말씀만 들었는데 아까 사실 불교 건축물은 뭐 화려하다. 뭐
0: 네네. 장엄해야 되고 네. 웅장해야 되고.
2: 유교 건축물들은 왠지 뭔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답답할 것 같은 뭔가 딱딱하고 좀 답답할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1: 그게 이제 네. 오늘 좀 핵심 주제인데
2: 예.
1: 건축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좀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면 유교 또는 유학은 정말 엘리트의 종교예요.
2: 양반을 위한.
1: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통치를 위한 종교.
0: 네.
1: 이분들은 주로 뭘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다 하고 유학자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고 이 사람들의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뭐냐면 본질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사물을 본말론이라는 걸로 봐요. 본과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건 말초적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뜻을 그려야 돼. 그래서 이 사군자라는 게 있잖아요. 대나무를 그려.
2: 네.
1: 대나무는 대나무답게 그리는 게 아니고
2: 그렇죠.
1: 대나무를 왜 그리겠습니까?
2: 중심.
1: 그렇죠.
2: 네.
1: 대나무는 대나무가 아니고 네. 대나무로 상징이 되는 절개,
2: 네.
1: 뭐 중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 대나무 그림은 보면 사실이라고 있지만 그게 추상화인 거예요.
2: 그렇죠.
1: 말하자면.
2: 마음을 그린 거죠.
1: 그렇죠. 마음을 네. 그린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 보고 그리는 화가는 좀 하급. 안 보고 그려야 돼.
2: 내 마음에 있는 대나무를 그려야 되는데요. 옛날 그 예술하셨었던 분들 뭐 건축이든 그림이든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
0: 안 보이는 거 좀 예. 지어내야 되니까.
2: 예.
0: 저 같아도 좀 한 열흘 정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려야죠? 예. 그럼 좀 유교 건축물 좀 대표적인 게 혹시 있을까요?
1: 뭐 서원 향교 이런 게 있는데
0: 오, 예.
1: 예 유교 건물로 아마 서울에 이 성균관이라는 건물 아시나요?
2: 네 알고
1: 성균관 대학 앞에
0: 예예 네. 예.
1: 성균관 대학 앞에 있어서 성균관 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2: 네.
1: 그런데 성균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서울 문묘라고도 그래요.
2: 문묘.
1: 성균관에 가면 중요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건 공자님 이하 이 유학의 대가들을 모신 사당이에요. 성균관에 명륜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륜당은 학교 강의실이에요. 한 학교 안에 종교시설이 있고 학교가 있는
2: 있구나.
1: 교육시설이 그러니까 유교와 유학이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
1: 딱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3: 그 예시는?
1: 지방에 가면은 이제 성균관 제도를 본받아서 모든 지방에 향교라는 걸 만들어요.
2: 제가 전주가 보냈는데 전주 향교를 가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1: 그렇죠.
2: 곳이 있고 수업을 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네.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1: 그래서 그 제도가 아까 네. 예제라 그랬잖아요. 네.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2: 아.
1: 예와 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새 말하면 표준 설계도 좀 말하잖아요. 뭐 중학교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딱 네. 그냥. 이 건축도 그런 그
2: 규격이
1: 그 규격을 만들고 아. 제도를 만든 거예요.
0: 아니 저 혹시 유교 건축물과 관련된 아까 불교 건축물 때도 좀 재밌는 썰을
2: 그러니까요.
0: 이야기 저희가 문화의 역설이거든요. 또
1: 역설.
0: 예, 혹시 재미난 이야기 또 있을까요?
1: 이 유교 시대 이제 이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첫째는 예제에 밝아야 돼요.
0: 예제가 중요하고
1: 예제대로 뭘 해야 되니까
0: 네.
1: 예제에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 찾기가 좀 힘들죠. 예제에 밝은 사람들은 유학자들이 밝을 거 아니에요.
2: 네, 네.
1: 뛰어난 유학자들은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세계 2화

0: 선생은 평생에 건물을 14개인가를 지었어요. 자기 건물을.
1: 이왕 선생님이요? 네,
0: 직접 설계해서.
1: 아, 설계를 직접 하셨다고요? 네. 그래, 그런 사실을 또 잘 몰랐네. 네.
0: 특히 이제 유학자들이 좋아하는 게 정자나 누각에. 네. 네, 정자를 직접 설계를 해. 위치도 자기가 정해.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오. 그럼 그 설계를 듣고 동네 목수나 이런 분들이 그걸 지어주는 거죠.
1: 예.
0: 근데 정자나 누각을 보면은 예. 보통 공통적으로 벽이 없죠, 벽이.
1: 뚫려있죠. 경치를 봐야 되고. 예.
0: 그렇지, 말하죠. 네. 이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옷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옷은 뭐 그렇게 추위를 막아주고 하려면 벽이 있어야 되는데 정자 누각은 벽이 없어.
1: 네.
0: 그럼 옷이 아니라 이건 뭐냐? 이거는 액자 같은 거예요.
2: 풍경을 담는.
0: 그렇지. 자연을 담아내는 액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교 건축, 성리학적 건축을 이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인데, 그냥 우리가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산이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멋있어 보이지.
1: 아.
0: 네? 그렇게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1: 예.
0: 건물은 그러니까 경치를 딱 저기를 취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보기 위해서 선택을 해, 경치를.
1: 네.
0: 선택을 하고,
2: 그래서 그
0: 상태를 짜서 액자를 만드는 거야 건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1: 제가 지금 대표적인 정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2: 어떤 정자?
1: 교수님 혹시 그겁니까?
0: 서원의
1: 아닌데?
0: 아니
1: 이거 뭐, 뭐예요?
2: 그냥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1: 대표적인 거 뭐예요? 예,
2: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0: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 누각 중에 경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1: 경산서원.
0: 화해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서원이야. 경산서원의 만대루라는 누각이 있어요.
2: 만대루?
0: 누각이 이렇게 그냥 뼈대만 있어, 뼈대만. 이 뼈대만 있는 건물인데 7칸이에요.
2: 7칸.
0: 이게 뭐 기차같이 길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쳐다보면은 이게 뭐 비례도 이상하고 쓸모도 없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병산서원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앞산이 병풍같이 펼쳐져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병산이에요, 이게.
1: 예.
2: 산이 너무 아름답고.
0: 그래서 병풍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길겠죠.
1: 네.
0: 그 다음에 아또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요. 경치가 엄청 좋은데요. 그런데 이 만대루에 딱 올라가면 이게 이 7칸이 하나의 그 그림같이 돼서
2: 한 폭 한 폭 이렇게
0: 7폭의 병풍이 돼버려요.
1: 아.
0: 그러니까 이런 건축은 그냥 겉모습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2: 네.
0: 들어가서 앉아서 봐야 돼.
3: 요새 놀러 가는 곳에 보면은 일부러 사진 찍기 위해서 포토존이라고 이렇게
4: 맞아요, 맞아요.
3: 액자처럼 만드는 게 있죠.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은 예전부터
0: 그렇죠.
3: 네, 그 학자분들이 다 만드신 그 사상이잖아요.
1: 우리 조상들이 즐겨 왔던 거네요. 오, 맞네.
0: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건축과 유교 건축을 좀 비교하면 불교 건축은 아까 부처님이 오시라 그래서 건물 자체가 의리의리해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야지 그게 존경하고 경배할 텐데.
1: 예.
0: 유교 건축은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돼.
2: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0: 그러니까 이제 이 성리학의 건축의 특징이 이 외향적이라 그럴까?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쪽으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 건축은 어떤 거예요? 건물을 밖에서 쳐다보는 거지.
1: 네.
0: 근데 유교 건축은 안에서 밖을 보는.
1: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군요.
0: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보면 건물이 화려해질 이유가 없어요.
1: 그러네요.
0: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갖게 되죠.
1: 네. 예. 재미난 썰이요.
2: 썰에 되게 집착.
1: 문화의 역설이죠.
2: 그러니까요. 예.
0: 조선 초기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1: 네. 예.
0: 박자청이라고 하는 분인데
2: 이름 되게 많이 뭔가 익숙한
0: 들어보셨어요?
2: 이름이에요. 예. 깊지는 못해도 다 얕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습니다.
0: 박자청을 하시면 뭐 깊이도 있는 겁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저는 경혜로 떠올렸거든요.
0: 경혜로.
2: 아, 경혜로. 네.
0: 경혜로의 건축가가 박자청이었어요.
1: 뭐야?
2: 이런.
1: 네. 아, 뭐야?
0: 오, 장수씨. 대단하시네.
1: 아니, 왜냐면 이제 풍경을 찍는다는 게 경혜로도 그렇잖아요. 한 칸 하는 칸이.
2: 그러니까요.
1: 예, 한양을 바라보는.
0: 경혜로 올라가서 보시면. 저도 이렇게 기회가 많잖아요.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보면 야 왕 할만 했네 막 생각이 들어. 그 풍경이.
1: 그걸 만드신 분이 박자청.
0: 그 한양 도성의 이 건설까지 하고 나중에는 계급이 어디까지 가냐? 이 병조판서. 병조판서면은 지금의 국방부 장관 플러스 뭐냐 국토부 장관까지 하는 거예요.
1: 실세인데.
0: 그리고 왕들이 다 총회하고 왕이 태조뿐이 아니라 태조, 태종, 세종에 걸쳐서 3대

0: 총알 쳐서 총애를 받아요.
1: 박자총님이.
2: 오.
0: 태종이 이제 이 사실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뺏은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태조가 정종한테 양위를 해버려 왕을 줘. 그럼 정종은 개성으로 가요 다시. 태종한테 양위라면 태종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궁궐을 경복궁에 안 들어가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경복궁에서 이 왕자의 난을 벌려서 뭔가 깨름직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핑계대냐면은 경복궁은 터가 세서. 아. 이 왕자의 난이 벌어졌다 이거 자기 잘못이 아니라
1: 터탓을 했군요. 터탓.
0: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 제2의 왕궁을 짓겠다. 그래서 창덕궁을 저희 지금의 창덕궁의 총 그 설계 및 책임자가 이 박자청인 거죠. 박자청인데 창덕궁은 진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왕궁이에요. 제가 외국 학자들하고 창덕궁 도면을 딱 보여주면 이거 왕궁 아니라 그래.
3: 왜요?
0: 왜 이렇게 막 왕궁이 질서가 없냐?
1: 아.
0: 왕궁이라는 게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 좌우 대칭에 힘을 꽉 줘야 되는데 창덕궁 그게 전혀거든요. 마당이 이렇게 그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사다리꼴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이제 공사인장이어가지고 박자청을 막 뭐라고 야단을 친 거야. 왜 찌그러뜨렸냐? 이거 펴라. 근데 끝까지 고집을 펴서 찌그러뜨려서 마당을 만들었어요. 가지고 화가 나서 이 감옥에 집어넣었어. 말 안 듣는다고. 건축은 내 영역입니다 이러는 거야 이 장관이. 아주 이제 하옥을 했는데 하옥 때도 고집을 안 부리고 자 완공된 다음에 평가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하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완공되고서 태종이 풀렸어. 좋거든. 박자청을 이제 풀어주고 계급을 올려줘.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뭐 임금의 말도 안 들은 역적을 왜 어쩌고 저쩌고. 근데 태종이 중신들을 모아놓고 박자청만큼 실력 있는 자가 있냐? 나와봐. 없지, 건축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박자청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전부 시기 질투로 생각을 하니까 처형을 하겠다, 내가. 일체 박자청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박자청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2: 이 박자청 이야기 재밌는데.
1: 그러니까요. 네.
2: 창덕궁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진짜.
1: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2: 굉장히 궁금해. 근데 이 궁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이제 사극도 보고 하면 항상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전자가 전각 전자라고
0: 그 건물 이름이죠.
1: 전각의 아래에 있으니까 전하.
2: 근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임금인데 임금의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전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0: 우리나라 이제 궁궐에 가면은 건물 이름이 근정전도 있고 희운각 이런 각도 있고 무슨 정도 있고 이름이 끝이 다 다르잖아요.
1: 네. 네.
0: 전이 제일 높은 거예요. 건물의 위계에서.
1: 네.
0: 전에는 누가 살 수 있냐면은 부처님, 공자님, 그다음에 임금 밖에 못 살아요.
2: 그런 뭐 대웅전은
0: 대웅전은 부처님, 또 대성전은 공자님, 근정전은 임금님.
2: 그러네.
1: 그러면 혹시 폐하는 이제
0: 폐하는 황제한테만 붙이는 칭호예요.
1: 아, 그럼
0: 폐래는 거는 그 황제가 있는 계단을 얘기해.
2: 아, 또 그래요.
1: 계단?
0: 그게 폐하 계단인데 올라가는 계단인데 폐하란 말이 왜 생겼을까? 전할 이거는 아마 그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신하들이 자기들은 그 폐 밑에 있거든. 또 전 아래에 엎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전하 이렇게 뭐 바뀌지 않았을까? 어디 사세요?
2: 저요?
0: 집이 아파트?
2: 염창정이요.
0: 전하? 아파트에 살면은
1: 전원주택인데 어떻게
0: 택하죠, 택하.
1: 택하, 예.
2: 아, 교수님
1: 너무 언니. 재밌습니다, 예.
0: 그래서 이 중전마마라는 말 있잖아요.
1: 네네네.
0: 중전은 뭐냐면은 왕비가 사는 건물이 궁궐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걸 중궁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궁전에 사는 부인이 중전마마인 거예요.
1: 사는 곳과 명칭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 유교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 이거를 이제 인의예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의예지가 이게 사대문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2: 사대문과 연관이 있다고요?
0: 네. 한양의 이제 수도를 정하고 뭐 도시 설계를 누가 했을까 궁금해서 보면은 이제 정도전이라는 신하가 대부분의 기틀을 잡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도전은 이상 그 조선을 건국할 때 조선이 이 성략이 이상국가가 되기를 꿈꿨어요. 성략이 이상국가가 뭐냐? 왕정이 아니라 신정 정치, 신하들의 정치. 왕은 아무리 똑똑해도 개인이고 신하들은 집단 이성을, 집단 지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서 한양을 가장 이 성략적 이상도

0: 진데 진은 사실은 살짝 뺐어요. 북문이 있어. 북대문이 있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아. 북대문이 산속에 있어서. 아. 거긴 출입이 안 돼.
1: 이름도 따로 없어요.
0: 이름은 숙정문이라고 조금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의 센터에 예. 종각을 설치해요.
2: 그렇죠. 종각. 종각 있죠.
0: 종각은 왜 아니면은 네. 종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건 보신각. 다 이렇게 서울에
1: 중요한, 있었네요.
2: 그러네요, 진짜.
0: 중요한 걸 해서 아. 자 이제 이 숭례문 남대문 들어올 때마다 예를 생각해라. 또 동대문 출입할 때마다 인이라는 걸 생각해라. 아. 예. 뭐 이러는 거죠. 이 종각 들을 때마다 신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그 정신적인 이 도시.
2: 거의 완벽한 계획 도시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계획인데 이제 물리적으로만 계획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2: 정신까지.
3: 무슨 지금 숭례문 얘기도 나오는데 전에는 저희가 숭례문의 국보 1호라고 불렀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3: 이제는 뭐 1호라는 이거를 빼고 지금 부른다고 해가지고
0: 그 이제 오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보나 보물을 해서 국가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네.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 때 그게 시작이 됐는데 1호, 2호, 3호는 관리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냥 출석부에 1, 2, 3 뭐 이렇게 쓸 수
2: 있어요. 등수가 아닌 거잖아요.
0: 등수가 아니죠.
1: 네. 아, 우리 등수로 알았지.
2: 그러니까요. 네.
0: 등수가 아니고 그래서 1호가 왜 1호가 됐냐면은 당시에 그 이 조선 총독부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국보가 남대문이었어요. 숭례문에서 1호. 뭐 이런 식으로.
1: 그럼 그냥 단순히?
0: 예,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보물 1호는 뭐야? 보물 1호는 동대문이거든. 예. 동대문도 가깝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 의미 없이 붙여놓은 건데 그걸 순위라고 자꾸 해서 착각을
2: 그렇죠,
0: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맞아요. 나의 보물 1호는 가족 뭐 이렇게 뭔가 되게 그렇게들 쓰시니까.
0: 착각을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국보 1호가 제일 좋은 거고 뭐 근데 2호부터는 잘 모르잖아.
2: 그렇죠, 그렇죠. 1호만 알죠.
0: 아마 몇 년 전부터 번호로 부르지 말자.
2: 네.
0: 왜 그러냐면 다 소중한 거지.
2: 그럼요.
0: 뭐가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건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국보하고 보물에 이제 이 숫자를 뺐죠.
1: 아, 그렇군요.
3: 교수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게 직접 또 건물을 설계를 하셨잖아요.
1: 맞아요.
3: 그럼 교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던 건축물의 특징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 건축물들의 네. 특징은 뭐였습니까?
0: 뭐 저도 이 시대를 사니까 네. 자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인이 안 되고
1: 네.
0: 조금 그래도 다르다면 제가 한국 건축을 공부하면서 받은 교훈들 뭐 첫째는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적이어야 되겠다. 환경과 조화를 그래서 도시 안에 들어가더라도 옆집하고 어울려야지 나만 이렇게 유독 독불장군까지 있으면은 그게 뭐 좋을 게 뭐 있냐
1: 맞아요.
0: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축은 비움의 건축이에요. 이게
2: 네. 자꾸 뭐 여백의미
0: 네. 여백의미 맞아요. 그래서 마당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단일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물들이 이렇게 여러 채로 나눠져 있잖아요.
2: 네.
0: 그런 채나눔 이런 것들을 현대 건축에도 자꾸 쓰고 싶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됐느냐는 뭐 남이 평가할 거지만
2: 네.
0: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2: 그럼 이제까지 네. 이제 많은 건축을 또 해오셨겠지만 난 이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0: 예술가들도 그렇고 건축가들도 네. 있고 당신의 대표작이 뭐냐
2: 네.
0: 물어보면 다음에 할 거.
2: 아, 늘 대작을 꿈꾸고 계시는군요.
0: 늘 다음 게 내 대표작이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보다도
2: 네.
0: 한국 건축, 한국 문화에 대한 바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좋아할 거, 전 세계인이 가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 안에서 찾아서 제시해주고 이런 거 같아요.
1: 오늘 정말 한국의 건축 문화 이게 실은 우리의 역사 그리고 또 종교적인 영향도 많이 받아왔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전해 듣게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2: 저는 사실 물론 이제 관심이 많긴 했으나 이런 그 교수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쪽으로는 저는 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건축물들을 볼 때 뭐 전통적인 거든 아니든 아 이게 어떤 사상을 담고 있고 이 건물이 어떤

0: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찬찬 씨는 들을 때마다 놀라요. 너무 해박한 지식을.
0: 그러니까요.
2: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지식을 얻었고 사실 오늘 이야기 토크를 보니까 건축 관련된 이야기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무심코 듣고 보고 있었던 것 뿐이지 알고 보면은 그 시대도 가까이에 있는 걸로 느껴져서 많이 배우고 가는 거 다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진짜 이게 뭐 딱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오늘 문화의 역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 말씀 좀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함께 하신 소감이요?
3: 노노의 공자께서 이제 세 가지 낙이 있다.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니 얼마나 기쁘냐. 아주 훌륭한 학생들. 저는 네. 사실 걱정했어요. 건축이 좀 어려워서. 네. 건축이 눈으로 봐야지 또 되는데 말로 될까. 근데 뭐 또 세 분 아주 뭐 대단한 수준의 이해를 해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예.
1: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화의 역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낙엽이가 준 선물 봄 가을이 왔어요. 나뭇잎 하나가 바람을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네요.
1: 예, 저 나뭇잎 좀 봐. 오늘이 그날인가 봐.
2: 그날?
1: 나무와 이별하는 날 말이야.
2: 아, 어휴, 불쌍해.
3: 나무야, 고마웠어. 안녕.
4: 안녕, 고생했어.
0: 바스락 바스락 땅으로 떨어진 나뭇잎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뒹굴었어요.
3: 아, 나는 이렇게 사라지겠지?
0: 그때였어요.
5: 아이, 답답해. 좀 비켜주세요.
0: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낙엽은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5: 여기에요. 여기 아래.
0: 낙엽 아래 숨어있던 작은 얼굴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3: 어머, 너는 씨앗이구나.
5: 절 아세요?
3: 그럼, 예쁜 새싹을 피울 소중한 아이잖니. 봄이 오면.
5: 봄, 봄을 아세요?
0: 봄처럼 싱그러운 씨앗을 보자 낙엽의 마음에는 봄에 대한 그리움이 차올랐어요.

0: 봄이 오면 좋겠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1: 으휴, 올 겨울은 너무 추운데.
0: 거친 겨울바람이 씨앗의 온몸을 오돌오돌 떨게 했어요.
1: 추워요. 무서워요.
2: 추운 겨울을 견디면 봄이 온단다. 씨앗아, 눈 감고 같이 내 목소리를 따라 봄맞은 가자.

0: 무사히 내린 눈이 등을 하얗게 덮어도, 보슬보슬 겨울비가 봄비로 바뀌어도 낙엽은 오롯이 씨앗을 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1: 씨앗아, 봄 맞은 가야지.
2: 낙엽님, 봄이 왔어요.
0: 씨앗은, 아니 이제 새싹은 낙엽이 말하던 봄을 온몸으로 홀로 느끼고 있었어요.
2: 봄이 왔는데 낙엽님이 없네.
3: 봄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낙엽님.
0: 새싹은 낙엽한테서 배운 봄을 다른 씨앗에 들려줄 날을 기다린대요.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0: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닿고 물이 지나며 돌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0: 닿는 발걸음마다 반구천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얇은 금박에 새겨진 신라의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한 사람들. 과거의 예술과 오늘의 기술이 만나며 문화유산은 또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보존 과학자부터 디지털 아티스트, 컴퓨터 공학자까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그들은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새로운 문화기술 위에 반구천의 유산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을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 인사. 여기 바위,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지교 씨는 경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1: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그곳에서 과거의 유산과 신라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유물의 빈자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잇는 사람.
1: 지금 저희 이렇게 다 그 조명 다 들어오면
2: 뭐예요?
0: 신라의 신화가 잠든 숲, 계림은 디지털과 만나 새롭게 상상되고 현실이 됩니다.
1: 예, 밖에 거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신화와 가상 세계가 맞닿은 새로운 체험의 공간.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곳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따온 문양도 보입니다. 과거는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인류의 흔적은 바위에 남았고 그 유산은 이제 세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3: 반구천의 암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인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3: 그 세계유산이 된 반구천의 암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구천의 암각화 속에 있는 천 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이 깨어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1: 이거는 파랑새 소리 들리네.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 깎아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2: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보일 듯 말 듯 반가운 숲의 지적임. 새를 만난다는 즐거움이 이곳에 닿게 했습니다.
1: 어?
2: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흰배짓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깃털도 덜 자랐는데 세상으로 툭.
2: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1: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동체

0: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1: 아이고,
0: 자꾸
1: 아이고, 아이고.
0: 계속 올라간다니까.
2: 숲은 마치 비밀의 정원. 물길 따라 숨이 돋고 먼 길 온 철새도 날개를 쉬어갑니다. 반구천은 생명의 맥박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3: 갑옷 또 돈다. 지금 막 파랑새가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추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부익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2: 파랑새를 기다리는 새 작가. 날것의 경이로운 순간은 늘 숨죽여 기다린 마음에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철새, 겨울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0: 가득한 최고의 기억을 품은 반고천. 겹겹의 숲 사이 번지는 생명의 충사위. 세계유산의 여름은 뜨거운 생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반고천의 몸집도 불어납니다. 물길엔 숨이 차오르고 생명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생육하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이 작은 우주에도 팽팽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물밖 세상에서는 지금 물총새가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은 사냥의 귀재라죠.
1: 물총새 암수 두 마리예요. 물총새 암수의 두 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사냥도 사진도 기다림이 순서.
2: 저건 유조인가요?
3: 아, 저건 유조네요.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사냥의 귀재도 서툰 시절을 지나야 비로소 멋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점프. 아, 실패.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0: 늘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멈춰서

0: 저는 윤기득 작가.
1: 아예 방구대에 와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청소하고 새들이 또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가 카메라에 담는 것은 새의 날갯짓이 아니라 자연이 품은 기억.
2: 방구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갖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0: 지친 날개를 접어 쉴 곳을 찾아온 지구의 여행자 철새. 그들을 찾아 물길, 산길을 헤치는 사진작가. 반구천은 깃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반구천, 그 위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는 옛집 집청정 처마 끝에 가만히 고입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스쳐갔지만 이 집은 여전히 맑음을 담아 반구천의 풍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 시련은 혹독한 물살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생장점의 마디가 늘어납니다. 세계 유산은 그렇게 매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풍요로움을 준비합니다.

0: 겹겹의 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멈춘 듯 고요한 반구천 계곡. 누군가의 발길이 닿고 기억이 머무르며 첩첩이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물소리만이 길을 내고 바람이 흐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새겨갑니다. 물길이 데려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의 바위. 선사에서 문명의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1: 이 한 바위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쌓여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각화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선사인의 색임 아래에는 마치 책장처럼 펼쳐진 이야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명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2: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포풍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반구천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름들. 바위글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0: 두 개의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역사의 퍼즐.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과거의 숨결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곳. 천전리 암각화를 찾아온 소리꾼 고영렬. 전통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그가 위대한 유산 앞에 섰습니다.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위엔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 소리꾼은 그 속에서 잊힌 시간의 숨을 찾아냅니다. 바윗결에 스며든 한숨, 그리움, 그리고 더 애틋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아온 신라 왕실의 사람들, 그 기록이 추명입니다.

0: 봄빛 물든 반구천 계곡. 선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반구 서원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관을 갖추는데요.
1: 폐제 이선생 준소 서양님.
0: 예를 갖춰 오래된 봄의 의식을 치릅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혜의 스승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 서원 철폐로 한때 사라졌다가 댐 공사로 수몰될 터를 떠나 이곳에 다시 세워진 서원.
2: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보은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은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그 모시고

0: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1: 공로하고 전작하고 한 사람.
2: 그래.
3: 보훈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문에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보훈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이어서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스승. 선비들은 포은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유배의 길끝에서 마주한 바위 반구대. 그 묵묵함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포은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구대와 마주한 옛집, 집청정.
4: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0: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한문시를 우리말로 옮긴 국어학자 성범중 교수.
5: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시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삼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어 놀자.

0: 네가 뭐...
1: 피아노 앞에 앉은 소리꾼 고영렬.
0: 아니야.
1: 서양의 건반에 얹은 판소리 한 자락.
0: 그리하느냐.
1: 소리로 시대를 건너며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음을 들려줍니다.
2: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0: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소리는 또 다른 기억의 새김. 포은 정몽주의 시는 그만의 음률로 다시 불려집니다.
0: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1: 포은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머문 바위 앞에 섭니다.
0: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유배의 시간 속 반구대를 바라보며 지었던 정몽주의 시가 그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0: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고요의 계곡에는 억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를 맞춰가며 시나브로 맑은 아침이 번져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며 생의 길을 열고,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곳은 비밀의 정원. 온갖 생명의 숨소리가 차오르는 곳. 반구천 계곡을 마주하며 맑음을 모으는 집, 집청정.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넘나듭니다. 또 누군가의 걸음이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의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흑과 백의 농담. 그 단순함을 수묵화가는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이곳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홍프룸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프룸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수묵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디지털 미디어와 만난 전시.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

0: 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해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술은행.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홍푸르메라는 이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 됩니다.
0: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푸르메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반구천과 마주한 자연의 작가. 빛도 물길도 그의 시선 아래 머뭅니다.
0: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2: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0: 그 새가요?
2: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0: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누군가 새겨놓은 새 그림 앞에서 너무... 작가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어느새 먹물처럼 번지는 감정.
0: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 어떤 에너지인지도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3: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1: 먹을 가는 순간 농도도 그림의 붓길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묵 화가에게 이 먹을 가는 일은 가장 깊은 의식이죠.
3: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1: 겸재 정선은 시대의 산화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 화가는 자신의 반구천을 그리려 합니다.
3: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호흡도 멈추게 하는 붓질. 오랫동안 대만에서 동양의 수묵화를 탐구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했습니다.
1: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0: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가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1: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반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2: 처음 내가 반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1: 이제 그리움이 된 시간.

것이 곧 마음. 오래 품어온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한 화가의 붓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은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반구천 세계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묵묵히 남겨온 기억들은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줄 겁니다.

0: 반구천이 품은 무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반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선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2: 반구천 물결 위로
0: 거북이 길게 엎드린 모양의 바위, 반구.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내일을 여는 위대한 유산으로 반구천은 오늘을 찬란히 흐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2: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1: 요똥!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청정한 바람 소리와 물 소리처럼 우리의 고유한 악기 중에도 자연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깊은 음색으로 천년의 소리를 이어온 관악기 대금인데요. 대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잡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 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 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닥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가지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0: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1: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네.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근데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게 이렇게 퍼트려 주는 역할을 해요.
2: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무에. 이렇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내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에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무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무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

0: 눈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담으면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장.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국악은요,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보자. 기본 장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저희 소리마루는 2006년에 성남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같이 시작된 동아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을 만큼 저희 소리마루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마루를 들어오고 나서 사물놀이를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여러 가지 장단도 접해보고 음악도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악의 소리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요.
1: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되게 뿌듯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0: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해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해금 연주뿐만 아니라 해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고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 살살 다녹여낸다.
3: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5: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눈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1: 나가다니 어디로요?
0: 어디든 어때? 같이 갈래?
1: 왜 저예요?
0: 왜 너냐니?
1: 선배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잖아요.
0: 정년은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야.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겠지.
1: 전 못 가요, 선배.
0: 왜?
1: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0: 아직도 정년이랑 실력을 겨뤄보고 싶은 거야?
1: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전 그 애가 필요해요.
0: 그렇게까지 필요한 이유가 뭔데?
1: 절 자극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만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0: 그래, 알았다. 행운이야, 넌.
1: 네?
0: 난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그런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거든.

0: 다른 주간지들에도 일제 옥경 선배 해명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때? 옥경 선배한테 우호적인 기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은.
1: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0: 좀 주무셔야죠. 요즘 통 못 주무시죠?
1: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0: 정년이 떠난 뒤로 그러시잖아요. 정년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연습은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기자들은 제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